0: 그러다니. 어?
1: What's wrong?
0: You, this is my order.
1: Yeah?
0: You?
1: Help you.
0: No, no. Without asking me. Oh. Just. No!
1: Listen.
0: 다시 시켜.
1: No, just give it a try.
0: 어?
1: You'll love it.
0: 뭐?
1: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0: 진짜.
2: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3: 네.
2: 영어 때문이 아니라
3: 탕수육 때문에.
2: 탕수육 때문에 분노를 했습니다.
3: 저 역시 그래요.
2: 네. 네.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먹는 거, 뭐 찍어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3: 오.
2: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궁금해요.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5: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4: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5: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네.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거야.
3: 양옆에서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2: 그렇죠, 그렇죠.
3: 예. Who,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Who, 누가?
3: 누가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2: 좋아요.
3: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위에 네. 그렇게 되겠네요.
2: 오케이, 오케이.
3: 그러면 누가?
2: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3: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Pour.
2: P-O-U-R. O-U-R. 스펠링 확실합니까?
3: 네.
2: 오케이. Okay.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 예.
2: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이D 붙여줘요.
3: 아, 부었어니까.
2: 네. pour 하면, 야, 요즘엔 누가 부어? 이런 뜻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3: 왜냐면,
2: 이상하네요. 네,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3: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 때 pour 이라는 단어, p-o-o-r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3: 네.
2: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3: 네.
2: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사우스.
2: 사우스요.
3: 티라노사우스.
2: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3: 예.
2: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모양을 벌려준다.
3: 아.
2: 이 느낌.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소스. Sauce.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3: Sauce.
2: 어허, 한 번 더.
3: Sauce.
2: There you go.
3: 오.
2: Okay. So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3: 네.
2: 너무 소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Source라고 하는 거. Okay.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3: 네.
2: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붓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붓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붓는 거잖아요.
3: 그쵸, 그쵸. So
2: on the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3: 누가 부었어죠?
2: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3: 네.
2: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3: 네.
2: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3: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후가.
2: Yes. 마치
3: 아.
2: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3: 예.
2: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3: 네.
2: Okay?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3: 예.
2: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3: broke.
2: 그러면 누가 이 글라스 깼어? 누가
3: 어,
2: 이 글라스 깼니?
3: Who broke this glass?
2: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래서 누가 여기 살아?
3: Who lives here?
2: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3: 와.
2: 누가니까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예. leave도 아니라 leaves라고 썼어요.
3: 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2: 너무 좋은 거예요.
3: 약간 오토매틱으로.
2: 어, 오토매틱? 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번에 또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
3: 자, 자만하지 말기.
2: 그렇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3: 아...
2: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s가 들어가야 됩니다.
3: 네.
2: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모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0: Who lives here?
1: Who lives here?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탕수육.
0: 탕수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 예.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1: 오.
0: 어? 내가? 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있었어요.
1: 그쵸. 예,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0: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1: 그렇게 하는 게.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
0: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It tastes way. 근데 그게, 아,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뒤에 그렇게 하는 게.
0: 이런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sorry.
1: 예,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아.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죠.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볼게요.
1: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0: 오!
1: Yeah, like that way.
0: 오, ok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거. 굳이. 즐기는 꼭 뭔가.
1: 뭐, 아니 왜 잘했다는 식으로 리액션을
0: 약간 화가 확 나가지고 아닙니다.
1: 아, 정말.
0: 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예.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예.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이렇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1: 네.
0: Right? So this way, right? You just do it this way.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까 슬기 씨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1: 방법, 방식.
0: 방법. 네. 오케이. 자, 물론 way는 길도 되고요. 방식, 방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하긴 훨씬이 없어서 저는 여기다 훨씬 네. 쓰려고 했어요.
0: 이게 훨씬이에요.
1: 오?
0: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 좀 비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곡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어, 안 들어봤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은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 때 I'm
1: 예.
0: faster, right?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I am
1: way better. 아,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0: Uh-huh.
1: I am way faster.
0: 그렇죠.
1: 아.
0: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1: 네.
0: So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1: 오.
0: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1: 그죠?
0: Right?
1: 응.
0: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1: She is way taller.
0: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 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돼버려요.
1: 그야말로 좀 있어 보이겠네요.
0: 있어 보입니다.
1: 예.
0: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1: I am way faster.
0: Oh, she is way taller.
1: She's way taller.
0: 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 있죠.
1: 그런가 봐요.
0: 아주 훨씬. 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1: 네.
0: 그래서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1: 오.
0: You know. 그렇죠. 그래서 much도 써 보시고 아, 난 조금 쿨하게 way 써 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I did.

0: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2: 아오.
1: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건 좋은데,
2: 네.
1: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챙겨둘 텐데.
2: 그치.
1: 그냥 바로 붓는 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2: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같이 간 사람의 취향을 잘 모른다면
1: 그렇죠.
2: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1: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1: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2: 그렇죠.
1: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2: dare가
1: 헷갈릴
2: 약간
1: 겁니다.
2: 곰 친구인가 bear 약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1: 아무리 그래도
2: 그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Without 네. 앞에 좋습니다.
2: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dare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1: 오케이.
2: 그렇죠.
1: 그러면 일단,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오면서
2: 허락하다. 허락하다 그거잖아요. allow. 네.
1: 오.
2: 예. 그러면은 허락은 allowance겠죠. allowance.
1: 심지어
2: 웃음 많이 봤는데.
1: 심지어 스펠링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2: 아니에요, 이거?
1: 괜찮아요.
2: 네.
1: AN입니다. AN.
2: 아, 그래요?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 예.
1: 어차피 다른 단어. 네. 정답. permission.
2: 아, permission?
1: 들어는 받지 않아요?
2: 그럼요.
1: Right, right. permission 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 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2: 알죠.
1: Yes. P-E-R-M-I-T. permit 하는 것이 이제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명사니까 바로 그게 바로
2: permission.
1: Right? So 내가 permit을 하지도 않았는데, permission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2: 오.
1: 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how can you or how could you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2: 아, 가운데 can이나.
1: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dramatic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은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2: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딱 그건데 네.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2: 그런 톤까지는 아니고
1: 옛날 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하는 걸 보시게
2: 맞아요.
1: 될 겁니다.
2: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1: 맞아요.
2: Dare 막 할 때.
1: Dare. 예. 그래서 이거 격양될 만하잖아요.
2: 그쵸.
1: 할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끄는 거 제대로 끄는 거예요.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2: 네.
1: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2: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me.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떡할까요?
2: 와, how dare you lie to me?
1: How dare you lie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2: Yeah.
1: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2: Run away.
1: Run away. 오케이?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어떡할까요?
2: How dare you run away?
1: That's it.
2: Oh.
1: How dare you run away?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2: Mm-hmm.
1: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법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마치 how can you, how could you 이거랑 비슷하구나
2: 비슷해.
1: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 연기를 좀 더 가미를 해줘야겠네요.
1: Oh, yes.
2: Yes.
1: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 볼게요.
2: 네.
1: How dare you lie to me?
2: How dare you lie to me?
1: Oh, how dare you run away?
2: How dare you run away?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탕수육에 소스를 부탁해.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Exactly. Okay,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2: Yeah.
1: 진짜 마음에 들 거야.
2: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1: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2: 그럼요.
1: 먹어야죠.
2: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1: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2: 맞아요.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할게요.
1: You'll love it. Yeah.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정답? Yeah. 맞으니까요.
2: 오.
1: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2: 참 사랑이 많으셔요.
1: 맞아요.
2: 다들.
1: 그래서 네. 그래서 아,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초이스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2: 네.
1: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2: Yes.
1: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번 정도는 해봐라라는
2: 그래.
1: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맥락상 yes, 알게
2: 네.
1: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2: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2: Give it a try. Give it a try.
1: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2: 네.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오케이.
1: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2: 아우, 저 좋아해요.
1: 아, 좋아. 아,
2: 너무
1: 정말.
2: 좋아요.
1: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2: 아우, 그건 오케이. 안 돼.
1: 자, 그 아우, 삭힌 홍어인데
2: 죄송해요.
1: 저도 못 먹어요. 저도
2: 예,
1: 못 먹는데
2: 예, 예, 예.
1: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2: 예.
1: 아,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랬는데 나 못 먹어. 이런 거예요.
2: 안 돼, 안 돼, 안 돼.
1: 자,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봐.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2: Just give it a try.
1: Okay.
2: It's not bad.
1: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 라고 했는데
2: it's not so bad.
1: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2: 예.
1: Yeah.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2: Gave.
1: Mm-hmm.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2: 아우. Oh. Mm-hmm. I am.
1: 의미가 뭐죠?
2: I already.
1: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2: I already gave it a try.
1: 그렇죠.
2: Oh.
1: Give가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맞죠?
2: Yeah.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2: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I already gave it a try.
2: I already gave it a try.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아, 그래요?
1: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바로
2: 알아둬야 되는
1: 이런 식입니다.
2: 아이고야, 많이 있네요.
1: 몇 개 더 있어요. 네,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2: 오.
1: Alright, 그리고 give it a go.
2: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1: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이
2: 맞아요.
1: 있고요. 한번 가는 것 좀 해봐.
2: 오.
1: 다 느낌이 괜찮죠?
2: 네네네.
1: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빈도 제일 높은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2: 네.
1: You understand?
2: Yes.
1: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2: 그죠.
1: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1: All right. 또 동문장이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네.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2: Who lives here?
1: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 누가 이 유리를 깼니? 과거형이에요.
2: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자, 다음은요. 아, 이건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1: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2: 네.
1: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2: How dare you lie to me?
1: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2: How dare you run away?
1: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5: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4: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5: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미션 해결할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I did. Huh?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네.
0: It's much nicer.
2: 아이, 나 찍는 게 좋은데.
0: See?
2: Yeah.
0: See?
2: Oh, good.
1: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1: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2: 네.
1: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2: 오호.
1: 만들어주시면 돼요.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2: 네.
1: 여러분들 하나 겟 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벌써부터 보람된
1: right.
2: 느낌이에요.
1: Yes.
2: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레인지에 불꽃

0: 침벌레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뿔을 이제 8 비밀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요즘에는 셀프가 많습니다. 셀프 주유소, 셀프 태닝, 셀프 사진관. 음식점도 예외는 아니죠. 물은 셀프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ater is self. Water yourself.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떡볶이.
2: Oh, I'm so excited. I saw it on TV many times.
1: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ll love it.
2: Oh, it smells great. Let me try it. It's so hot. Water. I need water.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1: Christine, the water is self here.
2: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1: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2: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1: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2: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Oh, but so yummy.
1: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2: Ok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이 떡볶이에 도전을 합니다. 아주 매울 텐데요. Do you like spicy food? 맛있는 그리고 매운 떡볶이를 먹어본 크리스틴의 반응이 어떤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오늘도 카툰 속에 숨어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짠짜잔! 시킨 음식이 나오고 크리스틴은 떡볶이를 먹어봅니다. 먹자마자 입에서 불이 나오죠. 너무 매운가 봐요. I need water. 아, 물 필요해.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한국의 문화를 알려줍니다. Kristen, the water is self here. The water is self here. 여기 물은 셀프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self? Self가 무슨 말이야? You have to get it yourself. 네가 스스로 갖다 마셔야 된다는 뜻이야.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야 크리스틴이 알아들었습니다. 아, 물은 셀프야. 오늘의 표현이네요. 기억나시나요? That's right.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가 오늘의 표현입니다. Water, 물은요, is 뭐뭐예요 또는 뭐뭐야. self-service. 우리말로도 그대로 사용하죠. 스스로 가져오는 방식을 self-service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self-service 방식인이라는 뜻으로 붙여서 water is self-service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water is self-service. 자, 붙여서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해 주세요.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Very good. 자, 이어서 같은 볼게요. 물은 셀프야라고 하고 이제 물을 또 케빈이 갖다 줍니다. 나이스하죠?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너 예전에는 매운 음식 잘 먹었잖아.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뭐 하고는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used to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d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서 예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행동이나 습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매운 음식 잘 먹더니 이상하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지금도 매운 음식 잘 먹는데, but this is super spicy. This is super spicy. 매워도 이거는 너무 맵나 봐요. 한국 음식이 좀 맵기는 하죠. 여기는 진짜 너무 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super입니다. 이 super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매우라는 뜻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uper spicy 하면은 very, very, very spicy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다른 말 넣어서 super sweet, super salty, super big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매워도 너무 맵네.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slow down, slow down.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천천히 먹어 또는 천천히 마셔. 무엇이든 천천히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ow라는 게 느린이잖아요. 그런데 느리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down도 뭔가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라서 slow down 하면 속도를 늦추다라는 뜻입니다. 꼭 뭔가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돼요. 운전할 때라든지 뭐 빨리 달린다든지 누군가가 무언가를 서두른다든지 다 우리 slow down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다. Slow down. 천천히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드 살펴봤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화르르 불을 뿜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고요. 또 오늘의 한 문장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물은 셀프야.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이런 표현도 있네요. 무언가를 권하면서 마음껏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하는 표현.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럼 우리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빠가 마카롱을 잔뜩 사오셨어요. 학교에 가져가서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마카롱을 색깔별로 쫙 펼쳐놓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마카롱 갖고 왔어. 마음껏 먹어. 많이 먹어. 어떻게?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쫙 차려놓고요. 자, 다 같이 먹읍시다. 라는 말 있잖아요. 먹자. 자, 먹자. 랄때 쓰는 표현. Let's dig in. Let's dig in. 재미있는 표현인 게요. Dig는 땅을 파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에 코를 박고 먹는 모습 생각하면 이 표현 잊지 않겠죠? Let's dig in.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 왔어요. 어묵, 떡볶이, 튀김, 김말이 맛있는 거 너무 많죠? 이것저것 시켜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먹자. 어떻게요? Let's dig in. Let's dig in. Great. 카툰으로 재밌게 배워본 오늘의 영어 어떠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더 재밌고 집중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맞아요. 입에 군침이 도네. My mouth is watering. 까지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적당한 때가 왔을 때 영어로 한 마디씩 꺼내보는 용기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카툰으로 만나기로 약속. See you next tim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발음 하나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들과 문장들 원어민 발음으로 우리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한번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Apple. Do you like apples? Cat. I have two cats. Hand. Hold my hand.
0: 네,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도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습니다. Apple, 그리고 cat, hand.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발견하셨나요? 선생님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자, 맞습니다. 모든 단어에 지금 다 A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A가 들어간 단어들 오늘 봤는데, 자, 이 A 발음, 생각보다 실수가 많은 발음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 A 발음 어떻게 정확하게 내야 하는지 선생님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자, 이 A 발음은요, 마치 여러분 노란 고무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노란 고무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그맣게 기본형 그대로 있다면요, 입모양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면 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에. 그런데 여러분 고무줄은 좀 늘어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 발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좀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이 발음이 바로 이렇게 나야 돼요. 입모양도 에. 자, 아까 선생님이 입모양하고 차이가 크죠? 그냥 에, 이게 아니라 에야. 노란 고무줄 발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정말 기본적인 단어죠,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울 때 많이 나오는 사과라는 단어. 자, 이거 앞에 지금 이 고무줄 발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pple 아니고 appl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냥 단순한 에보다 약간 에야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한번 표기해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에아뽀. 오케이? 에아뽀. 자, 한번 문장으로 연습해볼까요, 우리? 사과 좋아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pples?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선생님은 정말 좋아하는데 고양이도 고무줄 발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cat 아니겠죠. cat. 입을 고무줄처럼 늘어뜨려야 돼요. cat. 예를 들어서 복수로 한번 가볼게요. 고양이들로. 나는 고양이 두 마리 키워. I have two cats. cat. 이 발음 들리시나요? 잘? cats 아니고 cats. I have two cats.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영어 원어민들의 귀가 아주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인지도 정확하게 바로 인식이 돼요. 자, 마지막 단어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의 손이네요. 이것도 발음 여러분, hand. 이렇게 당기지 않은 고무줄 발음 하지 말고 hand, 고무줄 당깁니다. Hand. 예문 한번 볼까요?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손을 잡아. Hold my hand. Hold my hand.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짧은 발음 아니고 어떤 발음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발음들 같이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연습해 보러 갈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 큰 소리로 여러 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말하면서 우리 입에 완전히 찰싹 붙여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아주 기본적인 이 단어. Apple 아니고요. 입 크게 고무줄처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Apple. 한 번 더. Apple.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갈 건데 이거 마지막 뒷부분도 플 아니고 약간 된소리로 뽀 해주세요. One more time. Apple.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고양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cat. cat. 그렇죠. cat 아니고 cat 같은 느낌으로 one more time. cat.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 마지막 손이죠. 듣고 따라하세요. hand. hand. Alright,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배운 문장들이죠. 너 사과 좋아해? Do you like apples? 한 번 더 속도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Do you like apples?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 문장. Do you like apples?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난 고양이 두 마리 키워. 자, 갑니다. I have two cats. Very good. 한 번 더. I have two cats. 그렇죠. One more time. I have two cats. Wonderful.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입 크게 고무줄처럼. 자, 마지막 문장이죠. 내 손 잡아. Hold my hand. 네, 이 따뜻한 말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Hold my hand. Very good. One last time. 내 손 잡아. Hold my hand. Very good.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어때요? 이 발음 많이 익숙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할 겸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복습으로 따라하는 거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Apple. Apple.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pples? Cat. Cat. I have two cats. I have two cats. Hand.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0: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기본 발음 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사과 발음할 때 apple 이렇게 입 조그맣게 안 벌리고 apple 큰 소리로 고무줄 발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언제나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부터 저희는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Mother. M-O-T-H-E-R. Mom. M-O-M. Mother. Mom. Mother. Mom. Father. F-A-T-H-E-R. Dad. D-A-D. Father. Dad. Father. Dad. Brother. B-R-O-T-H-E-R. Brother. Brother.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My Family, 나의 가족. 1편이에요. 우리 가족에는 누가 있을지 가족에 관한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 mother, 아니면 mom, 어머니 또는 엄마란 뜻이에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어머니는 mother, 엄마는 mom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다음은 아버지 또는 아빠, father or dad. 봐봐요. 이렇게 father가 옆에 계시면 우리는 너무 든든해요. 이렇게 선물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brother. 형, 오빠, 남동생, 형제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brother 있나요? brother랑 함께 이렇게 수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같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어머니, 엄마, mother, or mom. Mother, or mom. 아버지, 아빠, father, or dad. Father, or dad. 형, 동생, 오빠, 아니면 형제, brother. Brother.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1: Mother. Mom. Mother. Mom. Father. Dad. Father. Dad. Brother. Brother.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My mother came to school today. 오늘 우리 엄마가 학교에 오셨어. 아까 써니가 말했듯이 엄마는 mom이 될 수 있고요. 어머니는 mother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봐요. My mother came to school today. Very good.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My father loves to play sports. 우리 아빠는 운동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여기도 father 또는 dad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같이 따라해 볼까요? My father loves to play sports.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My brother and I look alike. 남동생과 저는 닮았어요. Brother, 남자, 형제란 뜻이고요. Look alike, 똑같이 생겼다, 닮았다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봐요. My brother and I look alike. Very good.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Sister. S-I-S-T-E-R. Sister. Sister. Baby. B-A-B-Y. Baby. Baby. Family. F-A-M-I-L-Y. Family. Family.
0: 자, 다음 단어는 언니, 누나, 여동생, 자매, sister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sister 있나요? sister랑 같이 이렇게 soccer, 축구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sister. 그 다음은 아기, baby예요. 보세요, 아기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네요. 아기, baby.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가족, family예요. 친구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여행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family.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단어를 다시 연습해 볼까요? 언니, 누나, 여동생, 자매. Sister. Sister. 아기, baby, baby, 가족, family, family.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ister, sister, baby, baby. Family, family.
0: 그럼 우리 예문으로 한번 적용시켜봐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 또는 자매가 있어? 이거는 써니가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잘했어요. Good job. Okay, next.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 아까 우리 그림에 봤죠? 장난감을 신나게 가지고 놀고 있죠? 자, 우리 그럼 같이 말해봐요.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Excellent. Okay, here is our final sentence.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너의 가족은 몇 명이니? 자, 써니는 my family, I have 4 people in my family. What about you? I'm curious. 궁금한데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Great job!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들어볼게요.
1: Mother, mom, mother, mom. Father, dad. Brother, sister, baby, famil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단어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Unit 32. Magic E. Let's go! Phonics Magic E. Cape, cape.
1: Cape, cape.
0: Tape, tape.
1: Tape, tape.
0: Fine, fine.
1: Fine, fine.
0: Kite, kite.
1: Kite, kite.
0: Hope, hope.
1: Hope, hope.
0: Cute, cute.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써니가 아주 신기한 걸 알려줄 거예요. 바로 Magic E라는 거예요. 친구들, 단어 끝에 E가 들어가면 그 단어의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마술 같은 Magic E라는 거죠. 오늘 과연 Magic E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지 같이 만나봐요. 친구들, 지난번에 써니가 모자, cap를 알려줬죠? 자, 이제 끝에 magic e를 붙여볼게요. 이제 더 이상 아 소리가 아닌 a 소리가 나서 cape가 돼요. 망토 영어로 cape. cape. cape.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지난번에 배웠던 수도꼭지 영어로 top. 자, 이제 이렇게 짠! Magic E를 붙여볼게요. 그럼 이제 아! 소리가 A 소리로 바뀌어요. 테이프, 영어로 tape. tape. tape. Very good! 친구들, 지난번에 써니가 지느러미 thin을 알려줬죠? 자, 이제 끝에 Magic E를 붙여볼게요. 이제 E 소리가 I 소리가 나서요. fine이 돼요. 좋은 이란 뜻이에요. fine. fine. good job! 친구들, 지난번에 조립용품 세트, kit 기억나죠? 자, 이제 끝에 magic e를 붙여볼게요. 이제 e 소리가 아니라 I 소리로 바뀌어요. kite가 되죠. 우리가 공원에서 연을 많이 날리죠. 연, 영어로 kite. kite. kite. good job. 자, 다음 단어. 써니가 지난번에 깡총깡총 뛰다 hop를 알려줬어요. 이제 hop 뒤에 이렇게 e를 붙여볼게요. 이제 어 소리가 o 소리가 나서 hope. 가 돼요. 희망이란 뜻이죠. hope. hope.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지난번에 자르다 cut를 알려줬어요. 이제 끝에 magic e를 붙여볼게요. 이제 소리가 u 소리가 나서요. 어가 아닌 u. cute가 돼요. 귀여운 이란 뜻이에요. cute, cute. 너무 잘했어요. Great job! 와, 친구들, 이렇게 magic e가 들어가면

0: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안녕 로건.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Magic E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로건, 모자, 영어로 뭐였죠?
1: Cap.
0: Yes, cap이었어요. 이제 짠! cap이 써져 있는데 로건이가 우리 아까 배운 Magic E를 끝에 붙여줄 거예요. 오, very good. 자, 이제 로건이가 이 단어를 읽어주세요.
1: Cape, cape, cape.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수도꼭지. 영어로 뭐였어요, 로건?
1: Tap.
0: Yes, tap. 자, 그래서 써니가 tap을 썼는데요. 이제 로건이가 magic e를 붙여줄 거예요. E. Oh, very good. 자, 이제 로건이가 이 단어를 읽어주세요.
1: Tape, tape, tape.
0: Excellent. 다음 단어는 지느러미. 영어로 뭐였죠?
1: Fin.
0: Yes, fin. 자, 이제 끝에 magic e가 들어가면 i 소리가 나는데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1: Find, find, find.
0: Very good. 자, 그래서 써니가 짠! 얼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좋은이란 뜻을 배웠으니까 로건이가 좋은 표정을 그려주세요. 오! Wow! Everyone, look at this!
2: 아, 아주 멋져요.
0: 어? 머리카락까지? 친구들, 아주 좋은 표정을 로건이가 그려줬어요. 자, 로건, 우리 fine 세 번 발음해줄까요?
1: Fine, fine, fine.
0: Very good! 로건, 우리 조립용품 세트 영어로 뭐였어요?
1: Kit.
0: Yes! Kit. 자, 이제 끝에 magic E를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되죠?
1: Kite, kite, kite.
0: Very good. 그래서 써니가 짠! 연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 로건이 예쁘게 색칠을 해줄 건데요. 어떤 색깔을 쓸까요?
1: I red.
0: Red, 빨간색. Here you go.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해볼게요.
1: Orange.
0: Orange, okay, here you go. 주황색을 쓸 거예요. 써니는 green을 써야겠다. 여기다가 green. 자, 마지막은 뭘 쓸까요?
1: Brown.
0: Brown. 갈색으로 마무리. Wow, look at this, everyone. 너무 멋져요. 우리 로건이가 만든 kite이에요. 이제 로건 세 번 발음해주세요.
1: Kite, kite, kite.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 깡총깡총 뛰다. 로건, 뭔지 기억나요?
1: Hop.
0: Yes, hop. 자, 이제 끝에 magic e를 붙여볼 거예요. 자, 로건, e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That's right. Very good. 자, 이제 로건이가 이 단어를 읽어주세요.
1: Hop, hop, hop.
0: Very good.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자르다, 영어로 뭐였죠?
1: Cut.
0: Yes, cut. 자, 이제 magic e를 붙이면 단어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1: Cute, cute, cut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Magic E. Cape, cape,
1: cape, cape.
3: Tape, tape,
1: tape, tape.
3: Fine, fine,
1: fine, fine.
3: Kite, kite,
1: kite, kite.
3: Hope, hope,
1: hope, hope.
3: Cute, cute,
1: cute, cut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제 우리 모두가 magic E 들어가는 단어를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오늘은 특정 직업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talk about someone's job.
0: 자, 그럼 warm-up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Look, the two friends are at a bookstore. 네, 서점에 있는 것 같죠, 그쵸? And they're looking at specific books. 둘 다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어요. Over there, the girl with the long hair, 긴 머리의 여자친구는 오, 축구선수와 관련된 책을 들고 있네요, 그쵸? Soccer player, who can you think of? 우리 친구들이 아는 유명한 축구선수 누가 있을까요? And what about this girl with the short hair? 짧은 머리의 우리 친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의 책을 들고 있네요. Do you know of any famous musicians? 우리 친구들도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표현들을 써볼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Have you heard of Edison?
2: Isn't he a famous scientist?
1: Yes, he is very famous. He invented many things.
0: 자, 대화 내용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렇게 물어봤어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질문인데 여기 heard라는 단어가 나왔죠. hear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과거 형태가 heard입니다. hear, heard 세트로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heard of 뭐뭐 혹은 heard of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혹은 뭐뭐에 대해서 들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라고 하면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Have you heard of 뭐뭐? 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Have you heard of EBS? EBS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질문이죠.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Have you heard of EBS? Have you heard of EBS? Good job! 사람이 올 수 있겠죠, 아까 에디슨처럼. Have you heard of Kaylin? Kaylin은 저네요, 그쵸? Have you heard of Kaylin?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나라에 유명한 장소가 올 수도 있어요. Eiffel Tower, 이거는 에펠탑입니다. 자, 영어로는 조금 발음이 다르죠. 에펠이 아니고 Eiffel, 이렇게 발음을 해요. Eiffel Tower 넣어서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Eiffel 앞에 더가 붙었어요. Eiffel Tower는 특정 어떤 장소의 이름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the가 붙는데 Eiffel의 그 I 첫 시작하는 소리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the를 the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heard

0: heard of the Eiffel Tower?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Good job.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음식 얘기할 때도 혹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에게 Have you heard of kimchi? 이렇게 물어보면 김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요즘 외국인들은 김치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음식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Have you heard of kimchi? Have you heard of kimchi? 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라고 물어봤더니 Isn't he a famous scientist? 또 이렇게 되물었어요. Isn't he a famous scientist? 일단 요 문장은 그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famous가 바로 유명한이라는 뜻이고요. scientist가 과학자라는 뜻이죠. Isn't he a famous scientist? 뭐 famous scientist는 유명한 과학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이기 때문에 a famous scientist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자, isn't he 혹은 isn't she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완성시켜 볼까요? 그는 뭐뭐가 아니야? 그녀는 뭐뭐가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는 너의 아빠가 아니야? Isn't he your da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아빠지? 라는 말을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Isn't he your dad? Isn't he your dad? 그 사람이 새로운 선생님 아니에요? Isn't she the new teacher? 자, 여기서는 a new teacher가 아니고 the new teacher라고 한 이유는 새로운 선생님은 그 선생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선생님이기 때문에 the new teacher라고 한 거예요. Isn't she the new teacher? Isn't she the new teacher? Very good. 자, 이제 직업을 넣어도 되겠죠? 그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Isn't he a fashion designer? 즉, 패션 디자이너지? 라는 말을 한 거죠. Isn't he a fashion designer? Isn't he a fashion designer? 이때는 꼭 어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는 너의 친척이 아니야? 너의 사촌이 아니야? Cousin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사촌이란 뜻이니까 Isn't she your cousin? Isn't she your cousin?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Yes, he is very famous 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매우 유명해 라는 뜻이죠. famous 다시 한번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He is very famous 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는 어떠해? 라고 할 때 He is very 뭐뭐라고 할 수 있어요. very는 매우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그는 매우 친절해. He is very nice. nice만 넣어주면 되네요. He is very nice. 그 사람 매우 아파요. He is very sick. He is very sick. 또 그는 매우 부자예요. He is very rich. He is very rich.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He invented many things 라고 또 했는데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에디슨이 발명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발명했어요 라는 의미로 invent는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를 만들어줬고 he invented many things 이렇게 말을 한 거죠. things에도 s를 붙여줘야 되는 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꼭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many는 셀 수 있는 것들 앞에 붙어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들을 그가 발명했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Have you heard of Edison?
2: Isn't he a famous scientist?
1: Yes, he is very famous. He invented many thing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이두 친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축구 선수를 책을 들고 있는 우리 친구는 Have you heard of 손흥민?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친구들은 손흥민 알죠? 자, Have you heard of 손흥민? 손흥민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축구선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Isn't he a famous soccer player? 자, soccer player가 바로 축구선수죠? 그리고 앞에 famous 붙었네요. 그쵸?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sn't he a famous soccer player? Isn't he a very famous soccer player? Very까지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라고 대답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손흥민은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죠. 주장은 캡틴이라고 해요. 캡틴. 자, 띤이라고 발음하지만 T-A-I-N, 요 스펠링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He, 여기서 he는 손흥민이겠죠?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The captain, 주장은 한 명이니까 그 사람이겠죠. 특정 사람, 그러니까 the captain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the Korean team이라고 한 거고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Good job. 자, 그럼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물어보죠. Have you heard of Mozart? 오, 모차르트.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Have you heard of Mozart? 그는 유명한 음악가 아니야? 음악가는 musician이니까 Isn't he a famous musicia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sn't he a famous musician? Very good. Write music이라는 표현은 Write는 일단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음악을 만들다, 작곡하다라는 표현도 write를 써요. 대신에 뒤에 music이 오겠죠. Write music을 응용해서 He wrote a lot of music. Wrote는 write의 과거 형태예요. 그리고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죠. He wrote a lot of mus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e wrote a lot of music. Very good. 자, 이렇게 모차르트, 손흥민, 그리고 에디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표현들로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Have you heard of Edison? Famous scientist. Isn't he a famous scientist? Good job. Invent. He invented many things. Have you heard of Mozart? Isn't he a famous musician? Write music. He wrote a lot of music.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omeone's job. 누군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Tuesday. I have a stomach ache. I can say my stomach problem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은 어떤 남자아이가 굉장히 아픈가 봐. He is very sick.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요? He is very, very sick, right? And he is lying in bed.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진단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오늘의 단어네요. Stomachache. One more time. Stomachache. 복통, 배 아픔이란 뜻이에요. 남자애가 지금 배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는 복통이 심하게 왔나 봐요. 그쵸? He has a stomachache. Stomachache. 발음이 조금 어렵죠? Stomachache. 해볼게요. Stomachache. 좋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요. diarrhea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단어더라고. 쌤이 보니까는. 자, is 설사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이랑 연습해 보겠습니다. diarrhea. 근데 굉장히 단어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발음이? 다시 해 볼게요. diarrhea. One more time. Diarrhea. 설사라는 뜻입니다. 왜 장염이나 복통 있을 때 설사 증상 많잖아요. Diarrhea. 꼭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Vomit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Vomit. Vomit.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Vomit. 토하는 느낌 굉장히 안 좋은데, 그쵸? Vomit. 옷이 다 더러워진 거 보니까는 남자애가 vomit 했나 봐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Chills입니다. Chills. Chills. 오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열이 나거나 어디가 굉장히 아플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Chills라고 합니다. Chills. Okay.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 symptoms do you have?
2: I have a stomachache, diarrhea, and I vomited.
1: You also have chills. It's a stomach virus.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문을 선생님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라밤. 자, 첫 번째 통문장은요. 저번 주랑 사실 똑같은 통문장이 나왔어요. 왜 반복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얘들아, symptom.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심텀이 아니라 symptom 무슨 뜻이에요? 바로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 symptom 기억하기로 했지요? Symptom, symptom. 그래서 what symptoms do you have? 하게 되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What symptoms do you have? Okay.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그쵸? What symptoms do you have?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stomach virus sympto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Stomach는 배라는 뜻이에요. Virus는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stomach virus 하면 장염을 뜻해요. 자, 여러분 장염의 symptoms, 증상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stomachache가 일단

시간 대표적으로 있겠죠?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하면은 배 아픈 복통이란 뜻이에요. 아, 복통 한번 오면은 정말 너무 아프잖아. 그쵸?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Stomach ache. 시작. Stomach ache. 끝에가 꼭 케이크 소리 나죠. 그쵸? 복통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케이크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a bad stomach ache. 얘들아, 나 복통이 있긴 한데요. bad래. 아주 심한 복통이란 뜻입니다. 저 진짜 심한 복통이 있어요. I have a bad stomach ache.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I have a bad stomach ache. 오케이, 좋습니다. 보통 안 좋은데,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예요. 설사, 바로 영어로 diarrhea입니다. 자, 단어는 굉장히 뭔가 멋있어요. 그쵸? diarrhea, 그쵸? 설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발음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요. diarrhea, 시작! diarrhea, diarrhea.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하면은 저 설사 증상이 좀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장염 있을 때 diarrhea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I have diarrhea. 오케이.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vomit 나왔어요. vomit. vomit.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vomit 해보겠습니다. vomit 그냥 vomit이 아니야. vomit 아닙니다. vomit. vomit 좋아요. 아우 토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will vomit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자, I feel like 하게 되면은 자, 나 뭐뭐 할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뜻이에요. 내몸 상태가 뭘할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할 때 I feel like 많이 씁니다. 나의 느낌을 얘기하거나 나의 상태를 얘기할 때 많이 쓸수 있는 패턴인데요. 여기에서는 나 토할 것만 같아요라고 내몸 상태를 표현했어요. I feel like I will vomit. 저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I feel like I will vomit.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chills 나왔어요. chills. chills. 오한인데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플 때 얘들아, 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리고 그러지 않니? 선생님만 그런가?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복통이 너무 심하게 올때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자, chills. 오한이란 뜻입니다.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보통 chills가 올때 굉장히 몸이 춥습니다. 그쵸? 밖에 아무리 더워도 내 몸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막 춥더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한이 있고요. 굉장히 추워요.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우리 친구들 잘해.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좋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I have a stomachache, diarrhea, and I vomited. 저 복통이 있고요. 설사도 있고요. 그리고 저 토도 했어요. vomited라고 쓰였으니까 토를 했다.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also have chills. 오한도 좀 있으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It's a stomach virus. 장염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장염 걸림 너무 아픈데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타임입니다. 쌤이랑 입 크게 벌려서 노래 불러줄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I have a stomachache. A stomachache.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그쵸. 자, 그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The boy is very sick. Very, very sick. Right?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저 아파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 한번 볼게요. 짜잔. 자, doctor,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Tell me what hurts. 라고 하세요. 자, tell me, 나한테 말해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Tell me what hurts. 라고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문장으로 뭐였죠?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tell me what hurts.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보너스로 알려드려요. 자, tell me what hurts.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My stomach hurts. 라고 합니다. 자, stomach가 무슨 뜻? 배예요. 배. 그리고 hurt 하게 되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배가 아파요라고 아이가 하네요. 얼마나 아파, 그쵸? My stomach hurts.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복통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그쵸? Stomach ache 였죠. 그래서 I have a stomach ache 라고 해도 되고, my tummy or my stomach hurts. 라고도 해도 됩니다. Tummy는 또 배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예요. Okay? My stomach hurts. Alright?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I threw up and have diarrhea. 라고 합니다. 너무 아프겠다. 그쵸? 자, threw up. 새로운 표현이네요. 자, 사실 throw up은요. vomit이랑 같은 뜻입니다. throw up도 토하다라는 뜻이고요. vomit도 아까 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요. 자, I threw up 과거형, throw up의 과거형으로 쓰여서 저 토했어요라고 해석이 됩니다. And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You also have chills. Chills는 오한이죠. 오한도 좀 있으시네요. 이러시면서 It's a stomach virus. 그거 장염 증상입니다. 장염 바이러스예요. 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십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쵸? Stomachache, 복통도 있고요. Diarrhea, 그리고 vomit도 있으면은 정말 아이가 아프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칼튼 척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I can say my stomach problems. 얘들아, stomach 하면 배라는 뜻이었죠? problem 하면 문제니까 내 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다 없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복통, stomach ach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배 아프면 안 돼요. 자, 오늘도 stay healthy.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surprise has to surprise everyone.

0: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웬 먹구름인가야 했더니 역시 It's raining. 이러다 다 젖겠어. 우선 비 좀 피하자. 은우와 나는 가까운 상가 입구로 뛰어갔다. 비가 꽤 많이 오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냐? I smell bread. 여기 상가에 빵집 있어. 빵 냄새 맡으니까 빵 먹고 싶네. Do you want some bread? 은우는 고개를 저었다. I'm not hungry. 야, 빵은 디저트야. 가자. 우리는 상가 한 빵집으로 들어갔다. What do you want to eat? 난 꽈배기. 그럼 나도. 우리는 꽈배기와 우유 하나씩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야, 어서 먹어. 완전 맛있어. 어서 먹고 비그치면 가자. 은우는 꽈배기를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Wow, this is so good. 내가 먹어본 꽈배기 중에 최고야. 너 배 안 고프다며. 그러게. 정말 둘이 먹다 하나가 기절해도 모를 만큼 맛있는 꽈배기였다.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었죠. 우리 친구들 빵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냄새도 되게 잘 맡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근처 어딘가에 빵집이 있으면 반드시 냄새로 빵을 찾아내서 가서 한 입을 꼭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I love bread. What is your favorite kind of bread? 우리 친구들 무슨 빵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drawing quiz 기억나죠? 정답 확인해봐야죠? 정답은 바로 Look at the clouds 였어요. 구름을 딱 가리키면서 구름들 좀 봐 라고 하는 말 Look at the clouds. 친구들 잘 맞췄나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재미있는 일기 최고의 꽈배기 읽기 위해서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가 있죠.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Raining 첫 소리가 하고 시작해요. Raining 여기 있네요. 두 번째 Smell 소리 들었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첫 소리부터 잘 들어봐요. Bread 찾았나요? Br로 시작하는 Bread 마지막은 Hungry 여기 있네요. 좋아요.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향기로운 장미 냄새를 맡고 있네요. 냄새를 맡다 또는 어떤 냄새가 난다 어떤 단어? That's right. Smell 두 번째 배에서 꼬르륵 배가 고파요. 배고픈? Yes. Hungry 비가 톡톡톡톡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 맞아요. Rain 앞부분 보이죠? Rain에다가 ing 붙여서 raining이라고 하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네요. 마지막 맛있는 빵 Bread Excellent 자, 이제는 친구들 단어 두 번씩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에는 빨간 점이 콕 찍혀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raining 두 박자예요. 앞부분에 강조 줘야 돼요. raining 좋아요. 두 번째 단어는 smell 세 번째 단어는 bread 세 박자? 아니죠. 점이 없어요, 친구들. 한 박자예요. bread 마지막으로 hungry에서 앞부분 강조 줘서 hungry Well done. 자, 이제 단어들은 완벽히 알았으니까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It's raining 이에요. It는 뭐예요? 날씨 알려줄 때 하는 말이에요. 그쵸? Rain까지 R-A-I-N Rain까지가 비 또는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다가 ing 붙여주면 뭐예요? 동작에다가 ing 붙여주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 기억하죠? 그래서 raining 이라고 하면 비가 오고 있는 친구들이 외출을 하려는데 창문을 열어봤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으면 어떻게 말해요? It's raining 알았죠? 두 번째는 I smell bread네요. 비를 피하려고 지우랑 은우가 이렇게 상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우가 선생님처럼 냄새를 잘 맡나 봐. 빵 냄새가 나는데 I smell bread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smell 뭐예요? 냄새를 맡다. 무엇에? Bread. 빵 냄새를 맡는다. 즉 빵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I smell bread예요. bread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거 넣어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라는 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은우가 이 상가에 대해서 좀 잘

라는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은은의 집 동네 상가? 그래서, 여기 빵집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빵집이 있다는 걸 알고 빵 냄새도 나면 어떡해요?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지우가 Do you want some bread? 너빵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하면 물어보는 말인 거 친구들 알고 있죠?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인데, want 그죠? 뒤에다가 뭐를 넣으면 그걸 원하다. 이 원하다는 여러 가지 될수 있어요. 친구들 뭐 먹고 싶다든지 보고 싶다든지 갖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want에 들어가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bread?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빵좀 원하니? 이상하죠? 너빵 먹을래? 빵 먹고 싶어? 이게 바로 Yes. Do you want some bread?가 된다는 거예요. I'm not hungry. 은우가 되게 정없이 말했어. 나배안 고파. I'm not hungry. 이건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Not을 써주면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그랬더니 우리 지우가요. 그 말을 못 들은 척해요. 뭐라고 하면서? 야, 배가 안 고프다고 빵을 안 먹니? 빵은 디저트야. 무조건 먹는 거야. 하고 빵가게로 은우를 데리고 가서는 다짜고짜 너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to eat? 여기도 want 나왔죠.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무엇을? Do you? 너는 하니? Want to 동작하면 그 동작 하고 싶다예요. Eat는 먹는 거니까 먹고 싶다. 다 붙이니까 What do you want to eat? 너뭐 먹고 싶어? 라고 말해주면서 이미 답을 정해줬어. 난 꽈배기. 그래서 은우도 막 먹기 싫은데 따라가서 할수 없이 자기도 꽈배기를 집었어요. 그쵸? 근데 그 꽈배기를 어쩔 수 없이 한입딱 먹었는데 어때요? 눈이 뽕. 와우! 너무 맛있어! This is so good! 이라고 감탄을 했어요. 와!가 바로 와우죠. This is so good. 무슨 뜻이에요? 아주 좋아해요? 음식이 아주 좋은 건 뭐예요? 맛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음식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라고 할때꼭 yummy, tasty, delicious 이렇게 말 쓰지 않아도요. This is so good. 이라고 우리 친구들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Wow, this is so good. 자, 이렇게 일기에 나왔던 표현 다 살펴봤어요. 이 중에 몇 개? 띵띵띵띵 네 개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서 읽기 연습도 하고 함께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읽기. 첫 번째 문장은 두구두구두구. I smell bread예요. I smell bread. 또박또박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여기서 두 개만 친구들 강조하려면 뭐 하고 싶어요? 그쵸?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빵 냄새. 요두개 중요하죠. 그래서 I smell bread 보다는 I smell bread. I smell bread. 이게 자연스럽네요. 친구들도 I smell brea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Do you want some bread?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Do you want some bread? 근데 이렇게 읽으면 너무 컴퓨터 같아요. 그쵸?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부분. 딱두 개만 찾아볼까? 맞아요. 원하니, 뭐를요? 빵을, 여기를 강조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Do you want some bread? Do you want some bread? 선생님은 발을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 손 해도 돼요. 한번 더. Do you want some bread? 좋아요. 요렇게 읽어줘요. 세 번째는 I'm not hungry. 두 개만 강조? 그쵸? 안 배고파. I'm not hungry. 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I'm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I'm not hungry. 마지막은 What do you want to eat? 제일 길다. 여섯 단어. What do you want to eat? 에서, 세 개만 강조해볼게요, 친구들. 세 개. 어디, 어디 할까요? 물어보는 말은 중요해요. 무엇을 원하니 먹기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What do you want to eat? 한번 더. What do you want to eat? 한 번만 더. What do you want to eat?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smell bread? Do you want some bread? Not hungry. What do you want to eat? Good.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 일기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선생님이 뽑아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맞춰주는 거죠. 오늘 문장 중에서는 선생님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있어요. 그려볼게요. Here we go. 자, 이 사람은 눈을 이렇게 감고 뭔가 웃고 있는데 코가 벌렁벌렁 벌렁벌렁. 왜요? 어디선가 솔솔솔. 아, 그때 이 사람이 할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운로드 활동지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할 말을 문장으로 써주는 게 오늘의 드로잉 퀴즈예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는 최고의 꽈배기, 최고의 꽈배기라는 일기로 다양한 영어 표현도 배워보고 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단어들로 구성된 일기도 같이 읽어봤어요. 재밌게 일기가 진행되고 있죠. 이 일기들 속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내 일기에 써볼 만한 표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고 써보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좋아요, 좋아요. 자, 친구들, 여러분이 1년 365일 이렇게 있을 때 정말 좋아하는 기간이 몇 번 있습니다. 바로 방학. 그렇죠. 저도 학생 때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자, 우리 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들끼리 이런 질문하죠.
1: 야, 너 방학 동안에 뭐 할 거야?
0: 맞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놀아야지, 놀러 가야지,

0: 집에 놀러 가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야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과연 너 방학 동안에 뭐할 거야?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고 와서 우리 배워보도록 해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자,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나봐요. 좋아하는 아마 그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Vacation. 아하, 여러분, 그림 보세요. 어디인 것 같아요? 물, 하늘인가? 갈매기. 야, 보니까 해변가예요. 우리 주로 방학 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방학, 휴가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Vacation.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같이 해봐요. Vacation. Vacation. Very good. And next. Plan. Okay. 자, 보니까요, 이분이, 요거, 여러분도 이거 혹시 있으세요?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뭐 플래너라고 하고, 가끔 뭐 친구들 다이어리라고도 하는데, 사실 planner가 맞는 말이겠죠? 자, 보면, 내가 이날은 요거 하고, 저날은 저거 하고, 다음 주엔 이거 하고, 요렇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자, plan 하면 계획하다. 이렇게 동사로도 쓰고요. 또는 계획이라는 명사로도 씁니다. 둘다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Plan. Plan. Very good. And next.
1: Nervous. 진땀. 긴장돼. 지금 보니까 이분이 말을 잘 못하고 계세요. 마이크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러는데 땀 흘리면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긴장한. 여러분은 어느 때 긴장을 하시나요? 시험 보기 전에 또는 대회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기 전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nervous, 긴장하죠. 자, 그럴 때 그냥 이건 뭐 조금 잘못해도 뭐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잘해. 아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0: Nervous. Nervous. Very good. And next. Break. 아하. 여러분, 사실 우리 아까 봤던 vacation을 break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여름이 아니라 겨울로 온것 같아요. 일부러 계절을 바꿔서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와, 지금 눈이랑 노는 것 같아요. 그쵸? 눈싸움, 뭐, 여기 옆에 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이런 활동을 우리는 잠깐 시간이 날 때, 휴가 때 이런 활동 할수 있죠. 오케이. 보통 vacation보다 조금은 더 짧은 그러한 쉬는 시간을 brea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break. break.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단어들 쭉쭉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3: Planning to learn coding. How about you?
2: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3: Oh, that sounds fun.
0: 네, 와, 정말 방학 계획들이 다들 훌륭하네요. 그쵸? 이거 제대로 잘만 배워도 훨씬 성장하는 친구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트루.
4: Okay, A says,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이라고 묻죠. "What will you do?" 너는 뭘할 거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During the vacation. 우리 vacation은 아까 살펴봤어요. 그쵸? 방학! 잠깐만, 방학? During? 극적극적. During이 뭐지? 극적극적.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뭐뭐? 동안. 이런 뜻이에요. 뭐뭐 동안?
5: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뭐 동안 해서 그때는 for로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4: for an hour,
5: 일주일 동안
4: for a week.
5: 이렇게 for로 배웠는데 왜 오늘은 단어가 달라졌어요? 아하, 여러분 그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뭐가 다르죠? 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4: for
5: 그리고 오늘 나온 during 모두 뭐뭐 동안이라고 되지만 지난 시간에 나왔던 for는 뒤에 시간의 길이,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가 나왔죠? 1시간, 일주일, 30분 이런 식으로 하지만 during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긴지는 몰라요. 그냥 어느 때, 때가 나옵니다.
4: The vacation,
5: 방학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냥 방학이라고만 하면 정확히 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때를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during 다음에는 어떤 일이나 때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Okay,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2: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4: Oh,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5: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잘했어요. 자, 방학 동안에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비가 대답합니다. 어?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during 가지고 더 많은 문장 확인하라고 여기서 나와주고 있어요.
4: Okay.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I'll learn to ski during the winter break 라고 하죠.
5: 아, 여기 나왔네. Winter break. 겨울 방학, 뭐 겨울 휴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4: 나는 스키 타는 법을 배울 거야.
5: 그런데 뭐 동안?
4: 바로 during the winter break.
5: 그렇죠? 겨울 방학 동안이란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2: I'll learn to ski during the winter break.
4: I'll learn to ski during the winter break.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1: 이게 뭐지? 떨려. 답을 모르겠네.
4: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5: 그는 시험 동안에 긴장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시험 동안에
4: during the exam 이렇게 왔죠?
5: 같이 말해봐요.
4: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2: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1: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2: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0: Mm. How about this one?
5: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
1: 저게 무슨 영화야?
4: She fell asleep during the movie.
2: She fell asleep during the movie.
4: She fell asleep during the movie.
2: She fell asleep during the movie.
5: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during 다음에 어떠한 때나 어떤 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B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4: I'm planning to learn coding.
5: 여러분, 요즘에 코딩하는 거 많이들 배우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렇네. 여러분도 혹시 배우셨나요? 와, 멋있다. 선생님은 코딩하는 법 몰라요. 자, 나는 코딩하는 법 배울 계획이야.
0: How about you?
5: 너는 어때? 라고 하죠. 같이 말해봐요.
4: I'm planning to learn coding. How about you?
2: I'm planning to learn coding. How about you?
6: Oh, I am planning to learn coding. How about you?
2: I'm planning to learn coding. How about you?
5: Okay,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4: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5: 여러분, 유클렐레 아세요? 우리말로는 우클렐레 이러죠. 기타보다 더 작은, 그죠? 땡땡땡땡땡땡땡땡 하와이에서 많이 연주하는 것 같은데 그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울 거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해봐요.
4: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2: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4: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2: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5: 그랬더니 재밌겠다.
4: That sounds fun.
6: That sounds fun.
5: 그래요. 방학 계획을 묻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보세요.
2: 너 방학 동안에 뭐 할 거야?
4: Speak.
2: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4: 나 코딩 배울 계획이야. 너는?
0: Speak.
2: I am planning to learn coding. How about you?
6: 나는 우클렐레 연주하는 법 배울 거야.
0: Speak.
2: I'll learn how to play the ukulele.
4: 재밌겠다.
0: Speak.
2: That sounds fun.
5: Woo!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세요.
2: 첫 번째 문제.
5: 너는 방학 동안에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띵! 바로 뒤를 봤더니 vacation 어떤 때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2: That's right!
5: During. 말해봐요.
4: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2: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0: Very good.
2: And next question.
5: 그는 시험을 보는 동안 긴장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For 하고 during. 우리말로는 둘 다 동안인데, 그쵸? 자, 3, 2, 1, 띵! 뒤를 봤더니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어떤 때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during! 맞아요.
4: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2: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He was nervous during the exam.
0: Very good. And next question.
5: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조금 짧은 방학.
0: 3, 2, 1,
2: 띵! Time's up. The answer is
0: break.
4: Wonderful.
5: 네,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죠. 바로 during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0: During the exam, during the vacation.
5: 이런 식으로 during 다음엔 어떠한 때가 나온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잘은 몰라요. For 하고 during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빠이빠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 현재형, 그 중에서도 의문문 어떻게 하는지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몇 개나 맞출까요, 여러분? 그럼 세 문제 보시죠.

0: 아니, 1, 2번을 열심히 풀었더니 3번에 답이 나와 있는 이 느낌은 뭘까요? 그쵸? 역시 1, 2번 열심히 풀고 3번 학교 시험도 비슷합니다.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문제들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자,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게 과연 뭔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우리가 일반 동사 현재형 의문문을 풀 때요. 어떤 걸 집중해서 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맨 앞에 do not, does를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맨 앞에 뭘 붙이라고요? do not, does를 붙이라고요. 자,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와는 다릅니다. 우리 비동사는 그냥 주어랑 비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됐었는데요. 일반 동사는 자리를 바꿔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 바꿔주는 거 없이 맨 앞에 do not does를 붙여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해서 요맨 앞자리에 와야 하는 게 바로 do not does란 얘긴데,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자, 이 자리에 do가 올지 does가 올지 결정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주어겠죠. 자, 이거 지금 주어가 you니까요. do가 오는 게 맞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does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엔 모두 d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o you need help? 하면은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 푸는데 핵심은 역시나 주어를 잘 찾는 거네요. 자, 이 부분에,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뭘까요? This. 이게 바로 주어겠죠? 이 대명사 this가 주어일 텐데, this는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뭐죠? 나는 일단 아니고, 당신도 아닐 것이고, 그럼 제3의 누군가인데. 근데? 에, 그죠, 그죠. 하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해당하고요. 요 자리에는 not을 쓰는 게 맞겠네요. 꽤 많은 친구들이 답을 맞춘 것 같은데요. 자, not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 make sense? 이렇게 씀으로써 요 make에는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게 꽤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not을 써야 하는 게또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3번 문제만 봐도 1, 2번을 풀수 있다고 했던 게 이미 지금 누나 너스로 시작한다는 게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3번을 보면 1, 2번은 확실히 편하게 풀수 있었을 텐데. 자, 3번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이 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동사 뭘쓸 거니?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별표 한 5개 정도 치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does it good? 해서 이것은 맛이 있나요? 맛이 좋은가요? 라고 묻는 문장인데요. 자,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tastes를 고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taste가 답입니다. 왜?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대답이 막 술술 나오는데요. 맞아요. 자, 규칙은 한 번만 지키는 겁니다. 이미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뭐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다 s를 붙여준다. 이 규칙은 너스에 한번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뒤에 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너스 주어 동사 원형 어순으로 써주는 것이 꼭꼭꼭 지켜야 할 규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does it taste 요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listening 포인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Listening point two. Does this make sense? Does this make sense?

0: Listening point 3. Does it taste good? Does it taste good?
1: 의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intonation입니다. 자, 이 덩어리 별 intonation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두 번 듣겠습니다.
0: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1: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겁니다. Does this make sense? Does this make sense? Does this make sense? 이것이 말이 되나요? 두 번 듣겠습니다.
0: Does this make sense? Does this make sense?
1: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Does it taste good? Does it taste good? Does it taste good? 이것은 맛이 있나요? 두 번 드릴게요.
0: Does it taste good? Does it taste good?
1: 자, 이제 열심히 들었으니까 말해봐야겠죠. 자, 말할 때도 우리 방금 전까지 들었던 인토네이션을 잘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Do you 따라하세요. Do you? 두가 더 낮고 유가 더 높아요. Do you need help? Very good. Do you need help? Wonderful. 한 번 더요. Do you need help? 뭐 간단하죠. 오오오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번 더요. Do you need help? Very good. 거의 원어민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것이 말이 되나요? 인데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 진폭이 똑같습니다. Does this? 한 번 더. Does this? 자, this 발음할 때 th 발음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복습할까요? th는 자, 앞니보다 혀가 살짝 앞으로 나와요. 에이. 그 다음에 요 앞니랑 혀 사이로 바람을 그 상태로 this. 좋아요. This. Very good. Does this? Does this make sense? 잘하는데요. 붙여봅시다. Does this make sense? 마지막이요. Does this make sense? Wonderful.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맛이 있나요? 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요 리듬을 잘 타면 오늘 말하기 정복입니다. 마지막. Does it? Does it? 뒷부분이요. Taste good? Taste good? 자, 붙일게요. Does it taste good? Does it taste good? 자, 만약에 이것은 맛이 별론가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Good을 bad로 바꾸면 되겠죠. Does it taste bad? 한 번 더. Does it taste bad?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이제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리딩 지문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Do I really know what I want to do? I have a lot of free time this weekend. I wonder what my friends want to do. I would like to eat pizza and watch a movie. Do you have any suggestions?
0: 자, 이번 글은요. 나 시간 많은데 주말에 뭐 하지? 에 대한 혼자의 심정을 담은 글인데요. 자, 의문문의 사용에 주의하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Do I 해서 우리 do가 맨 앞에 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왔네요. Do I really know? 내가 정말로 아는가? What I want to do?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내가 진짜로 아나?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A lot of free time. 아주 많은 자유시간을 this weekend 하면은 이번 주말에입니다. 자, 요 아래 주석 단어 보고 갈게요. wonder, 궁금해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wonder. 궁금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wonder. 신기하다 이런 뜻. 자, 바로 wonder 쓰였죠? I wonder. 나는 궁금한다. 궁금해한다. What my friends want to do. 나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 이번 주에 나 뭐하지? 내가 진짜 내가 뭐하고 싶은지를 아나? 자유시간은 많은데 친구들은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글인 거죠. 자, 다음 글은 보기 전에 아래, 예, 아래 요거 단어부터 보고 갈게요. suggestion이라고 있는데요.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suggest라는 동사에 T-I-O-N 이렇게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suggestion 한번 읽어보죠. suggestion. Very good. 자, I would like to 하면은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eat pizza. 나는 피자를 먹고 싶다. and watch a movie. 그리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 Do you have any 한 다음 sugges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에 s도 붙었네요. 자, 당신은 뭐 어떤 제안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제 전체 글 한번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죠.
1: Do I really know what I want to do? I have a lot of free time this weekend. I wonder what my friends want to do. I would like to eat pizza and watch a movie. Do you have any suggestions?
0: 마지막 writing입니다. 자, 총 세 문장을 영작해 볼 건데요. 너는 생선을 좋아하니? 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일반 동사 현재형 의문문인데 맨 앞에 do나 does를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 원형. 이 어순을 잘 지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선 너는 생선을 좋아하니니까 주어는 뭐예요? 너고요. 동사는 좋아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너니까요. 맨 앞에 쓰는 건 누울까요? does일까요? do죠. do you지. does you 하면 이상하니까요. so do you일 거고 그 다음에 동사 like 쓰면 되겠죠. 마지막 생선 fish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fish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건가?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주어는요. 우리가 동사는요. 시간이 있다인데 이때 동사는 have로 쓰면 되겠네요. 자, 우리라는 주어에 맞게 앞에 do나 does를 써야 될 텐데 we니까 do we가 맞겠죠. do we 그 다음에 have 하고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게 사이즈가 맞니? 라는 건데요. 자, 그게가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게 지금 주어란 말이죠. 그것은 3인칭 단수의 주어네요. 동사는요? 사이즈가 맞다 라는 뜻의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라는 3인칭 단수의 주어니까 앞은 does를 쓰시면 되겠고, 좋죠, 좋죠. Does it? 그 다음에 동사로는 fi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의 동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실전편도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나게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동사에 대한 내신 문제를 한번 엿보도록 할 텐데요. 조동사 중에서도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는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리 오늘도 언제나처럼 듣기 평가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댄스 오디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대화의 언급 또는 미언급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선택지의 요일, 장소, 준비한 장기, 결과 발표, 심사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선택지의 시선 고정하시고요. 내 귀에 들리는 거 바로바로 지워가면서 나머지 하나 지워지지 않은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리스너.
1: Mark, I heard you are getting a dance audition. That's awesome.
2: It's always been my dream.
1: How exciting. So, when is the audition?
2: It's next Friday at 4 p.m.
1: Where will it be held?
2: It will be held at the EBS Entertainment.
1: What are you going to show them at the audition?
2: I'll show them a minute-long dance and some of my specialties.
1: Do you know who's going to be there as a judge?
2: The CEO and some of the EBS Entertainment singers will be there.
0: 자, 정답 찾으셨나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았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 Mark. I heard you are getting a dance audition.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I heard you are, I heard you are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살짝 여는 됐고요. I heard you are getting a dance audition 들으셨죠? 자, 오디션은 스펠링 이렇게 쓰니까 잘 한번 적어 보시고 계속
1: That's awesome.
0: That's awesome. 자, 이 형용사도 우리 몇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쵸? 굉장한, 놀라운, 엄청난 이란 뜻의 긍정적인 성격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너가 댄스 오디션에 참석할 거라고 들었는데, 야, 굉장한 걸 이런 뜻이겠죠?
2: It's always been my dream.
0: It's always been my dream. 자, 이때 it's에서 축약된 거는 has입니다. 그래서 has PP 현재 완료를 쓰면서 항상 내 꿈이었었지. 그게 늘내 꿈이었잖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1: How exciting!
0: 들으셨죠? How exciting. 한번 더. How exciting. 야, 정말 신난다. 정말 신이 나는 일이구나.
1: So, when is the audition?
0: 자, 다시 한번 When is the audition? 적어주시고요.
2: It's next Friday at 4 p.m.
0: It's next Friday. 들으셨죠? So, next Friday이지만 우리 끝에서 트는 이렇게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귀에 들릴 때는 next Friday,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at 4 p.m. 오후 4시야.
1: Where will it be held?
0: Where will it be held? 들으셨죠? Be held. 자, 우리 be held라고 하게 되면 우리 수동태로 개최되다라는 뜻입니다. hold가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요거의 수동태 형태를 이렇게 쓰고요. 어디에서 개최가 되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이 좀 전에 next Friday라고 나왔으니까 1번이 지워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말할 것 같아요. 2번이었죠?
2: It will be held at the EBS Entertainment.
0: 그쵸? It will be held. 자, 방금 쓴요 표현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EBS 엔터테인먼트에서 개최가 될 거야 라고 이번에 장소 언급하면서 여러분들도 동시에 지웠어야 하고요.
1: What are you going to show them at the audition?
0: What are you going to? 들으셨죠? What are you going to show them at the audition? 그래서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So what are you going to show them?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걸 보여줄 건데 오디션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에 눈이 갔어야 돼요. 준비한 장기 얘기할 것 같은데요.
2: I'll show them a minute-long dance and some of my specialties.
0: 그쵸? I'll show them a minute-long dance. 그쵸? A minute long. 그러면 1분 정도 길이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합니다. 1분 정도 길이의 dance, 춤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또한 some of my specialties 들으셨나요? specialties 하면 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기들 중몇 개를 좀 보여줄까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준비한 장기도 지워집니다.
1: Do you know who's going to be there as a judge?
0: As a judge, 마지막 빈칸의 세 단어는 as a judge 이렇게 들렸는데요. 자, 요 단어였어요. 아마 이 단어 자체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뭔지 알았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를 몰랐으면 쓰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중간에 두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게 판사, 심판, 재판관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심사위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누가 나오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5번 선택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2: The CEO and some of the EBS entertainment singers will be there.
0: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에 심사위원도 언급을 합니다. CEO와 그리고 EBS 엔터테인먼트 가수들 중몇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번도 지워지면서 우리 요일, 장소, 준비한 장기, 심사위원 다 언급이 됐는데 4번의 결과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단어 공부하고요. 오늘의 조동사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접두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접두어는 pro입니다. 앞에 이 pro, pro가 붙는 단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 pro는 앞으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단어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progress. progress. 이때 pro가 앞으로이고요. 그 다음에 grass가 go.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되면서 진보하다, 발전하다 또는 이 자체가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진보, 발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Progress, 앞으로 나아가다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단어는 produce. 마찬가지로 pro는 앞으로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 deu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lead, 즉 이끌어내다,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duce 그러면 앞으로 이끌어내다. 그래서 생산하다, 제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명사 뜻좀 특이하니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produce는 이제 동사로는 생산하다지만 명사로는 생산해낸 결과물, 즉 농작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propose. 자, pro가 앞으로였죠. 자, 그다음에 pose가 내놓다란 뜻이 있어요. 여기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놓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면 앞으로 내놓는 거잖아. 앞으로 나의 의견 같은 걸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혼하다,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청혼하다도 우리가 propose라고 하죠. 자, 또는 이론 등을 제시하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otect. 마찬가지, pro는 앞으로이고요. 그 다음에 tact가 cover, 즉,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protect.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막아주는 것. 보호하다, 막다 또는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pro의 공통점, 여러분 잘 정리됐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progress. 뜻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그쵸? 진보하다, 발전하다, 진보, 발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produce. 앞으로 끌어내다. 그래서 produce 그러면 생산하다 또는 명사로는 우리 농작물이란 뜻이 있었죠. 자, 세 번째 propose. 그러면 앞으로 내어놓다. 나의 의견 같은 것들을. 즉, 그렇죠. 제안하다 또는 제시하다 또는 청혼하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protect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었죠? pro 앞으로 직접 나서서 tact 하면 막아주다라는 의미로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네 단어 여러분들 pro와 함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의 조동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동사 볼 텐데, 오늘은 뒤에 이렇게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붙어 있는 조동사들입니다. 이거 개념 정리할 때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문제를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 짝지어진 조동사의 의미가 문맥 속에서 같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조동사가 뜻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죠? 한번 어떤 건지 선생님이 쭉 읽어주는 동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She cannot take part in the party. 두 번째, She cannot have passed the test. 자, 근데 지금 보면 하나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면 뒤에 이렇게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붙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2번입니다. She may have been sick yesterday. 또 하나는 You may go home now. 3번. The last train might already have left. 또 하나는 It might b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첫 번째. You must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또 하나는 You must have studied hard to pass the test. 자, 마지막 5번은 첫 번째, We should go to the restaurant. 마지막에 You should have gone to the restaurant.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전에 배웠던 조동사들 뜻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다 확인하기 전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have PP가 뒤에 붙으면 모든 조동사들의 의미가 과거로 넘어갑니다. 그치만 뜻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뜻을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방금 본 것처럼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must have a PP라고 하면 강한 긍정적 축축으로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뭐뭐 했었던 것이 분명해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annot이 붙어서 cannot have PP가 되면 이건 지금 not이 보이지? 강한 추측인데 강한 부정적 추측이 되어서 뭐뭐 했을 리가 없어. 이런 해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might나 may나 같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면 좀 약한 추측으로 뭐뭐 했을지도 몰라. 과거에.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should have a PP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었어야 했어라는 의미였어요. 기억나시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she cannot take part in the party. 그럼 take part는 일단 참여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녀는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요거는 과거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하는 능력의 cannot이었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she cannot have passed the test. 자, 이렇게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면 능력이 아니라 추측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그 시험에 통과했을 리가 없어. 요런 능력 추측. 그두 개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번도 볼까요? She may have been sick yesterday. 이거 뭐였죠? May have a PP는 그렇지.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어제 아팠을지도 몰라. 추측이야. 근데 두 번째는 You may go home now. 이건 무슨 뜻이었니? 너는 집에 가도 좋아. 요건 허가였습니다. 역시나 같은 뜻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에 The last train might already have left. 자, 마찬가지로 might have PP예요. 그래서 추측으로 마지막 열차가 벌써 떠났을지도 모른다인데요. 밑에 보니까 It might b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는 풀기에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얘도 추측이에요. 물론 얘는 과거고 얘는 과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둘다 추측입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일단 정답인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4, 5번도 확인해 볼게요. You must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너는 must 동사원형 해야 한다. Hand in, 제출해야 한다. 뭐를?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You must have studied hard to pass the test. 요건 아까 뭐였죠? 뭐뭐이었음이 틀림없다. 너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게 분명해. 라는 강한 추측이 돼요. 의무 추측. 역시나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We should go to the restaurant. 야, 우리 그 레스토랑에 꼭 가야 돼. 이런 뜻이지. 꼭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뭔가 강한 권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치만 should have PP 보이시죠? 이제 요거는 후회를 나타내는 의미였어요. So you should have gone to the restaurant. 너가 그 식당에 갔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후회를 나타내는 의미여서 역시나 두 개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는 생긴 건 똑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방금 본 거랑 어쨌든 거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시험에 유독 should have PP와 must have PP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왜 비교가 유독 많이 되냐면 should와 must는 뒤에 have PP가 붙어 있지 않을 때, 즉 must 동사 원형
그리고 should 동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이게 될 때는 의무 또는 권고의 의미가 되면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마치 같은 해석처럼 보이죠. 거의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이 돼요. 그치만 뒤에 have pp가 붙을 때는 두 가지가 완전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네, 지금 두 개가 해석이 바뀌어 있죠. 그쵸? 얘가 했어야 했는데 후회이고요. 그다음에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사 원형일 때와 have pp가 붙을 때가 전혀 다른 느낌의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유독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 두 개를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문 하나 보고 문제 풀 텐데요. 첫 번째, she must have broken the vase. 그러면 그녀가 그 꽃병을 깼었던 게 분명해. 이런 뜻이고. 자, 밑에 she should have participated in the meeting. 그럼 그녀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뉘앙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짝지어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My friend has lost his dog. 나의 친구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지 뭐야? Oh, that's too bad. It must be sad. 아, 저런 안 됐구나. 슬플 게 분명하겠구나. 이런 의미로 자연스럽습니다. 2번, Did you go to the concert? 너 콘서트 갔었어? 그랬더니, Yes, I did. It was fantastic. You should have gone there. 아, 물론 갔었지. 진짜 환상적이었는데. 너 거기 갔었어야 했는데. 괜찮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I'm doing my homework. I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숙제하고 있어. 나 그거 내일까지 끝내야 하거든. 괜찮고요. 4번. He advised me that we should stay here. 그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충고했어. I agree. This town is perfect. 나도 동의해. 여기 진짜 완벽한 마을인 것 같아. 자,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I've heard that it will rain heavil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들었다. 그랬더니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는데. I must have brought my umbrella. 내가 우산을 가지고 왔음이 분명해. 좀 이상하죠? 몰랐으니까 아마도 안 가지고 왔을 거야.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우리 어떤 걸로 바꾸면 자연스럽겠니? 그쵸? should로 바꿔서 아, 나 우산을 가지고 왔었어야 했는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조동사와 다양한 조동사들 이미 몇개더 남았거든요. 그 내용 함께 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지요. 자, 이렇게 태극기도 당연히 어떤 깃발의 일종인데, 자, 깃발을 영어로는 flag라고 해요. 자, 스펠링도 확인해 볼게요. flag. flag는 깃발이고요. 각각 나라에서의 사용하는 그런 깃발을 national flag라고 합니다. 국기라고 하죠. 자, 다음 단어 country. country는 나라라는 뜻이죠. 자, 다음 단어 stripe. stripe는 줄무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말로는 흔히 스트라이프 이렇게 다섯 음절로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 발음은 stripe. stripe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represent는 나타내다라는 뜻이고요. state, state는 주라는

0: 나올 건가 봐.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Every country has its own flag. All the flags are different. Let's look at the American flag. It is over 200 years old. It is red, white, and blue. It also has 13 red and white stripes. The upper corner of the flag has 50 white stars. Each star represents a state. The American flag has special meaning for all Americans. They are very proud of it. The American flag is also called the Stars and Stripe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림은 태극기를 봤지만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국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every country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었죠. 자, 볼게요. Every country has its own flag. 모든 나라는요. 각각의 자신만의 flag, 국기가 있습니다. 깃발이 있죠. All the flags are different. 모든 깃발들은 다릅니다. 자, 문맥상 여기서 the flags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national flag, 국기의 의미가 있겠죠. Let's look at the American flag. 자, 미국의 국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나요? 맞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가정집에서 이렇게 성조기를 꽂아놓은 모습을 쌤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미국의 국기죠. It is over 200 years old.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the American flag가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의 국기는요, 200년도 더 넘었어요. 자, 그 말은 이 국기가 이렇게 책정되고 만들어진 지가 200년이 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It is red, white, and blue.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 국기의 색깔은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It also has 13 red and white stripes.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13개의 빨간색과 하얀색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이런 줄무늬를 stripe라고 하고요. red, white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 두 가지 색상이 보이네요. The upper corner of the flag has 50 white stars. Stars. 자, 여기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요. 상단에 50개의 하얀색 별들이 있습니다. Each star represents a state. 각각의 이 별은요. 주를 뜻해요. 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의 주가 있다? 맞아요. 미국엔 총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국기에서도 별을 세보면요. 실제로 50개가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 American flag has special meaning for all Americans. 미국에서의 이러한 국기는요. 미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13개의 줄은요. 가장 먼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13개의 식민지를 뜻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50개의 줄을 이 별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They are very proud of it.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문맥상 they는 당연히 Americans, 미국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것은 이 미국의 국기가 되는 거죠.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The American flag is also called the Stars and Stripes. 미국의 국기에 이름이 있죠. 자, 이름을 뭐라고 불리워진다? The Stars and Stripes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미국 국기의 이름이래요. 자,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 뭐다? 맞아요. 우리가 태극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국기를 The Stars and Stripes로 부른대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별들이 있고 줄무늬가 있어서 The Stars and Stripes는 아, 성조기를 말하는 거구나. 미국의 국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도 이해하면 됩니다. 자, reading clear 부분 잘 이해했는지 우리 true or false 문제로 풀어볼게요. Let's start number one. All flags are the same. 모든 깃발들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깃발들 중에서도 뭔가 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깃발들은 모양들이 다 달랐죠. 당연히 정답은 false입니다. 2번, the American flag is over 200 years old. 미국의 국기는요, 200살이 넘었어요. 맞아요. 역사가 200년이 더 넘었기 때문에 정답은 true, 사실입니다. 자, 참고

0: 처음으로 미국의 국기는요, 1779년에 책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2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3번. The American flag has 13 red and white stripes. 미국의 국기는요, 13개의 빨갛고 하얀 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13개가 가장 맨 먼저 있었던 식민지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답은 true, 사실입니다. Number 4. The upper corner of the American flag has 40 red stars. 자, 얘들아, 40였나요? 자, 일단 이 깃발에서 위쪽 상단에 보았을 때이 상단에 40개가 아니고요. 맞아요. 50개의 줄을 나타내는 별들이 있었고요. 이 별들의 색깔도 레드가 아니죠. 하얀색의 이런 별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고요. 그대로 이어서 스피킹 클리어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로 볼 부분은 여기요. 자, proud라는 단어가 있죠. 끝 사운드가 뜨로 끝나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of라는 전치사가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음과 모음이 바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음의 소리가 거의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어서 proud of, proud of, proud of로 되는 게 주로 일반적인 원어민들의 발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proud of it을 좀 빠르게 발음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proud of it, proud of it, proud of it, proud of it.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y are very proud of it.
0: 네, 우리도 전체 문장으로 함께 발음해 볼게요. They are very proud of it. 다시. They are very proud of it 라고 해서 자음과 모음의 소리, 그리고 바로 이어서 뒤에 또 모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발음한 연습, proud of it 라고 여러분도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미국의 국기를 봤었고요. 자, 우리도 외국인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국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Korean flag, 우리말로는 태극기라고 합니다. 자, 하얀색 바탕에요. 태극 문양이 있고 이렇게 네 개의 괴 모양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쓰죠. 이런 것을 국기로 쓰게 되는데, 자, 빨간색이 나타내는 것을 양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나타내는 게 음이래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ctually this word is Chinese character를 쓰게 되는데 한자로 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우리말 뜻은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건곤감리를 보았을 때 곤이라는 것은 earth, 땅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러한 것은 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water, 물을 뜻한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 건곤감리에서 여기 맨 마지막 이 좌측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은 fire, 불을 나타낸다고 해요. 자, 말 그대로 세상을 이루는 어떤 대부분의 기본적인 원소들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야, 이런 태극 문양이 이런 뜻이 있대, 음양의 뜻이 있대라는 부분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설명해 주면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orean flag, 태극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고요. 우리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어법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grammar clear 문제도 ABC 네모 어법입니다. 다음 밑줄 친 AB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번에 볼게요. have라는 것은 가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have를 쓸래, has를 쓸래라는 것은 맞아요. 동사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ever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very 뜻은요, 모든이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흔히 모든이라고 하면 뭔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뜻할 것 같지만 매우 특이하게 영어에서 every가 붙은 명사, every가 붙은 것은 대부분 단수 명사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very 뒤에는 단수 형태의 명사가 오고, 동사도 자동으로 단수의 수를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다시피 every countries가 아니라 every country라는 단수 형태의 명사를 써.

자, 우리말 해석은 뭐다? 모든 국가여서 복수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특이하게 단수의 수를 쓴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도 have가 아니라 그렇죠. has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Every country has its own flag. 각각의 나라는 자신만의 국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A번 정답 확인했고요. 뒤에 B번 볼게요. 자, B번도 역시 have를 쓸래? has를 쓸래? 이 문제의 출제 의도도 수의 일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의 일치라는 것은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거죠. 주어가 3인칭 혹은 단수라면 단수 형태의 동사를 쓰고 그게 아니고 1인칭이나 2인칭의 주어 혹은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복수 동사를 쓴다라는 게 영어 원어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주어 부분이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 of로서의 of로 묶여서 단어로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규칙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주어의 형태가 A of B에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영어 원어민들은요, 앞에 있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앞에 A의 수를 맞추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The upper corner of the flag 그리고 동사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명사 덩어리들이 여기까지 전체 문장에서 주어 자리로 볼 수가 있겠고 주어에 단어가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치사 of가 이렇게 묶여서 나왔네요. 자, 이런 경우에 A of B가 주어로 나올 경우에 자, 일단 해석은 어떻게 되죠? 크게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 나라의 플래그는 깃발이니까 각 깃발의 위쪽 상단 다시 깃발의 위쪽 코너라는 그렇게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 of B에서 A의 수를 맞추기 때문에 the upper corner라는 거 얘들아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야? upper corner가 뭐다? 아, 만약에 이게 깃발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코너 부분이 되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코너 부분 수가 3인칭 단수 취급이 되는 거죠. 코너 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답은 has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도 뭐였다? 맞아요. The upper corner of the flag has 50 white stars. 자, 특히 왼쪽 상단에 별들이 있었죠. 총 50개의 하얀색 별들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A of B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A에다가 맞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방금 봤던 부분은 우리 내신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규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C번으로 가볼게요. 자, C번에 calling을 쓸래? 콜드를 쓸래?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콜이 뭐죠? 콜? 맞아요. 뭔가 전화와 관련된 그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부르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동사에 ing를 붙이고 혹은 ed를 붙인 준동사가 아닌가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C번의 출제 의도는 이 묶여있는 이러한 것에 가장 동사 원형을 보시고요. 동사의 원형의 변화를 볼게요. 우리 동사 변화 콜, 콜드, 콜드라고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자리는 과거 동사, 세 번째 자리는 과거 분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C번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C번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The American flag, 미국의 국기는 is라는 동사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한 문장에 영어에서는 동사를 하나밖에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cold는 뭐가 되겠어요? cold는 과거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로서 물어보는 건가 봐 라고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calling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과거 분사랑 같이 묶이게 되면요. 높은 확률로 여기서 콜링은 현재 분사로서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의 해석은요. 능동으로 되는 특징이 있고요. 과거 분사의 해석은요. 수동의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는 미국의

국기였죠? 자, 미국의 국기가 구름일까? 다시, 미국의 국기 자체가 깃발 자체가 부를 수 있나요? 깃발이 부릅니까? 아니죠. 깃발이 불리워진다.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운다. 라는 수동의 뉘앙스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cold라고 고르신 게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리워진다? The stars and stripes 라고 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있는 게 보이죠? 영어에서는 앞에 문장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이하게 뭔가 앞에 대문자로 쓰였다라는 것은 고유 명사라는 거잖아요. 고유한 뜻이 있다라는 거여서 The stars and the stripes 이 부분도 대문자로 있기 때문에 성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기는 뭐라고 불리운다? 아, 이렇게 성조기라고 불리워집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cold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The American flag is also called the Stars and Stripes. 미국의 국기는 역시 성조기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자, 과거 분사 cold 확인을 해보았어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저번 시간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everything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의 명사이다. 자, 정답은 X였습니다. 이 아이는 매우 특이하게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수 자체는 단수 취급이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의 OX 퀴즈입니다. 주어가 A of B의 형태일 경우 일반적으로 A의 동사의 수를 맞춘다. 자, 수일치 개념이었었죠.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The American Flag, 뭔가 태극기, Flag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That sounds good.
1: I'll have to order sweet and sour pork and garlic shrimp and...
2: Great! Let's have jjajangmyeon! Let's go!
3: Only jjajangmyeon?
4: 실패다.
5: 네, 여러분 커튼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고요?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까요? 자, 크리스틴이 거실에 들어오면서 크게 소리칩니다. 케빈! 서프라이즈! 오, 또 무슨 서프라이즈를? 네, 원어민처럼 말하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외국에서 누군가를 축하해주거나 깜짝 놀라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서프라이즈,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톤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프라이즈! 네. 자, 그러자 케빈이 What happened this time?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Why are you always scaring me? 왜 늘 날 이렇게 겁을 먹이는 거니? 겁나 죽겠네. 그러자 크리스틴이 I passed the final part of the job interview. 나 마지막 면접 통과했어. I got the job. 나 이제 취직했다구. 오, wow, big congratulations. 정말 와, 축하해. 그러자 크리스틴이 I'm so, so happy. 나 진짜 기분 너무 좋아. They told me yesterday. 아, 어제 이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자 케빈이 Really? 정말? Why are you telling me this wonderful news today? 아,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럼 왜 오늘 알려주는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It was your birthday yesterday. 어제는 너의 생일이었잖아.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그냥 이목을 끌기 싫었어.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Steal someone's thunder. 자, 누구의 뭐뭐의 생각을 가로채다. 관심을 가로채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핵심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자, 내가 이목을 끌기 싫었어. 너의 관심을 뺏기 싫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We could have celebrated together. 우리 같이 파티할 수 있었다규.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It's okay. 괜찮아. Anyway, I'm super happy. Dinner is on me today. 나 정말 기분 좋으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뭐 먹고 싶어? 자, 그러자 케빈이 Since I bought a lot of dinners, 내가 정말 저녁 많이 샀었으니까 For Christine, 내가 크리스틴한테 정말 많이 샀으니까 I think I can ask for a steak dinner. 스테이크 먹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ell, how about steak? 혹시 스테이크 어떨... How about Chinese food? 중식 어때? 중식? That sounds good. 그것도 괜찮네. I'll have to order sweet and sour pork. 탕수육도 먹고. And garlic shrimp, 마늘새우도 먹고, and great! Let's have some 짜장면. 짜장면 먹자. Let's go, 가자!
4: Only 짜장면? 짜장면만?
5: 정말, 아, 한시에 틈도 안 주는 크리스틴. 정말 매섭습니다. 네. 온갖 상상을 하고 있는 케빈. 아, 불쌍해 죽겠네요. 네. 오늘의 카툰 재밌었고요.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6: Hello, my name is Jamie. Hello!
5: 안녕하세요. Jamie, 잘 지냈나요?
6: Yeah! I've been drinking great!
5: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내가 이목을 끌기 싫었어.
6: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5: One more time.
6: I did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5: Very good.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빅쌤의 지효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after라는 단어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볼 건데요.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This library was named after the founder of the school. 이 도서관은 이 학교 설립자한테서 이름 따서 지어졌대. Wow, that's pretty interesting. Wait, is that Billy? 와, 그거 꽤 흥미롭네. 잠깐, 저거 빌리야? I think so. Why is he running after a kid in the library? 맞는 것 같은데? 왜 쟤가 도서관에서 웬 애를 쫓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도서관에서 있을 법한 대화 로세임이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After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 이 두 가지 다 교과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들입니다. After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배웠었죠? 뭐뭐 후에, 그래서 before, after 이렇게 두 가지가 상반된 표현이었죠.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after와 관련된

두 가지 표현 어떤 의미가 있는지 name after부터 살펴볼게요. 자, name after는 사실 name만 봐도 약간 느낌이 오죠. name 이름이니까 뭘 뒤따라서 이름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있어. 근데 그게 뭔가의 뒤를 따른 거야. 즉, 뭔가를 따서 이름을 지은 거다. 라는 의미가 바로 조금 와닿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This library, 이 도서관이 was named after. 그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자, 이름 짓다가 능동이니까 이름 지어졌다 라고 하면 수동이죠. 요 앞에 보시면 was named after. 이렇게 해서 수동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름 지어졌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The founder of the school 하면 학교의 설립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보통 요 name after 라는 표현의 경우에는요, 주로 수동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뭐뭐를 따서 이름을 짓다 라고 말하는 상황보단 야야 여기가 그거 이름 따서 지어졌대 요렇게 말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요, 요런 예문도 역시나 수동태로 쓰인 건데요. Harrison was named after his father, Harry 라는 예문이죠. Harrison 이라는 이름은 Harry 라는 그의 아빠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많은 친구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뒤에 son 들어가는 영어 이름이 은근 많아요. Harrison도 있지만 예를 들면 John Johnson 이것도요. John의 아들이어서 John plus son Johnson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름을 짓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꼭 이걸 따르진 않아요. 우리 아빠의 이름이 Harry라고 해서 꼭 나는 Harrison이어야 해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의 유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run after인데요. 요거는 쫓다, 뭔가 쫓아가, 야, 저기 간다, 저 범인 잡아라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run after예요. 말 그대로 뛰는 건데 뭐를 뒤따라서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뛰고 있는데 얘를 뒤따라서 뛰고 있는 거야. 이 그림 자체가 쟤를 쫓아가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쫓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전에 갑자기 우와, 저 빌리 같은데? 뭐야, 쟤 웬 꼬마애를 저렇게 도서관에서 저렇게 쫓아다니냐? 요런 식으로 요 예문이 등장했었죠. Why is he running after a kid? 뭔가 도서관에서 왜 저러고 다니지? 요런 뜻의 예문으로 쓴 거고요. 뭐 실제로 뭐 빌리의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빌리가 읽으려던 책을 아기가 들고 갔다거나 아니면 뭐 알고 보니까 빌리의 여동생 남동생이라거나 뭐 다양한 상황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단비 강아지 이야기를 예문으로 만들어봤어요. Danby ran after the bug to catch it 이라는 예문인데요. 단비 선생님 강아지 이름이고요. Ran after 쫓아갔다, the bug, 벌레를 쫓아갔다, to catch, 그 잡으려고. 저희 집 강아지가 모기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아니면 바닥에 있는 그런 막 개미나 이런 이렇게 공원에 가면 그런 것들 있죠? 쫓아가는 걸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뭔가를 쫓아갈 때는 run after라는 표현을 쓸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name after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거 뒤따라서 이름이 생긴 거니까 이름 짓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run after는 저거 뒤따라가서 뛰어가는 거니까 쫓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 4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 보죠. 난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을 딴 장학금에 지원해. 자, 보통 장학금들 중에서 그 위인 혹은 그 재단의 이름을 딴 장학금 굉장히 많죠. That's 하고 앞에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named 이런 식으로 수동태 형태 지켜서 ed 써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너 N사의

0: 이름이 그리스 시대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어? 자, 일단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라는 게 중요한데, 앞에 이미 is가 있죠? 요것도 수동태로 쓴 거니까, named after.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N사는요,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리스에서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이름을 따와서 N사의 브랜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교과서에 나오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자, 오래된 속담입니다. 자, 쫓아요? After가 들어가야겠죠? 요거는 유명한 속담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If you run after two hares, you will catch neither. If you run after two hares, you will catch neither. Neither가 둘다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아갔다. 자,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 해요. 그렇죠. ran after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The policeman ran after the suspect. The policeman ran after the suspect.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is library was named after the founder of the school. Wow, that's pretty interesting. Wait, is that Billy? I think so. Why is he running after a kid in the library?
0: 자, 이렇게 오늘 after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일단, 뭐뭐를 따서 이름 짓다. 이름과 관련된 name after라는 표현 봤고요.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그쵸. 쫓아서 뛰어간다는 뜻의 run after라는 표현도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뜻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단어로 공부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부터 저희는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Mother. M-O-T-H-E-R. Mom. M-O-M. Mother. Mom. Mother. Mom. Father. F-A-T-H-E-R. Dad. D-A-D. Father. Dad. Father. Dad.

0: Brother. B-R-O-T-H-E-R. Brother. Brother.
1: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my family, 나의 가족, 1편이에요. 우리 가족에는 누가 있을지 가족에 관한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 mother, 아니면 mom, 어머니 또는 엄마란 뜻이에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어머니는 mother, 엄마는 mom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다음은 아버지 또는 아빠, father or dad. 봐봐요. 이렇게 father가 옆에 계시면 우리는 너무 든든해요. 이렇게 선물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brother. 형, 오빠, 남동생, 형제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brother 있나요? brother랑 함께 이렇게 수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같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어머니, 엄마, mother or mom. mother or mom. 아버지, 아빠, father or dad. father or dad. 형, 동생, 오빠, 아니면 형제. brother. brother.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0: mother. mom. mother. mom. father. dad. father. dad. brother. brother.
1: 이제 같이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My mother came to school today. 오늘 우리 엄마가 학교에 오셨어. 아까 써니가 말했듯이 엄마는 mom이 될 수 있고요. 어머니는 mother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봐요. My mother came to school today. Very good.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My father loves to play sports. 우리 아빠는 운동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여기도 father 또는 dad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같이 따라해 볼까요? My father loves to play sports.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My brother and I look alike. 남동생과 저는 닮았어요. Brother, 남자, 형제란 뜻이고요. Look alike, 똑같이 생겼다, 닮았다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봐요. My brother and I look alike. Very good.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0: Sister. S-I-S-T-E-R. Sister. Sister. Baby. B-A-B-Y. Baby. Baby. Family. F-A-M-I-L-Y. Family. Family.
1: 자, 다음 단어는 언니, 누나, 여동생, 자매, sister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sister 있나요? Sister랑 같이 이렇게 soccer, 축구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Sister. 그 다음은 아기, baby예요. 보세요. 아기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아주 재밌게

0: 아기, 베이비.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가족, family예요. 친구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여행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family.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단어를 다시 연습해 볼까요? 언니, 누나, 여동생, 자매. Sister, sister. 아기, baby, baby. 가족, family, family.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ister, sister. Baby, baby. Family, family.
0: 그럼 우리 예문으로 한번 적용시켜봐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 또는 자매가 있어? 이거는 써니가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잘했어요. Good job. Okay, next.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 아까 우리 그림에 봤죠? 장난감을 신나게 가지고 놀고 있죠? 자, 우리 그럼 같이 말해봐요. The baby likes to play with toys. Excellent. Okay, here is our final sentence.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너의 가족은 몇 명이니? 자, 써니는 my family, I have 4 people in my family. What about you? I'm curious. 궁금한데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Great job!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들어볼게요.
1: Mother, mom, mother, mom. Father, dad. Brother, sister, baby, famil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단어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 만들어 볼 거예요.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서 현재 시제 부정문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She blank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이 문장 어떻게 쓰면 되는지 우리 공부를 마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문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반 동사는 비동사보다 훨씬 더 다양하죠. run, 달리다, eat, 먹다, write, 쓰다, like, 좋아하다, want, 원하다.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신을 도와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do, does입니다. do, does. 자,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언제 does를 쓸까요? does는 두에 es가 붙은 형태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때는 does를 써주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do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not을 붙이고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써준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 not 동사 원형, 그 외의 경우에는 do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do not은 don't로 Does not은 doesn't로 또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do not 어떻게 줄였는지 살펴보니까 not에 있는 o를 빼고 이 자리에 점을 콕 찍어줬더니 don't가 되죠. doesn't도 마찬가지로 does not에 있는 o, not의 o를 빼고 점을 콕 찍어서 doesn't 이렇게 적어주시면 축약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줄임말인 don't. doesn't를 더 자주 쓰니까 이 줄여 쓴 형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문 한번 볼까요? I do not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I do not에서 do not 줄여서 don't를 쓰기도 합니다. I don't drink coffee. She does not like cucumbers. 그녀는 오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does를 쓴 이유가 뭐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he, 그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라서 does를 써주고, 그리고 not을 쓴후 동사 원형을 적어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많이 틀리는 게 하나가 likes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does not 동사 원형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She does not like cucumbers 혹은 she doesn't like cucumber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주세요. They eat vegetables. 그들은 채소를 먹는다. 이거를 부정문으로 바꿔줄 건데요. 일단 동사가 먹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Do not, does. 그 다음에 not 적어주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를 봤더니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러니 do의 도움을 받아서 do not ea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Do not을 줄여서 don't라고 해도 괜찮아요. They do not eat vegetables. They don't eat vegetables. 그들은 채소를 먹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번. He goes to bed early. 그는 일찍 잠에 든다, 잠자리에 든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he네요. 3인칭 단수. 그래서 지금 goes, 고에다가 es를 붙여준 형태로 적어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부정문 만들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es의 도움을 받죠. does 써주고, 그 다음에 not, 동사 원형, go,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goes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oes not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주의해 주세요. does not을 줄여서 doesn't도 가능합니다. He does not go to bed early. He doesn't go to bed early.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것도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이동했었죠. 그런데 일반 동사는 역시나 do not does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어 앞에 do, does를 써주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적어줘요. Do,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게 바로 일반 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입니다. 대답할 때도 do not does를 써서 yes, 주어, do, does. 또는 no, 주어, don't,
doesn'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does, 나머지의 경우에는 do를 쓰면 돼요. 3인칭 단수 주어에 does를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s나 es를 붙여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준다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너는 매일 아침을 먹니? 라는 질문이죠. 이때 주어는 you, 동사는 eat, 먹다, 일반 동사입니다.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네요. do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Do you 동사원형의 형태로 의문문 써줬고요. 대답은요. Yes, I do. 응, 나 매일 아침을 먹어. 라고 할 때는 do라고 했죠. 자, 질문할 때는 you라고 했지만 대답할 때는 I 또는 will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죠? 응, 나 매일 아침을 먹어라고 할 때 Yes, I do. 라고 해주시고요. 아니, 나는 매일 아침을 먹지 않아. No, I do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할 때는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줄여서 써줘야 돼요. Does Kevin like action movies? 케빈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 자, 여기서 케빈은 3인칭 단수 주어. 그래서 앞에 does를 써줬습니다. Does Kevin. 그리고 나서 뒤에 likes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사 원형 like를 써줘야 돼요. 케빈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 Yes, he does. 응, 그는 좋아해. 자, 명사가 의문문에 있을 때 대답은 대명사로 써주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써줬습니다. 혹은 no, he doesn't. 아니, 그는 좋아하지 않아. No, he doesn't. 이렇게 do나 does를 사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퀴즈. They know the answer. 의문문으로 바꾸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No, 알다. 일반 동사죠. 그러면 주어를 확인하고 3인칭 단수가 아니면 do를 써줍니다. do, 그다음 주어 they, 다음 동사 원형 know 써주고 나머지 부분까지 채워주시면 완성이에요. Do they know the answer? 그들은 정답을 아니? 대답이 no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no 주어 써주고 do not 줄여서 don't라고 하면 되겠죠. No, they don't. 아니, 그들은 정답을 알지 못해. 다음 2번. Peter eats breakfast. 자, 이번엔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래서 eat, eat에다가 s를 붙여서 써줬습니다. 의문문 만들 때 그러면 does의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주어인 Peter 써준 후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eat이라고 해줘야겠습니다. Does Peter eat breakfast? Peter는 아침에 먹니? Yes. 그 다음 명사를 대명사로 바꿔서 he라고 써주고 does를 사용해서 yes, he does라고 대답 채워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미션 같이 클리어 해볼게요. She blank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아. Like는 일반 동사죠.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es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she does not like 혹은 she doesn't like chocolat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같이 살펴볼게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B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7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책을 읽을 땐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땐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분위기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자, 가장 왼쪽 그림을 보면요. 도서관이 나와 있죠. 도서관에서는 우리 정숙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세요.

quiet, quiet, 조용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shh,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이런 의미죠. quiet라는 건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Quiet.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Q, U, I, E, T. 읽을 때는 quiet. 자,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반대말은요, loud. 여러분, loud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loud. 입이 크게 벌어지죠? 소리가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볼까요? Please be quiet here.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Our classroom is very quiet. 하면 우리의 교실이 매우 조용한 거겠죠? Quiet 하면 조용한.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alm, calm입니다. 이 calm은 고요한 혹은 침착한이라는 의미고요. L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alm 이렇게 읽어요. 자, 스펠링을 기억하시고 쌤이랑 같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calm, C, A, L, M. Calm은 뭔가 업다운이 많이 없고 고요하고 침착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 하나만 알아둘게요. Peaceful. 여러분, peace라고 하면요. 평화거든요. 뒤에 full을 붙이면 peaceful. 평화로운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sea is very calm and peaceful. 바다가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죠? calm이라는 건막 파도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겁니다. 하나 더. Please keep calm and wait for your turn.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wait for your turn이라고 하면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세요? Keep calm이라고 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lm의 의미 기억하셨죠?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noisy가 나와 있네요. noisy, 시끄러운인데요. 이 단어는 이 noise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noise라는 거는 소음이거든요, 소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소음이. 이 소음에서 나와서 noisy 하면 시끄러운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noisy,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N-O-I-S-Y. 네, 써볼게요. N-O-I-S-Y 하면 noisy. 시끄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his city is very noisy 라고 했어요. 이 도시는요, 매우 뭐 해요? 시끄러운 거죠. 이 도시는 매우 시끄럽다 할때이 noisy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 더. It's noisy outside. 무슨 의미일까요? outside라는 건 밖이죠, 바깥. 밖이 굉장히 noisy,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isy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이 분위기와 관련된 표현들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Q로 시작해요. Quiet. Quiet. 자, 바다가 굉장히 잔잔한

하고 고요합니다. 자, 고요한 분위기는 우리 뭐라고 하죠? Calm. Calm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이 교실의 분위기.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N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Noisy. Noisy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단어와 함께 배운 표현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체크리스트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your favorite paper fairy? 저는
1: 리즐!
0: 맞아, 정답이야. 저는 리즐이에요. And this is your favorite paper bird?
1: 토끼!
0: 토끼와 리즐이 함께하는 종이접기.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토끼, 오늘 우리가 접어볼 것은 말이야. 내가 어떤 소리인지 힌트를 줄 테니까 잘 들어봐.
2: 옹금, 옹금, 옹금옹금이야.
0: 바로 turtle, 거북이야. 오늘 우리는 거북이를 접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접었던 토끼도 있으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친구들, 오늘 turtle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도 같이 배워봅시다. 여러분, 거북이는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어다니죠? 납작하게 기어가는 거북이를 만들어보자고요. I'm gonna use green color. Put the green color side facing down. Now fold a triangle. 반으로 접어서 삼각형 만들어주시고요. Fold in half. Smaller triangle. 이렇게 펼쳐주셨다면 take this point to the top point.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Turn over. 뒤집어서 take this point to the top point as well. 이렇게. Now pick it up. 들어 올리면 여러분 가운데 부분 안에 there's a pocket. 주머니 찾으셨나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Now take one layer. 한 겹만 집어 올려서 fold to the top point. 위를 향해서 접어주신 후에

0: take this line to the central line. 중앙선으로 얘를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And then take the first line to the second line. 첫 번째 접었던 선과 두 번째 접었던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위를 향하겠죠? Repeat that with the left side. We have both back legs. 뒷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Now, rotate. 이렇게 접어내리면 take these both flaps and fold on top of them. 이렇게 위에 그냥 겹쳐서 내려 접어주세요. Now we're folding front legs. 앞다리 접어볼 건데요. Take this and starting from here,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이만큼 위를 향해서 접어 올려주세요. And then fold down. 아래로 조금 접어 내립니다. 자, 얘를 다시 넣어주시고 take the right flap, 오른쪽 아이를 똑같이 해줄 거예요. Repeat! Now we're going to fold the body. 이 몸통 부분을 조금 둥글게, 뾰족하지 않게. You see the top part? 이 윗부분을 fold down, 내려 접었다가 fold up. Like this. 조금만 다시 접어올려요. Ta-da! Your turtle is complete now. 그러면 이 거북이와 지난 시간의 토끼가 어떤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줄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Follow me! 깡충! 깡충! 깡충! 아, 왜 나 혼자야? 거북이는 어디 있지? Where is the turtle? 오늘 경주가 있다는 걸 까먹으셨나?
1: 옹금, 옹금. Oh, hi, rabbit. 미안해. 좀 늦었지?
2: 아, 우리 경주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시작하자고.
0: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3: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0: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3: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2: 우리 출발선에서 시작하자고!
0: 와, they're starting at the starting line. 이렇게 출발선에 섰네요.
2: Ready, get set, go!
0: 와, 와! 토끼가 거북이보다 빠르게 달려요.
3: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0: 토끼가 거북이보다 빨라요.
3: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1: 옹금, 옹금,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2: 아, 나는 당연히 빠르니까 여기서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
1: 나는 그냥 열심히 계속 가야지.
0: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열심히 열심히 한 걸음씩 앞서가네요.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요.
3: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0: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요.
3: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1: 용차, 용차, 난 할 수 있어. 옹금, 옹금. 우와, 겨우 도착했다. I arrived.
2: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내가 늦었잖아. 아, 정말 방심하지 말고 낮잠 자지 말걸.
0: 토끼가 낮잠을 후회해요.
3: The rabbit regrets the nap.
0: 토끼가 낮잠 잔 것을 후회해요.
3: The rabbit regrets the nap.
1: 오, 정말 앞으로는 방심하지 말아야겠다고. You did good, rabbit. It was a good race.
2: 에휴, 그래, 거북아. 너도 참 잘했어. 좋은 경기였다. 에휴.
4: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0: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The rabbit regrets the nap. The rabbit regrets the nap.
1: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a rabbit and a turtle, 또는 a rabbit and a tortoise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이야기 속에 나왔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먼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That's right.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토끼가 거북이보다 빨라요.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요.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토끼는 낮잠을 후회해요. The rabbit regrets the nap. The rabbit regrets the nap. Great job, everybody.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느려도 꾸준히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실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여러분 느려도 꾸준하게 우리 뭐든지 열심히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0: 요즘에는 셀프가 많습니다. 셀프 주유소, 셀프 태닝, 셀프 사진관. 음식점도 예외는 아니죠. 물은 셀프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ater is self. Water yourself.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떡볶이.
2: Oh, I'm so excited. I saw it on TV many times.
1: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ll love it.
2: Oh, it smells great. Let me try it. Oh, it's so hot. Oh, water. I need water.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1: Christine, the water is self here.
2: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1: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2: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1: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2: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Oh, but so yummy.
1: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2: Ok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이 떡볶이에 도전을 합니다. 아주 매울 텐데요. Do you like spicy food? 맛있는 그리고 매운 떡볶이를 먹어본 크리스틴의 반응이 어떤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오늘도 카툰 속에 숨어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짠짜잔! 시킨 음식이 나오고 크리스틴은 떡볶이를 먹어봅니다. 먹자마자 입에서 불이 나오죠. 너무 매운가 봐요. I need water! 아, 물! 물 필요해!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한국의 문화를 알려줍니다. 크리스틴, the water is self here. The water is self here. 여기 물은 셀프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self? 셀프가 무슨 말이야? You have to get it yourself. 네가 스스로 갖다 마셔야 된다는 뜻이야.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야 크리스틴이 알아들었습니다. 아, 물은 셀프야. 오늘의 표현이네요. 기억나시나요? That's right.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가 오늘의 표현입니다. Water, 물은요, is 뭐뭐예요 또는 뭐뭐야. Self-service, 우리말로도 그대로 사용하죠. 스스로 가져오는 방식을 self-service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Self-service 방식인이라는 뜻으로 붙여서 water is self-service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Water is self-service. 자, 붙여서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해 주세요.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Very good. 자, 이어서 같은 볼게요. 물은 셀프야 라고 하고 이제 물을 또 케빈이 갖다 줍니다. 나이스하죠?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너 예전에는 매운 음식 잘 먹었잖아.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뭐 하고는 했다. 라고 얘기할 때는 used to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d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서 예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행동이나 습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매운 음식 잘 먹더니 이상하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아, 지금도 매운 음식 잘 먹는데 but this is super spicy. This is super spicy. 매워도 이거는 너무 맵나 봐요. 한국 음식이 좀 맵기는 하죠. 여기는 진짜 너무 맵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super 입니다. 이 super 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매우 라는 뜻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uper spicy 하면은 very, very, very spicy 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다른 말 넣어서 super sweet, super salty, super big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매워도 너무 맵네.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slow down, slow down.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천천히 먹어 또는 천천히 마셔. 무엇이든 천천히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ow라는 게 느린이잖아요. 그런데 느리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down도 뭔가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라서 slow down 하면 속도를 늦추다 라는 뜻입니다. 꼭 뭔가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돼요. 운전할 때라든지 뭐 빨리 달린다든지 누군가가 무언가를 서두른다든지 다 우리 slow down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다. Slow down. 천천히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화르르 불을 뿜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고요. 또 오늘의 한문장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의 한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문장 다시 한번. 물은 셀프야.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이런 표현도 있네요. 무언가를 권하면서 마음껏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하는 표현.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럼 우리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빠가 마카롱을 잔뜩 사오셨어요. 학교에 가져가서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마카롱을 색깔별로 쫙 펼쳐놓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마카롱 갖고 왔어. 마음껏 먹어. 많이 먹어. 어떻게?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쫙 차려놓고요. 자, 다 같이 먹읍시다 라는 말 있잖아요. 먹자, 자, 먹자 할 때 쓰는 표현 Let's dig in. Let's dig in. 재미있는 표현인 게요. dig는 땅을 파다 라는 뜻입니다. 음식에 코를 박고 먹는 모습 생각하면 이 표현 잊지 않겠죠. Let's dig in.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 왔어요. 어묵, 떡볶이, 튀김, 김말이 맛있는 거 너무 많죠? 이것저것 시켜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먹자. 어떡해요? Let's dig in. Let's dig in. Great. 카툰으로 재밌게 배워본 오늘의 영어 어떠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더 재밌고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맞아요. 입에 군침이 도네. My mouth is watering. 까지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적당한 때가 왔을 때 영어로 한마디씩 꺼내보는 용기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카툰으로 만나기로 약속.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의 날개를 달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곧 시작하는데, 아 이거 꼭 보고 싶은데, 엄마가 보라고 하실까? 엄마, TV 봐도 돼요? Mom, can I watch TV? 엄마의 대답은 두근, 두근. 그럼 봐도 되지. 클릭!
2: Mom, can I watch TV?
3: Sure you can.
2: This is fun.
3: Is it that fun?
2: Yes, let's watch it togeth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은요,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들은 내용으로 채워볼 거예요. 보다. 보다라는 단어 사실 여러 개 있지만, 여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그리고 재미있는, 역시 재미있는도 떠오르는 단어 몇 개 있죠? 그리고 뭐뭐 해요, 뭐뭐 하자, 이렇게 권유한다고 하죠. 요런 말들을 채워 넣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TV 봐도 돼요? Mom, can I 보다 TV? 보다 어떤 말 넣어볼까요? see 생각한 친구들 있죠? look도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오랜 시간 지켜보는 거. TV 이렇게 보는 사람 없죠? 그렇죠? TV는 이렇게. 영화나 TV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재미있게 본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는 것은 watch. watch. 에요. Watch 잘 보면 WA가 만났기 때문에 A의 소리가 어. 우리 벌써 want, wash 배웠단 말이에요. Watch. 그리고 CH는 모여서 소리가 ch 난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watch이 아니고요. Watch. Watch. 한 박자. Mom, can I watch TV? 엄마 저 TV 봐도 돼요? Can I? 하고 물어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Sure, you can.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Sure은 무슨 뜻이에요? 물론이지. Can I? 저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응, 너 해도 돼. You can.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Sure, you can. 물론, yes, you can.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기분 좋게. 아, 물론이지. Sure, you can. 어, 물론 봐도 된단다. 아, 이거 재밌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s, 이것은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재미있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줄 거예요. 재미있는? 어떤 거 생각했어요? Fun? Funny? Fun? Funny? 아, 요거는 fun이에요. 자, 이 funny는요, 친구들, 재미가 있는데, 아하하! 이렇게 웃기게 재밌는 건 funny라고 우리가 쓰고요. 즐거움을 주는 것은 fun이라고 표현을 해요. This is fun. 이거 재밌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보시네요. 관심 가시나 봐. Is it that fun? 그게 그렇게 재밌어? That은 친구들 멀리 이런 거 기억하죠? 그렇게도 쓰지만 강조할 때도 써요. 꾸며줄 때도 써요. 그렇게나 재미가 있니? Is it that f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yes, 그럼요. 해요. Watch it together. Watch it은 그것을 보다라는 거고 together은 함께, 같이잖아요. 엄마도 같이 봐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뭐뭐 하자? 뭐뭐 해요? 그렇지. Let's go. 기억하면 되죠. Let's를 넣어서 Let's watch it together. 엄마도 이거 같이 봐요. 이렇게 아이가 정했네요. 좋아요. 대화는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하는 말 엄마 TV 봐도 돼요?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렇지. 부르는 말 mom은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동작. 보는 거. Watch. 근데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하죠. TV. Mom, can I watch TV? 좋아요. 엄마의 대답. 물론이지. 어디 강조? 물론에 강조하면 좋겠죠. Sure, you can. 좋아요. 이거 재밌거든요. 어디 강조? 그렇지. 이거 재미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This is fun. 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그렇게 재밌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나 재미있니? 그렇지. That fun을 강조해줘요. Is it that fun? Awesome. 마지막 제일 긴 문장. Yes는 강조겠죠. 네,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같이 봐요는 어떻게? 뭐뭐 해요, 하자. 그리고 봐요, 함께.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Yes, let's watch it together. Yes, let's watch it together. 좋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 리듬 기억하면서 이제는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가족 카테고리 눌러서 씬 7 대화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따라서 말하기.
2: Mom, can I watch TV?
0: Mom, can I watch TV?
2: Sure, you can.
0: Sure, you can.
2: This is fun.
0: This is fun.
2: Is it that fun?
0: Is it that fun?
2: Yes, let's watch it together.
0: Yes, let's watch it together. 좋아요, 친구들. 친구들도 excellent?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말하기 연습 더 해볼 거예요. Talk more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볼 기본 문장은 바로 let's예요. let's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우리 together까지 붙여볼게요. let's 동작 together 하면은 이거 같이 하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우리 대화에서는 엄마 이거 같이 봐요. let's watch it toge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let's together 생각하면서 친구들도 도전해봐요. 같이 놀자 한번 해볼게요. let's에 놀자 넣고 together. 그렇지, play. let's play together. let's play together. 요건 어때요? 같이 그거 읽자. 책 같이 읽자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읽자, read, 그것, it, not.

0: 와서 Let's read it together. Let's read it toge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 같이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다는 go swimming이니까 Let's go swimming together. Let's go swimming together.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을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니까 맞아요. 영어가 더 쉽게 느껴지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한번 앱을 켜서요. 우리가 하지 못한 대답의 대화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K. Kobe knocks on Kate's door. K. Caleb flies his kite. K. Kim visits Keystone. K. Kira kicks the soccer ball. K. Kevin names his kitten Katie. K. Kayla moves the king. K. What does Ken see at the zoo?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2: Tongido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오늘은 특정 직업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talk about someone's job.
0: 자, 그럼 warm-up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Look, the two friends are at a bookstore. 네, 서점에 있는 것 같죠, 그쵸? And they're looking at specific books. 둘 다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어요. Over there, the girl with the long hair, 긴 머리의 여자친구는 오, 축구 선수와 관련된 책을 들고 있네요, 그쵸? Soccer player, who can you think of? 우리 친구들이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누가 있을까요? And what about this girl with the short hair? 짧은 머리의 우리 친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의 책을 들고 있네요. Do you know of any famous musicians? 우리 친구들도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표현들을 써볼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Have you heard of Edison?
2: Isn't he a famous scientist?
1: Yes, he is very famous. He invented many things.
0: 자, 대화 내용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렇게 물어봤어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질문인데 여기 heard라는 단어가 나왔죠. hear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과거 형태가 heard입니다. hear, heard 세트로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heard of 뭐뭐 혹은 heard of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혹은 뭐뭐에 대해서 들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라고 하면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Have you heard of 뭐뭐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Have you heard of EBS? EBS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질문이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Have you heard of EBS? Have you heard of EBS? Good job. 사람이 올수 있겠죠? 아까 에디슨처럼. Have you heard of Kaylin? Kaylin은 전에요, 그쵸? Have you heard of Kaylin?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나라에 유명한 장소가 올 수도 있어요. Eiffel Tower. 이거는 에펠탑입니다. 자, 영어로는 조금 발음이 다르죠. 에펠이 아니고 Eiffel. 이렇게 발음을 해요. Eiffel Tower 넣어서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Eiffel 앞에 더가 붙었어요. Eiffel Tower는 특정 어떤 장소의 이름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the가 붙는데 Eiffel의 그 I 첫 시작하는 소리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the를 the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Good job.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음식 얘기할 때도 혹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에게 Have you heard of kimchi? 이렇게 물어보면 김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요즘 외국인들은 김치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음식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Have you heard of kimchi? Have you heard of kimchi? 네,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라고 물어봤더니, Isn't he a famous scientist? 또 이렇게 되물었어요. Isn't he a famous scientist? 일단, 요 문장은, 그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famous가 바로 유명한이라는 뜻이고요. scientist가 과학자라는 뜻이죠. Isn't he a famous scientist? 뭐, famous scientist는 유명한 과학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이기 때문에 a famous scientist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자, isn't he 혹은 isn't she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완성시켜 볼까요? 그는 뭐뭐가 아니야? 그녀는 뭐뭐가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는 너의 아빠가 아니야? Isn't he your da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아빠지? 라는 말을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Isn't he your dad? Isn't he your dad? 그 사람이 새로운 선생님 아니에요? Isn't she the new teacher? 자, 여기서는 a new teacher가 아니고 the new teacher라고 한 이유는 새로운 선생님은 그 선생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선생님이기 때문에 the new teacher라고 한 거예요. Isn't she the new teacher? Isn't she the new teacher? Very good. 자, 이제 직업을 넣어도 되겠죠? 그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Isn't he a fashion designer? 즉, 패션 디자이너지? 라는 말을 한 거죠. Isn't he a fashion designer? Isn't he a fashion designer? 이때는 꼭 어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는 너의 친척이 아니야? 너의 사촌이 아니야? Cousin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사촌이란 뜻이니까 Isn't she your cousin? Isn't she your cousin?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Yes, he is very famous. 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매우 유명해. 라는 뜻이죠. Famous, 다시 한번.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He is very famous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는 어떠해라고 할 때, he is very 뭐뭐라고 할수 있어요.

0: Very는 매우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그는 매우 친절해. He is very nice. Nice만 넣어주면 되네요. He is very nice. 그 사람 매우 아파요. He is very sick. He is very sick. 또, 그는 매우 부자예요. He is very rich. He is very rich.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죠? He invented many things 라고 또 했는데,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에디슨이 발명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발명했어요라는 의미로 invent는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를 만들어줬고, he invented many things 이렇게 말을 한 거죠. things에도 s를 붙여줘야 되는 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꼭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many는 셀수 있는 것들 앞에 붙어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들을 그가 발명했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Have you heard of Edison?
2: Isn't he a famous scientist?
1: Yes, he is very famous. He invented many thing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이 두 친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축구 선수를 들고 있는 우리 친구는 Have you heard of 손흥민?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친구들은 손흥민 알죠? 자, Have you heard of 손흥민? 손흥민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축구선수 아니야? 요렇게 말을 했어요. Isn't he a famous soccer player? 자, soccer player가 바로 축구선수죠. 그리고 앞에 famous 붙었네요. 그쵸?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sn't he a famous soccer player? Isn't he a very famous soccer player? very까지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라고 대답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손흥민은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죠. 주장은 캡틴이라고 해요. 캡틴. 자, 뜬이라고 발음하지만 T-A-I-N, 요 스펠링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He, 여기서 he는 손흥민이겠죠?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The captain, 주장은 한 명이니까 그 사람이겠죠. 특정 사람. 그러니까 the captain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the Korean team이라고 한 거고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Good job. 자, 그럼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물어보죠. Have you heard of Mozart? 오, 모차르트.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Have you heard of Mozart? 그는 유명한 음악가 아니야? 음악가는 musician이니까 Isn't he a famous musicia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sn't he a famous musician? Very good. Write music이라는 표현은 write는 일단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음악을 만들다, 작곡하다라는 표현도 write를 써요. 대신에 뒤에 music이 오겠죠. write music을 응용해서 He wrote a lot of music. wrote는 write의 과거 형태예요. 그리고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죠. He wrote a lot of mus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e wrote a lot of music. Very good. 자, 이렇게 모차르트, 손흥민, 그리고 에디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표현들로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Have you heard of Edison? Famous scientist. Isn't he a famous scientist? Good job. Invent. He invented many things. Have you heard of Mozart? Isn't he a famous musician? Write music. He wrote a lot of music.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omeone's job. 누군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Tuesday I have a stomach ache. I can say my stomach problem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은 어떤 남자아이가 굉장히 아픈가 봐. He is very sick.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요? He is very, very sick, right? And he is lying in bed.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진단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오늘의 단어네요. Stomachache. One more time. Stomachache. 복통, 배 아픔이란 뜻이에요. 남자애가 지금 배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는 복통이 심하게 왔나 봐요. 그쵸? He has a stomachache. Stomachache. 발음이 조금 어렵죠? Stomachache. 해볼게요. Stomachache. 좋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요. diarrhea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단어더라고. 쌤이 보니까는. 자, is 설사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이랑 연습해 보겠습니다. diarrhea. 근데 굉장히 단어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발음이? 다시 해 볼게요. diarrhea. One more time. Diarrhea. 설사라는 뜻입니다. 왜 장염이나 복통 있을 때 설사 증상 많잖아요. Diarrhea. 꼭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Vomit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Vomit. Vomit.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Vomit. 토하는 느낌 굉장히 안 좋은데, 그쵸? Vomit. 옷이 다 더러워진 거 보니까는 남자애가 vomit 했나 봐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Chills입니다. Chills. Chills. 오한이란 뜻.

0: 시에요. 우리가 열이 나거나 어디가 굉장히 아플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Chills라고 합니다. Chills.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 symptoms do you have?
2: I have a stomach ache, diarrhea, and I vomited.
1: You also have chills. It's a stomach virus.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문을 선생님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라밤. 자, 첫 번째 통문장은요. 저번 주랑 사실 똑같은 통문장이 나왔어요. 왜 반복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얘들아, symptom.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심텀이 아니라 symptom. 무슨 뜻이에요? 바로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 symptom 기억하기로 했지요? symptom, symptom. 그래서 what symptoms do you have? 하게 되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처럼입니다. 시작! What symptoms do you have? Okay.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그쵸? What symptoms do you have?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stomach virus sympto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stomach는 배라는 뜻이에요. virus는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stomach virus 하면 장염을 뜻해요. 자, 여러분 장염의 symptoms, 증상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stomach ache가 일단 대표적으로 있겠죠.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하면은 배 아픈 복통이란 뜻이에요. 아, 복통 한번 오면은 정말 너무 아프잖아, 그쵸?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stomach ache. 시작! stomach ache. 끝에가 꼭 케이크 소리 나죠, 그쵸? 복통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케이크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a bad stomach ache. 얘들아, 나 복통이 있긴 한데요. bad래. 아주 심한 복통이란 뜻입니다. 저 진짜 심한 복통이 있어요. I have a bad stomach ache.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I have a bad stomach ache. 오케이, 좋습니다. 복통 안 좋은데,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예요. 설사, 바로 영어로 diarrhea입니다. 자, 단어는 굉장히 뭔가 멋있어요. 그쵸? diarrhea, 그쵸? 설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발음 선생님이랑 연습해볼게요. diarrhea, 시작! diarrhea, diarrhea.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하면은 저 설사 증상이 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장염 있을 때 diarrhea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I have diarrhea. 오케이.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vomit 나왔어요. vomit. vomit. 토하다 라는 뜻입니다. vomit 해보겠습니다. vomit. 그냥 vomit이 아니야. vomit 아닙니다. v, v, vomit. vomit. 좋아요. 토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will vomit.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자, I feel like, 하게 되면, 자, 나 뭐뭐 할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몸 상태가 뭘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할 때, I feel like 많이 씁니다. 나의 느낌을 얘기하거나 나의 상태를 얘기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여기에서는 나 토할 것만 같아요 라고 내 몸 상태를 표현했어요. I feel like I will vomit. 저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I feel like I will vomit.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chills 나왔어요. chills. chills. 오한인데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플 때 얘들아, 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리고 그러지 않니? 선생님만 그런가?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복통

통풍이 너무 심하게 올때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자, chills, 오한이란 뜻입니다.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보통 chills가 올때 굉장히 몸이 춥습니다. 그쵸? 밖에 아무리 더워도 내 몸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막 춥더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한이 있고요. 굉장히 추워요.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우리 친구들 있잖아.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좋습니다. 어우, 아프면 안 되는데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I have a stomachache, diarrhea, and I vomited. 저 복통이 있고요. 설사도 있고요. 그리고 저 토도 했어요. vomited라고 쓰였으니까 토를 했다.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also have chills. 오한도 좀 있으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It's a stomach virus. 장염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장염 걸림 너무 아픈데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ce Time입니다. 쌤이랑 입 크게 벌려서 노래 불러줄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I have a stomachache. A stomachache.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I vomited today. I vomited today. I have chills. I have chills. You have stomach virus. You have stomach virus.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도 재밌는 Cartoon Talk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초반에 봤던 그림 기억나? 남자아이가 배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 그쵸? 자, 그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The boy is very sick. Very, very sick, right?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저 아파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 한번 볼게요. 짜잔! 자, doctor,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Tell me what hurts. 라고 하세요. 자, tell me, 나한테 말해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Tell me what hurts 라고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문장으로 뭐였죠?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tell me what hurts,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보너스로 알려드려요. 자, tell me what hurts,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My stomach hurts 라고 합니다. 자, stomach가 무슨 뜻? 배예요. 배. 그리고 hurt 하게 되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배가 아파요 라고 아이가 하네요. 얼마나 아파, 그쵸? My stomach hurts.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복통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그쵸? Stomachache 였죠? 그래서 I have a stomachache 라고 해도 되고 My tummy or my stomach hurts 라고도 해도 됩니다. Tummy는 또 배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예요. Okay? My stomach hurts. Alright?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I threw up and have diarrhea 라고 합니다. 너무 아프겠다, 그쵸? 자, threw up, 새로운 표현이네요. 자, 사실 threw up은요, vomit이랑 같은 뜻입니다. threw up도 토하다라는 뜻이고요. vomit도 아까 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요. 자, I threw up, 과거형, throw up의 과거형으로 쓰여서 저 토했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and have diarrhea, diarrhea의 뜻은
설사죠. 저 토하고요. 설사 있어요. 라고 하네요. 설사가,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You also have chills. Chills는 오한이죠. 오한도 좀 있으시네요. 이러시면서, It's a stomach virus.

그거 장염 증상입니다. 장염 바이러스예요. 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십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쵸? Stomach ache, 복통도 있고요. Diarrhea, 그리고 vomit도 있으면은 정말 아이가 아프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칼튼 척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problems. 얘들아, stomach 하면 배라는 뜻이었죠? problem 하면 문제니까 내 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복통, stomach ach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배 아프면 안 돼요. 자, 오늘도 stay healthy.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날씨가 아주 덥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날씨와 그리고 그때 내가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the weather.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Tuesday It's too hot.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차다! Here's the picture. We have two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right? One is sunny and one is rainy.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날씨가 보이는데 어떤 단어들을 우리 복습할까요? 먼저 왼쪽에 sunny한 날씨에 뭘 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있죠? 자, 땀을 흘리는 건 영어로 sweat라고 합니다. 네, 땀을 흘리다도 되고 땀, 그냥 땀을 sweat라고 하기도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sweat, sweat, sweat. 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 배운 건데. 자, 두 번째 단어, pour. pour는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되는 건데 네, 비가 쏟아지다 할 때 pour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이건 물이나 음료가 이제 쏟아지다, 엎어지다 할 때 pour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도 그거를 비유해서 pou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pour, pour, pour. Very good. 그리고 비가 오면 바닥이 어떻게 돼요? 미끄러워지죠? 그래서 미끄러운은 slippery. 네, 그래서 미끄러운 길은 slippery road라고 하는 거 다 기억나시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slippery, slippery, slippery.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몸이 젖었어요. 그러면 추워지잖아요. 그때 몸이 어떻게 돼요? 떨리죠? 이거는 shiv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hiver, shiver, shiver. 네, 이렇게 단어들도 다 복습해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It's too hot. I'm sweating.
2: Keep your hat on. The sun is very strong.
1: Oh, look, it's pouring now.
2: Let's go inside.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1: The wind is cold. I'm shivering.
2: Here, put on my jacke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 복습할 표현, I'm 땡땡입니다. I'm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뭐 행동이나 아니면 나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을 때 I'm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많이 쓰죠. 자, 근데 오늘은 우리 날씨 관련된 표현들을 복습하는 거니까 그럼 날씨로 인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나 땀이 나고 있어. 나 땀이 나. 라는 상태를 말할 때는 우리 아까 배웠죠? 땀을 흘리다는 sweat. 근데 나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ing를 붙여서 I'm sweating.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I'm sweating. I'm sweating. I'm sweating. Very good. 그리고 더울 때 땀이 나는 거 말고 또 아우 더워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정말 녹을 것처럼 더워라는 표현을 우리 저번에 배워봤었어요. 자, 녹다는 melt였어요. 근데 내가 녹을 것까지 지금 너무 그렇게 더운 상태야를 또 역시나 ing를 붙여서 I'm melt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m melting. I'm melting. I'm melting. 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도 우리 배웠던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서 keep your 땡땡 on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네, 땡땡을 계속 쓰고 있어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자, keep는 어디에 계속 두고 있다, 계속 두다라는 단어이죠. 근데 on, keep, 땡땡, on. 이렇게 내몸 위에 계속 지니고 있어라 해서 그 말인즉슨 무엇을 계속 쓰고 있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모자를 이 빈칸에 넣어서 keep your head 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네, 더운 날씨에 keep your head on. 자, 마지막 이제 표현은 우리 날씨를 표현하는 거예요. It's 땡땡 now. 그래서 우리 날씨를 말하고 싶을 때는 주어가 it's, it is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어.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 이렇게 바가지에서 물을 붓듯이 쏟아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pour를 넣어서 it's pouring now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pouring now. It's pouring now. It's pouring now. 이에 반대로 자, 지금 보슬비가 오고 있어라는 표현도 우리 저번에 배웠었어요. 이 단어는 sprinkle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조금씩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해서 it's sprinkling now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s sprinkling now. It's sprinkling now. Very good.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퀵하게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미끄러운 길 조심해. 자, watch out for the 땡땡 road. 미끄러운 길. 자, 기억하세요. 3, 2, 1. 네, slippery road.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따라해 보세요.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Very good. 미끄러운 길 항상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퀴즈. What is the girl doing in the picture on the right? 네,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 여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1번, she's laughing. 하하하. Number 2, she's sweating. Number 3, she's shivering. 자, 이세개 중에 무엇일까요? 3, 2, 1. 네, 오른쪽 그림에서는 shivering, 몸을 떨고 있어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맡을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햇볕이 쨍쨍. 지금 너무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할게요. Oh, it's too hot. I'm sweating.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자 계속 쓰고 있어. 햇볕이 아주 강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땡땡, your head on.
The sun is very

0: strong. 네, 햇볕이 굉장히 강해. 근데 이 pink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Keep가 들어가서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Keep your head on. The sun is very strong. 근데 날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Oh, look. It's pouring now. 그래서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자. 미끄러운 길을 조심해 라고 말을 합니다. Let's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자. 땡땡 for the slippery road. 미끄러운 길 조심해. 자, 조심해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3, 2, 1. 네, watch out. Watch out라고 하죠.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하면은 미끄러운 길을 조심해.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go inside.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몸이 떨려. 그죠? The wind is cold. I'm shivering. 그래서 여러분이, 자, 내 재킷을 입어. 라고 말을 합니다. Here. 자, here. 땡땡. My jacket. 네, 옷을 입어.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Put on. 그래서 put on my jacket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ere. Put on my jacket. Good job. 자, 이제 우리는 역할을 바꿔볼 시간이에요. 이제는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 이제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너무 더워. 땀이 나.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너무 더워. It's too hot. I'm 땡땡.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Sweating. 네, 땀이 나고 있다. Sweat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It's too hot. I'm sweating. 그래서 제가 모자 계속 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Keep your head on. The sun is very strong. 근데 또 날씨가 바뀌었어요.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일단, 봐. Oh, look. It's 땡땡 now.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질 때는 뭐라고 하죠? 3, 2, 1. Pouring. 네, 정말 바스켓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물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해서 pouring이라고 하죠. 따라해 보세요. Oh, look. It's pouring now.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s go inside.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그랬더니 여러분이, 바람이 차가워. 몸이 떨려. 라고 말을 해요. 바람이 차가워. 바람은 the wind. 근데 차가우니까 the wind is cold. 라고 하면 되는데, 몸이 떨려. 몸이 부들부들 떨려. 자, 어떤 단어였죠? 3, 2, 1. Shiver. 그래서 나는 몸이 떨린다. 그러면 I'm shivering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The wind is cold. I'm shivering. 그래서 제가, 자, 내 재킷을 입어 라고 답을 하죠. Here, put on my jacket.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다양한 날씨에 대해서 복습해 봤죠? 더운 날씨, 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씨, 그리고 바람이 추운 날씨, 여러 가지 상황을 복습해 봤는데, I'm shivering, it's pouring. 이렇게 날씨를 보고 여러분도 한번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KBS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 준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펜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For me, I like taking walks in the evening. 자, 요즘 낮에는 정말 더운데 저녁에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녁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6. Tuesday. What I like to do. I can tell what I like to do.
0: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Here we have a fox and a squirrel. 지금 보니까 여우랑 우리 다람쥐가 있는데요. Look at what fox is doing. 지금 여우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망원경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Telescope. Telescope. Good. 이번에는 다람쥐를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다람쥐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표정을 봐주세요. 맞아요. 굉장히 졸려합니다. 우리 졸린이란 단어도 읽어볼까요? Sleepy. Sleepy. Good. And what is the scroll holding? 무엇을 열심히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엇이죠? 맞아요. 도토리입니다. 우리 도토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Acorn. Acorn. Very good, everyone. 자,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2: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1: That's funny.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2: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1: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2: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like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표현은 like 뒤에 오는 동사 ing까지 잘 봐줘야 돼요. 자, like 뒤에 동사 ing를 쓰게 되면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나는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다라는 우리 단어 알까요? 아,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look at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look at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0: 우리 like 뒤에 어떻게 동사를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동사 뒤에 ing. 그래서 looking at으로 써야 됩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한번 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Very good. 두 번째 표현 볼까요? I loved trees and acorns during the day. 자, during the day라는 뜻은 낮 시간 동안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love 뒤에 동사 ing가 오는 표현입니다. 오, love라고 하면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나는 낮 동안 나무를 오르고 도토리를 찾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자, 여기서 잘 보면 좋아했어. 과거형이죠? 그래서 love 뒤에 D가 들어갑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나무를 오르고, 오르다라는 단어, climb인데 우리 ing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찾는 것, 찾다, find를 finding으로 써야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한 번 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Well done.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ight like the stars. 여러분, stars는 뭔가요? 별들을 뜻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might like. 이것도 뒤에 동사 ing가 들어오는데 뜻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입니다. 의미가 약간 미래에 이럴지도 몰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빈칸을 채워봅시다.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자, 여기서 보는 것 또 나왔어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look at인데 우리 동사 뒤에 ing를 써서 I might like looking at입니다. 우리 제대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One more time.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Great work. Now it's quiz time. 재밌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es the fox use to look at the stars? 자, 질문의 뜻 어떤 뜻인가요? 여우는 별을 보기 위해 무엇을 use, 우리 use라는 단어 뜻 알까요? 사용하다. 무엇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림이 힌트고요. 선생님이랑 단어 아까 배웠을 때 힌트가 됩니다. Number one, 읽어줄게요. A telescope. Number two, a telephone. Number three, a television. 자, which one is the answer?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a telescope. Great job. 2번은 전화기, 3번은 TV였습니다. Next quiz.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봐요.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어는 나는 I가 들어가고요. 좋아할지도 몰라.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might, like였고요. 별을 보는 것, 여기서 보는 것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바로 look, looking at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별, the stars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 속에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하지만 먼저 연습을 쭉 해봐야겠죠? 자, 트레이스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문장을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나는 내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 다음 문장 볼까요?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정말 나는 밤에 깨어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졸립거든. 다음 문장. That's funny. 정말 웃기다.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내가 어렸을 적엔 나는 하루 종일 자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다음 문장 볼까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나는 낮 시간에 도토리 찾는 것과 나무 오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아마 나는 도토리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다음 문장 볼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근데 5분 동안만. 이라고 끝났습니다. 우리 다람쥐가 밤 시간엔 자야 되니까 아마 5분만 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이제는 롤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우, 여러분은 다람쥐가 돼볼게요.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여러분 잘했죠? 정말? 나는 밤에 깨어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졸립거든. 어떻게 얘기할까요?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선생님 잘입니다. That's funny.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나는 낮 시간 동안 나무를 오르는 것과 도토리를 찾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Good. 선생님 잘합니다.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Your turn. 여러분 잘해죠?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그런데 딱 5분만 어떻게 얘기할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Great job!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번엔 다람쥐, 여러분이 여우겠죠?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볼게요. 나는 내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 어떻게 말할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선생님 잘입니다.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Your turn. 정말 웃기다. 내가 어렸을 적엔 나는 하루 종일 자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funny.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여러분 잘했죠? 아마 나는 도토리 수집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어떻게 얘기할까요?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죠. 자, 선생님이 답을 줄게요. 나는 우리 줄리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I like listening to Julie Teacher's lecture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0: 선생님 보고 싶지 않았어?
1: 선생님은 너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0: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수업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1: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1: 여름,
0: 오늘은 Tuesday. Today is Tuesday.
1: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열심히 또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오늘은 읽기를 해보는 날이에요. 영어로 어떤 지문이 나올지 매우 궁금한데 이번 주 주제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볼까?
0: 자, week 2. I love my family.
1: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였지요. 오늘은 가족에 대한 어떤 영어 지문이 나올까 매우 궁금하지요.
0: 자, 그러면 확인하러 가볼게요. 버범, 어제 배운 단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mom. Mom, 엄마였지요. 2번은 dad네요. Dad, dad.
1: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 Dad,
0: dad. 좋습니다. 3번은 brother. Brother, 형, 오빠, 남동생 다 되는 단어였죠? Brother, brother. 그 다음에는 sister 나왔네요. Sister, sister. 언니, 누나, 여동생이지요?
1: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0: Sister, sister.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어? Family 나왔어요. Family. Family, 가족이란 단어지요.
1: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우리 어제 배운 단어들 복습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0: 짜잔! Before you read.
1: 일단 이 그림에서 얘들아, 뭐가 보여?
0: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1: 일단 무슨 가족이 보이는데
0: I see a family.
1: 가족이 보이는데 어디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나? 자, 일단 사진에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 보이나 한번 세볼까?
0: 누가 먼저 세나?
1: 시작!
0: 1, 2, 3, 4, 5, 6.
1: 크리스는 6이라고 했어.
0: 왜게? 마지막에 강아지도 있잖아.
1: 자, 일단 I see a dad. 아빠도 보이고요.
0: I see a mom.
1: 엄마도 보이고요.
0: I see a sister.
1: 누나도 보이고요.
0: I see a brother.
1: 남자 아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인가 남동생도 보이는데
0: I see a sister or brother 또 보이네요.
1: 그 다음에 강아지도 있지요. 어디 멋있는 곳에 가는 것 같은데.
0: 자,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요?
2: I have a great family. My dad is strong. He likes to exercise. My mom is

0: is kind. She likes to cook. My baby sister is cute.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I love my family.
1: 자, 얘들아 잘 듣고 왔어요? 아는 단어들이 총총총 잘 들렸나요? 그러면 크리스티랑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읽어볼까? I have a great family. 아, great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네. Great. Great 하게 되면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 Great. Great. 자, 그럼 문장 다시 읽어볼게. I have a great family. 나에게는 훌륭한 가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have a great family.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시작. I have a great family. Great job! 나에게는 훌륭한 가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보자. Oh, my dad is strong. Dad가 뭐였더라? 아빠였지, 그치? 근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Oh, strong 나왔네요. Strong, strong, strong은 힘 센, 강한이란 뜻이에요. 누가 강하다고? 누가 힘 세다고? 아빠가 힘이 세고 강하시대요. My dad is strong.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 시작! My dad is strong. 좋아요. 인간 피아노 기억나지? 자, 그 다음 문장은 오! He likes to exercise. 오, 조금 신기한 단어 나왔다, 그치, 얘들아? Exercise.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그가 누구야? 아빠가. 아빠가 힘이 세시니까 운동을 하시나 보죠. 그쵸? 다시 읽어볼게요. He likes to exercise. One more time. He likes to exercise. 우리 친구들이 시작. He likes to exercise. Great job. 그 다음에 또 볼게요. Oh, my mom is kind. 엄마가 나왔네요. Mom이 보이죠? Mom은 어떤가 보자. Kind하대요. Kind는 다정한,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착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다정하세요. 우리 엄마는 착하세요란 뜻이 되겠죠? 다시 해볼게. My mom is kind. 우리 친구들이 시작. My mom is kind. Great job! 그 다음에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She likes to cook. One more time. She likes to cook. 어, cook 새로운 단어 나왔어. 크리스 뭐 하는 것 같아요? Cook, 요리하다란 뜻입니다.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요리를 하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다시 해볼게요. She likes to cook.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시작. She likes to cook.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Oh, my baby sister is cute. Oh, sister가 뭐였지, 얘들아? 누나도 됐고, 언니도 됐고, 여동생도 됐는데 여기에서는 sister 앞에 baby가 붙여져서 여동생, 아기 여동생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쵸? My baby sister는 어땠냐면 cute하대요. 귀엽다란 뜻입니다. cute. cute. My baby sister is cute. 내 아기 여동생은 귀여워요. 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 시작! My baby sister is cute. 어우,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 다음은요.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오, 내 여동생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dolls, 인형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대, 얘들아. 그 인형이란 하면은 그냥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귀여운 인형들 있죠? 인형 뽑기에서 뽑는 인형들. 그쵸. 아기 여동생이 그런 인형들이랑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One more time. 시작. She likes to play.

0: with doll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I love my family. 좋아요. 다시 one more time. I love my family.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읽어봤어요? 지금 입을 열고 크리스랑 같이 읽은 거 맞지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who likes to exercise? 누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냐라는 문제죠. Exercise 단어 기억해야 되나? Exercise 운동하다이죠. 자, 그러면은 기억한다면은 정답을 알 텐데 5초 줄게 얘들아. 시작. 5, 4, 3, 2, 1. 정답은 지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My dad is strong. He likes to exercise. 였죠? 그래서 정답은 mommy요, daddy요, baby sister예요. 정답은 daddy가 되겠습니다. 짝짝짝!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Number 2 가볼까요? 준비됐어? Number 2는 What does mom like to do? 엄마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시니? 뭐였지? 기억이 아달랑 말랑. A. exercise. B. play with dolls. C. cook. 뭐였을까, 얘들아?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 5, 4, 3, 2, 1. 빠밤. 뭐였어요? My mom is kind. She likes to cook. 였지요? 그래서 엄마는 운동하시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인형을 갖고 노시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요리하시는 걸 좋아해요? 요리하시는 거였죠? Coo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3 가볼게요. What does the baby sister like to play with? 좀 길었어. What does the baby sister, 아기 여동생은 like to play with? 무엇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니? 기억나요, 얘들아? 인형 뽑기 기억나요? A. dolls. B. balls. 공? C. books. 뭐였을까요? 지문 보여줄까? 지문에서 찾아봐봐. 5, 4, 3, 2, 1.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여기 쪼로로로로록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Dolls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What's next?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잘 듣고 잘 따라해보는 거야.
1: I have a great family. My dad is strong. He likes to exercise. My mom is kind. She likes to cook. My baby sister is cute.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I love my family.
0: 어떻게 잘 듣고 잘 따라해보고 왔지, 얘들아? 크리스티랑 이제 굿바이 할 시간인데, 선생님은 너네랑 아직 작별 인사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한번 읽어줘 볼게. 준비됐지? 자, 해보겠습니다. I have a great family. 나에게는 훌륭한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이냐면, My dad is strong. 우리 아빠는 힘이 세요. Strong. He likes to exercise. 그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My mom is kind. 우리 엄마는 친절하세요. She likes to cook. 엄마는 뭘 좋아하신다고? 요리하시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My baby sister is cute. 내 아기 동생, 내 여동생은 cute, 귀여워요.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그녀는 인형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0: 안 돼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I love my famil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우, 이렇게 크리스랑 마지막에 한번 질문 쫙 읽어보니까 좋지? 좋다고? 좋다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크리스랑 영어 공부하니까 재밌었어요? 에너지 팡팡 받았어요, 얘들아? 내일은 더 신나게 우리 한번 영어 공부해봅시다. 그렇다면, 바이바이. Butterfly.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 나는 그레이스.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내 친구 제인을 소개하면서 She is friendly가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She is friendly. 나를 소개할 때는 I am Grace. 이제 진짜 모든 걸 다 알아. 자꾸 틀리는데 뭐가 똑순이냐고? 정말 알아. 내가 영어 공부를 했더니 영어 문장을 한글로도 바꿀 수 있게 된 걸 내가 보여줄게. The machine is smart. 너희 이 문장 알지? The machine, 그 기계는 is smart. 똑똑이다. is라는 비동사 쓰면 무조건 뭐뭐이다잖아. 그래서 그 기계는 똑똑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 맞지? 또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진짜 이번에는 맞는데? 또 뭐가 틀린 게 있어?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벌써 3강입니다. 유닛 1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현재 시제, 비동사의 현재 시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게 될 거예요. 그레이스도 잘 만나고 오셨나요? 자꾸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라고 하는데 또 오늘 뭔가 실수를 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 끝나고 그레이스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줄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유닛 1의 마지막 시간, 3강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복습 먼저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잊지 않아야 합니다. MR is 뒤에 전치사 구가 붙는 경우입니다. MR is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뭐뭇이다, 뭐뭇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전치사 구의 경우에는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이 무엇의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MR is 뒤에 from이 오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 오다 라는 뜻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I am from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am from Korea 또는 다른 지역 이름을 얘기해야 그 지역에서 오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있다 없다? 혼자 쓰일 수 없어요. 뒤에 다른 단어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구, 전치사 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in, on, at 우리 2강에서 지문을 보니까 이 in, on, at 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이죠. 무엇무엇에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for, 무엇무엇을 위한 것이다. This is a good place for cat lover 하면서 for 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 2강에서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또 with, 뭐뭐와 함께 있다. I am with 누구누구,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누군데 하면 with 뒤에 같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there is 또는 there are인 경우에 해석은 그렇죠. 무엇 무엇이 있다로 해석을 한다고 했었어요. is가 오든 or이 오든 일단 무엇 무엇이 있다로 해석은 하는데요. 둘 중에 무엇을 정할지는 뒤에 오는 무엇을 확인해요? 주어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맨 앞에 온다고 다 주어가 아니에요. There is, there are 뒤에서 우리가 주어를 찾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There, a saying. 뭐가 올지 알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주어를 확인합니다. saying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a saying 하나예요. s도 붙지 않았죠. a saying 하나니까 there is a saying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There, more cats than people. 우리 than people이라는 단어도 학습했었죠. than 뭐뭐보다 people 사람들. 그쵸? There, more cats than people. 주어 봅시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양이들이 있다. 고양이들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단수 주어예요? 복수 주어예요? 복수 주어. 그러면 비동사는 are이 쓰여야 되겠죠. There are more cats than people.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복습 끝내고 우리가 넘어가면 정말 비동사 현재 시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비동사를 고르세요. 우리 교재 23쪽입니다. 23쪽 펴세요. 1번. The man, famous in his village. 자, the man. 그 남자는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죠. man, 남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뭐요? is. 너와 내가 아닌 단수 주어일 때는 is를 사용합니다. famous in his village. 그럼 우리 비동사 고르는 거 말고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famous라는 단어가 뭐였죠? 유명한, 명사, 형용사, 전치사 뭐 어떤 거예요? 유명한 상태니까 형용사였습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의 마을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2번. Laughter, the best medicine. Laughter, 웃음이라고 우리가 2강 Let's Review에서도 한번더 복습했었는데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자, 웃음, 복수인가요? 하나이죠. 그러면 I 아니고요. 복수 아니니까 is라는 비동사 들어가고요. The best medicine. 자, 이 중에서 명사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그렇죠. medicine, 약이 명사였죠. 자, 비동사 플러스 명사 어떻게 해석되나요? 무엇무엇이다. 그래서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3번. There, four seasons in a year. 대열로 시작해요. 일단 M은 아니죠. There is 또는 there are인데 뒤에 주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Four seasons in a year. 1년에 몇 개요? Four. 4개의 계절들이 있다. 1년에 4계절들이 있다. 그럼 four seasons. 둘 이상의 수네요. 비동사 are.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주면 알맞은 비동사를 고르는 게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갈게요. The man, with his daughter. The man. 우리 철자 확인해줘야 되죠? men은 남자들이라고 했으니까. man이에요. 한 명의 남자. 그 남자는, 그러니까. mr is. The man is with his daughter. with가 뭐예요? 명사, 형용사, 전치사? 전치사. 뭐뭐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뭐와 함께 있는데, his daughter. 그의 딸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Some kids and their teacher, at the train station. 주어. 그쵸. 여기까지가 주어죠.
some kids

몇몇의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 벌써 두명 넘어갑니다. 비동사 are at the train station.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전치사. 어떤 게 전치사일까요? 그렇죠. at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있대요? 그 기차역에 있다. 몇몇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이 그 기차역에 있다. 그럼 우리가 알맞은 비동사도 고를 수 있고,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전치사인지, 또는 there is로 시작하는지, there are로 시작하는지를 보면서 알맞게 해석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디가 틀렸을지 우리 한번 유심히 봅시다. 1번. There is many visitors to the island. There is 무엇이 있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Many visitors to the island. 자, 많은 방문객들이 그 섬에 있대요. 그럼 문장의 주인공, 주어는 무엇이죠? 그렇죠. Many visitors가 주어죠. 네, 많은 방문객들이에요. S가 붙었어요. 그런데 there is가 맞나요? There is 또는 there are를 사용하면 무엇무엇이 있다의 뜻인데 뒤에 주어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정했어야 해요. 많은 방문객들이니까 is가 아니라 are이어야 하죠. 우리가 is 이걸 표시한 겁니다. is 표시하고 뭘로 고쳐요? are. There are many visitors to the island.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 the를 발음할 때, the 발음할 때요. 어떤 단어에서는 the 뭐뭐뭐 하고 방금 읽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요? The island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떨 땐 the, 어떨 땐 the. 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the 뒤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요. 영어의 모음인 A, E, I, O, U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너를 the라고 발음합니다. 자, I, O 여러분들이 입모양 풀때 I, O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 E, I, O, U 영어의 모음입니다. 자, I 이 중에서 I로 시작하죠. 그럼 그 단어 앞에서는 보통 너를 the로 발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다섯 글자 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the라고 발음해 준다는 점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The cats on the island is friendly. 문장의 주어 찾으러 가 봅시다. The cats on the island is friendly. 뭐죠? The cats. 자, 고양이들. 근데 어디 있는? On the island. 그 섬의 고양이들은 이 주어가 되겠네요. 근데 cat, s 붙었어요. 여러 말이죠. 그러면 is가 아니라, 그렇죠. are이라고 바꿔줘야 합니다. is에 표시하고 뭘로 바꿔요? are. The cats on the island are friendly.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1번과 2번에서 둘다 island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위에서는 주어가 많은 방문객들이 주어였고, 밑에서는 그 섬의 고양이들이 주어였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도 주어가 이렇게 쓰임에 따라 바뀔 수 있군요. 3번 문장 한번 볼게요. Her aunt and uncle is scientist. 주어. 두 주어에는 is 비동사 맞나요? 아니죠. 뭐요? are. 그래서 is를 are로 바꿔줘야 합니다. Her aunt and uncle are scientists.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island are a great place for cat lovers. The island are 이 쓰였네요. 자, the island are 섬 하나인데 are이라는 비동사 사용됐어요. 이상합니다. 그 섬은 일단 해석부터 하면 그 섬은 훌륭한 장소래요. 누구를 위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럼 주어가

그 섬이 된게 확실하죠. 그러면 are이 아니라 is로 주어가 바뀌어야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번에 word game. 자, 게임 형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재미있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너를 찾아서 출발, 도착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순서대로 단어의 뜻을 이어서 도착지까지의 길을 같이 표시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뭔가 바쁘게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고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진 힌트. 선생님의 이것은 teacher입니다. 네, 선생님의 직업. 선생님이라고 해보자면 직업 영어로 뭐예요? job. 그쵸? 두 번째, 아플 때 먹는 맛이 쓴 약. 영어로 medicine. medicine. 자, 선생님이랑 같이 medicine 스펠링 기억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정말 예쁘게 활짝 웃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웃다. 하하하하. laugh. 좋습니다. L A U G H. laugh. 자, 네 번째. 이거 뭐처럼 보여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그쵸? 섬은 영어로 뭐였더라? island. 그쵸? 우리 cat island 하면서 고양이들이 있는 섬 이런 얘기 했었죠. island. ISLAND, island. 그 다음에요. 이 여성은 뭘 하고 있어요? 뭔가 먹고 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 맛을 보다 뭐였나요? 지난 시간 리뷰에서도 했었는데, T로 시작하는 taste.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섯 개의 단어를 다 알았으니까, 지도에서 숨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출발부터 시작. 직업, job, job, job. 두 번째, medicine, 약이었죠, medicine, medicine. medicine. medicine,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laugh. 하하하, 웃는 거. laugh. 선생님이 그을 때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L, A, U, G, H. laugh. laugh. 좋습니다. 네 번째, island. island. 자, I, S, L, A, N, D, Island. 자, 마지막, taste. 맛을 보다라는 뜻이죠. taste. T, A, S, T, E. 자, 다시 한번 단어 따라해 볼까요? taste. taste.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도착 지점까지 오게 되었네요. 자, 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는 퍼즐이 나왔네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자, across, down. 퍼즐 두 가지 있죠. 가로와 세로. 가로부터 한번 해볼까요? across 1번. 상냥한, 친절한. 뭐였죠? 나와 친하게 지내는 누굴 떠올려요? 그렇죠. 친구. 친구는 friend였는데, friend란 단어에 뭘 붙여요? 뭘 붙여요? ly. friendly였죠. 자, across 1번이니까 가로에 적어보겠습니다. f, r, 뭐예요? i, e, n, d. 여기까지는 뭐예요? 친구인데, 상냥한, 친절한이 되려면 ly가 붙어서 friendly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개의 철자 힌트가 있는 down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down 2번 가져오다 가져오다 뭐예요? 그죠? 두 번째가 R이에요. bring 맞습니다. bring bring이었죠. 생각나는 문장 people think They bring good luck. 사람들이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bring 배웠었죠. 자,
세 번째

다운 해볼까요? 시험하다. 시험하다. 볼까요? 그렇죠. 테스트. 자, sleepers. 잠을 자는 사람들이 베드를 테스트한다 했었죠. 어떤 침대가 자기 좋은가, 잠이 잘 오나 이런 거를 시험한다 했을 때 테스트란 단어 썼습니다. 4번 다운 가겠습니다. 느긋한, 편안한. 우리가 웃으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할 때, 편안함. 세 번째가 L이네요. Relaxed. 정답입니다. 똑똑해요. Relaxed. Relaxed. 자, R-E-L-A-X-E-D. 좀 길죠? R-E-L-A-X-E-D. Relaxed. 느긋한. 편안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남은 거뭐 있나요? Across 5번, 6번 남았네요. 5번부터 볼까요? 태우다. 칼로리 태우다 할 때. 뭐라고 했었죠? 태우다. up 했었잖아요. 그죠? burn. 정답. burn이니까 b. 짐작하다. 추측하다. 뭐였습니까? 자, 힌트. 세 번째가 이에요. 짐작하다, 추측하다. 추측해보세요.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죠. guess 라는 단어였죠. G, U, E, 그 다음에 S 두 개입니다. guess. 자, 선생님이 답을 적거나 불러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고 잘 적어보았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어들 이제는 뜻안 보고 영어를 보고 한글 뜻쓸수 있는지 한글 단어를 보고 영어 뜻쓸수 있는지 게임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visit 뭐예요? I visit my grandma's house. 나는 할머니 댁에 그쵸. 방문하다. 방문하다. visit입니다. 여기서 or이 붙으면 visitor, 방문객이 됐었죠. 방문객, 방문자. 자, 2번 보겠습니다. place. place 뭐였죠? This is a good, great place for cat lovers. 그쵸.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장소, 맞습니다. 장소. 3번, saying. There is a saying. 이라고 문장에서 봤었는데, saying 뭐예요? 그쵸. 속담. 또한 가지 뜻이 있었는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격언. 맞았어요. 속담, 격언. 4번, sweets.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뭐예요? sweet, 달다, 단. 그 뜻에서 s를 붙였어요. 단 것. 또는 사탕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단 것, 사탕. 5번, good luck. good luck. 뭐예요? 그쵸. 행운.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I wish you a good luck. 6번, per hour. per hour 뭐였어요? 자, 그들은 시간당 3만 원을 번다. 이렇게 지문에서 봤었죠. 시간당. hour이 시간입니다. 만약에 per minute 이렇게 되면 minute은 뭐였죠? 분이었죠. per minute은 분당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per hour 시간당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7번 lose weight. 아, 보기만 해도 뜨끔하는데요. 뭐였죠? lose weight.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많이 웃기로 했던 거. 그렇죠. 뭘 줄여요? 몸무게를 줄이다. 몸무게를

여기까지 선생님보다 먼저 단어의 뜻을 알고 적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고용하다라는 우리말 뜻을 보고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고용하다. 캐나다에 있는 캔디 스토어에서 고용했던 할 때, H를 시작해요. 좀 어렵나요? H. 그렇죠. Hire. 고용하다. 그 다음 9번. 심장. 쿵, 쿵, 쿵. 지금도 열심히 우리 몸에서 뛰어주고 있는 심장. 힌트는 이거예요. 힌트. 뭐죠? 그렇죠. Heart. 자, 10번입니다. 소리 내어서 웃다. 웃음 웃기 아니고 웃다예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L로 시작하는 laugh. 웃음 웃기 하면 laughter이었는데 웃다는 laugh였습니다. 자, 즐기다 뭐였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Enjoy 즐기다. 직업 우리 아까 월드게임에서 썼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Job. 일본, 나라 이름이니까, J. 크게 대문자 써줬고요. Japan. 자, 그 다음 마지막 섬. 이것도 월드게임에서 했었죠? 바로 갈게요. Island. 자, 이렇게 단어. 자,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B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보기에 이렇게 단어들이 다섯 개 나와 있네요. 1번, laughter is the best. 뭐였죠?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그럼 약이라는 단어 와야 되겠네요. 뭐예요? medicine. 우리 이것도 아까 봤었죠? medicine. 2번, another unique is a sleeper. 또 다른 독특한 예는 예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뭐 있어요? example, 예, 사례라는 뜻이었죠. 자, example. Another unique example is a sleeper. 잠자는 사람이 또 다른 독특한 예였다. 3번, the cats on the island are, 그 섬의 고양이들은 어떻다? 상냥하다 라고 말하고 싶대요. 상냥하다. 그렇죠. Friendly. 나의 친구 떠올리면서 friendly. 상냥하다. 자, 4번. There are more cats than, 사람들보다 고양이들이 더 많다. 자, 우리 than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보다. 그럼 뭐보다 많대요? 사람들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뒤에는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People. 자, 소문자 P입니다. There are more cats than people. 5번. One example of an job is a candy taster. 한 가지 예. 무엇의 한 가지 예? 특이한 직업의 한 가지 예인데 직업이라는 단어는 왔으니까 특이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뭐죠? 그죠? Unusual. Unusual. Usual은 보통인데, un이라는 그 보통에 반대되는 단어가 왔으니까 특이한이란 뜻이었습니다. One example of an unusual job is a candy taster.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Let's Review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et's Review!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어떤 단어가 완성되는지 봅시다. 많은 직업들이 있다. There are many jobs. 그 답들은 옳다. 답들 뭐였어요? Answer. The answers are correct. 였죠. 그래서 완성된 단어는 heart 였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3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today's quiz 빠지면 안 되겠죠? The machine is smart.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 기계는 그레이스에게 힌트 주기 위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유닛 1 이렇게 끝났고요. 4강에서는 우리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파를 건드리다니. 라는 제목으로요.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찍먹.
1: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0: 그렇습니다.
1: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에.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렇게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오.
0: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하다니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Huh?
1: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What's the problem?
1: 너구나.
2: What?
1: 이거 마이 그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2: 탕수육,
1: 탕탕탕탕
2: yeah,
1: 탕수육?
2: tangsy, delicious.
1: Yes,
2: You
1: delicious.
2: ordered, we ordered.
1: Yeah, I love it.
2: Yeah, me
1: But
2: too.
1: you pour the sauce? You?
2: I did.
1: 어?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no, 나는 찍는 게 좋아.
2: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어?
2: What's wrong?
1: This is my order.
2: Yeah?
1: You?
2: Help you.
1: No, no. Without asking me.
2: Oh.
1: Just. No!
2: Listen.
1: 다시 시켜.
2: No, just give it a try.
1: 어?
2: You'll love it.
1: 뭐?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1: 진짜.
0: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1: 네.
0: 영어 때문이 아니라
1: 탕수육
0: 탕수육 때문에
1: 때문에.
0: 분노를 했습니다.
1: 저 역시 그래요.
0: 네.
1: 예.
0: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 먹는 거, 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1: 오.
0: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요.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네.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거야.
3: 양옆에서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2: 아,
3: 느낌.
2: 아, 그렇죠, 그렇죠.
3: 예. Who,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Who, 누가?
3: 누가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2: 좋아요.
3: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위에 네. 그렇게 되겠네요.
2: 오케이, 오케이.
3: 그러면 누가?
2: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3: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Pour.
2: P-O-U-R. O-U-R. 스펠링 확실합니까?
3: 네.
2: 오케이. Okay.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어? ED 붙여줘요.
3: 아, 부었어니까.
2: 네. pour 하면, 야, 요즘엔 누가 부어? 이런 아, 뜻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3: 왜냐면, 이상하네요.
2: 네,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3: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 때 pour 이라는 단어 P-O-O-R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3: 네.
2: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3: 네.
2: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사우스.
2: 사우스요.
3: 티라노 사우스.
2: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3: 예.
2: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모양을 벌려준다. 아. 이 느낌.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sauce. sauce.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3: sauce.
2: 어허, 한 번 더.
3: sauce.
2: There you go.
3: 오.
2: Okay. So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3: 네.
2: 너무 소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source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3: 네.
2: 근데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붓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붓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붓는 거잖아요.
3: 그쵸, 그쵸. So,
2: on the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3: 누가 부었어죠?
2: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3: 네.
2: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3: 네,
2: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3: 네.
2: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3: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who가.
2: Yes. 마치 아.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3: 예.
2: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3: 네.
2: Okay?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3: 예.
2: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3: broke.
2: 그러면 누가 이 글라스 깼어? 누가
3: 어,
2: 이 글라스 깼니?
3: Who broke this glass?
2: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살아?
3: Who lives here?
2: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3: 와.
2: 누가니까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3: 예.
2: live도 아니라 lives라고
3: lives.
2: 썼어요.
3: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2: 너무 좋은 거예요.
3: 약간 오토매틱으로.
2: 오토매틱? 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번에 또 틀릴 수 있다 하는 거.
3: 자, 자만하지 말기.
2: 그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3: 아...
2: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s가 들어가야 됩니다.
3: 네.
2: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모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맞는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형을 쓸 때는 꼭 s를 붙여주는 거예요.
3: 네.
2: Okay? So who lives here?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o broke this glass?
3: Who broke this glass?
2: Wow, who lives here?
3: Who lives here?
2: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3: 탕수육.
2: 탕수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3: 예.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자, 이럴,

0: 했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1: 오.
0: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1: 그쵸,
0: 있었어요.
1: 그쵸. 예,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0: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1: 그렇게 하는 게.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
0: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It tastes way. 근데,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0: 뒤에
1: 그렇게 하는
0: 이런
1: 게.
0: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sorry.
1: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나?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볼게요.
1: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예,
0: 오!
1: like that way.
0: 오, ok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거. 굳이 즐기는 꼭 뭔가
1: 아니, 왜 잘했다는 식으로
0: 약간
1: 리액션을
0: 화가 확
1: 하세요?
0: 나가지고 아닙니다.
1: 아,
0: 자,
1: 정말.
0: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1: 오.
0: 이렇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Right? So this way, right? You just do it this way.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까 슬기 씨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1: 방법, 방식.
0: 방법. 오케이. 자, 물론 way는 길도 되고요. 방식, 방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하긴 훨씬이 없어서 저는 여기다 훨씬
0: 네.
1: 쓰려고 했어요.
0: 이게 훨씬이에요. 그래서
1: 오?
0: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 좀 비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아, 안 들어봤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처음이에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은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 때, I'm
1: 예.
0: faster, right?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I am way better.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I am way faster.
0: 그렇죠.
1: 아.
0: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1: 네.
0: So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이런
1: 오.
0: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1: 그죠?
0: Right?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1: She is way taller.
0: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1: 오,
0: 돼버려요.
1: 그야말로 좀 있어
0: 있어
1: 보이겠네요.
0: 보입니다.
1: 예.
0: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1: I am way faster.
0: Oh, she is way taller.
1: She's way
0: 네.
1: taller.
0: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 있죠.
1: 그런가
0: 아주
1: 봐요.
0: 훨씬이랑 큰
1: 오.
0: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그래서
1: 네.
0: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You
1: 오.
0: know, 그렇죠. 그래서 much도 써보시고, 아, 난 조금 쿨하게 way 써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탕수육?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근데 저는 이렇게
1: 아오.
0: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건 좋은데.
1: 네.

0: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챙겨둘 텐데.
1: 그치.
0: 그냥 바로 붙는 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같이 간 사람이 취향을 잘 모른다면 그렇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0: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1: 대열가 약간 곰 친구인가 베열 약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0: 아무리 그래도
1: 그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without 에. 앞에 좋습니다.
1: 에. 에. 근데 이게 만약에 대열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오케이.
1: 그렇죠.
0: 그러면 일단,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1: 허락하다. 허락하다 그거잖아요. allow. 네.
0: 오.
1: 예. 그러면은 허락은 allowance겠죠.
0: 아.
1: allowance.
0: 심지어
1: 어디서 많이 봤는데.
0: 심지어 스펠링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 어, 아니에요, 이거?
0: 괜찮아요. 네. AN입니다. AN.
1: 아, 그래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예.
0: 어차피 다른 단어. 네. 정답. permission.
1: 아, permission?
0: 들어는 봤지 않아요?
1: 그럼요.
0: Right, right.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1: 알죠.
0: Yes. P-E-R-M-I-T.
1: T.
0: permit 하는 것이 이제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명사니까 바로 그게 바로
1: permission,
0: right? So 내가 permit을 하지도 않았는데 permission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 오.
0: 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how can you or how could you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1: 아, 가운데 can이나 네.
0: 근데 오늘은 조금 더 dramatic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은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1: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네. 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맞아, 딱 그건데 네.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1: 그런 톤까지는 아니고
0: 옛날 톤이 아닙니다.
1: 예.
0: 오케이,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을 하는 걸 보시게
1: 맞아요.
0: 될 겁니다.
1: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0: 맞아요.
1: Dare 막 할 때.
0: Dare. 예. 그래서 이거 격앙될 만하잖아요.
1: 그쵸.
0: 할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끊은 거 제대로 끊은 거예요.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 네.
0: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me.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와, how dare you lie to me?
0: How dare you lie to me?
1: 어허?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1: Yeah.
0: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1: Run away.
0: Run away. 오케이?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How dare you run away?
0: That's it.
1: Oh.
0: How dare you run away?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Mm-hmm.
0: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법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마치 how can you, how could you 이거랑 비슷하구나
1: 비슷해.
0: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 연기를 좀 더 가미를 해줘야겠네요.
0: Oh, yes.
1: Yes.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볼게요.
1: 네.
0: How dare you lie to me?
1: How dare you lie to me?
0: Oh, how dare you run away?
1: How dare you run away?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탕수육에 소스를 부탁해.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Exactly. Okay,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1: Yeah.
0: 진짜 마음에 들 거야.
1: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0: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1: 그럼요.
0: 아, 먹어야죠.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0: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1: 맞아요.
0: 그래서.
1: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0: 오케이.
1: 할게요.
0: You love it.
1: 어. 예.
0: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어.
0: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정답
1: 예.
0: 맞으니까요.
1: 오.
0: 네.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하지만

0: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1: 참 사랑이 많으셔요.
0: 맞아요. 다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choice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1: Yes.
0: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 번 정도는 해봐라라는
1: 그래.
0: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맥락상 yes, 알게
1: 네.
0: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Give it a try.
0: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0: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1: 아우, 저 좋아해요.
0: 아, 좋아. 아,
1: 너무
0: 정말.
1: 좋아요.
0: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1: 아우, 그건 오케이. 안 돼.
0: 자, 아우, 삭힌 홍어인데
1: 죄송해요.
0: 저도 못 먹어요. 저도
1: 예,
0: 못 먹는데
1: 예, 예, 예.
0: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1: 예.
0: 자,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런데 나 못 먹어. 이런 거예요.
1: 안 돼, 안 돼, 안 돼.
0: 자,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봐.
1: 그거
0: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Just give it a try.
0: Okay.
1: It's not bad.
0: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라고 했는데
1: it's not so bad.
0: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1: Gave.
0: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1: 아우. I am.
0: 의미가 뭐죠?
1: I already.
0: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1: I already gave it a try.
0: 그렇죠.
1: Oh.
0: Give가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왔죠?
1: Yeah.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0: I already gave it a try.
1: I already gave it a tr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바로
1: 알아둬야 되는
0: 이런 식입니다.
1: 아이고야, 많이 있네요.
0: 몇 개 더 있어요. 네,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1: 오.
0: Alright, 그리고 give it a go.
1: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0: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이
1: 맞아요.
0: 있고요. 한번 가는
1: 가봐.
0: 것 좀 해봐. 다 느낌이 괜찮죠?
1: 네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빈도 제일 높은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1: 그죠.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0: All right. 또 동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1: 네.
0: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
1: Mm-hmm.
0: 누가 이 유리를 깼니?

0: 과거형이에요.
1: Who broke this glass?
0: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Mm-hmm. 자, 다음은요? 아, 이거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1: 그죠.
0: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1: 네.
0: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1: How dare you lie to me?
0: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1: How dare you run away?
0: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3: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3: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4: I did.
1: Huh?
4: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Oh. You'll love it.
1: No.
4: It's much nicer.
1: 아이, 나 찍는 게 좋은데.
4: See?
1: Yeah.
4: See?
1: Ah. Oh, good.
0: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0: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1: 네.
0: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하나 겟 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벌써부터 보람된
0: right.
1: 느낌이에요.
0: Yes.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되게

0: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얘들아, 안녕. 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너네 혹시 나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뭐라고 하는 친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겠어? 이게 진짜 제일 편하거든. 너희들도 혹시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잖아? 그러면 또 편한 옷을 입게 되잖아. 어? 뭐라고? 잠옷만 입는다고? 아, 그래, 맞아. 잠옷이 제일 편해. 진짜. 인정. 근데 잠옷이 영어로 뭐게? 아, 또 촌스럽게 파자마 이러지 마. 영어로 파자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파자마가 원래는 잠옷이 아니었대, 얘들아. 봐봐. 이렇게 파자마가 이 허리가 어떻게 생겼지? 지퍼가 달려있지 않은 바지. 아주 편안하잖아? 이게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잠옷으로 입기 시작해서 잠옷이 된 건가? 어떻게 이게 잠옷이 됐지? 옛날에는 잠옷이 아니었대. 잠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잠옷이 됐을까? 그래, 맞아. 어떻게는 우리 배웠잖아. How, 그 다음에 become a nightwear? 나왜 이렇게 맞추는 게 없니, 얘들아?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의문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문사 정리하는 시간이죠. 자, 대충 레이디도요. 우리 의문사 잘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더 올바른 문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How does it become? 그 다음에 a nightwear 이렇게 만들면 좀더 완벽한 문장이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만들 때 어순 그리고 어디서 조동사가 나와야 되는지 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의문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의문사 when, where, why, how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뭐게요? 그렇죠. 바로 how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디? 어디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그렇죠. 바로 where. 자, 그럼 이제 두개 남았네. 자, 언제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뭘까요? 그래요. 바로 when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친구가 알고 있는 why. why는요. 어떤 뜻? 바로 why. why. 그렇죠. 왜? 왜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되겠죠? 자, 의문사 뜻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면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볼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낼 때, 정보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이러한 의문사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을 만들 때, 위치는 바로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When does the movie start? 자,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이미 이러한 문장은 이제, 아, 선생님 이거 외웠어요. 저 그리고 각각의 여기 있는 주어와 동사만 바꿔서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볼수 있어요쯤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의문사 앞에 나오고요. 바로 동사와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동사는 뭐예요? 저 여기 이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학은 언제 시작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늘 궁금하죠? 언제에 해당하는 우리 의문사 뭐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when이 되겠죠. When does the vacation start?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where는 뭐예요? 바로 어디라는 뜻이에요. 자, 이쯤 되면, 자, 우리 친구들이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특히나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자, 어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의문사 다음에 누가 나와요? 조동사라고 선생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누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그다음 마지막.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온다. 정말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when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동사 나왔죠? 그 다음 주어에 해당하는 the vacation 나왔고요. 동사 원형 누구 나왔어요? start. 이렇게 어순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어디에 해당하는 의문사 뭐죠? Where, 그쵸? How는요,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로 감정이나 상태나 안부를 묻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이라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The nearest라고 했죠. 여기 EST 붙어서 뭐 만들어준다? 최상급 만들어준다. 근데 최상급 하나니까 앞에 덜을 꼭 사용해줘야 된다.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니까 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독해에서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where는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 그로서리 스토어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how와 관련된 거 가르쳐 주면서 이 문장 여러분들 꼭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좋아요. 여행 갔을 때 많이 써요. 하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식료품점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어떻게 도착해야 하나요? How?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o? 라고 선생님이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grocery store?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좋겠죠. 그래서 How can I get to? 어떻게 가야 하나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는 친구 위에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How can I get 하고 to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3번. 그들은 왜 이사하기로 결정했나요? 그러면 왜 해당하는 의문사 필요합니다. 왜 해당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바로 why. Why did they decide to move? 자, 그러면 decide 다음에는요. to 부정사가 늘 와요. 그래서 decide 다음에 to 대부분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로 결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뭐 decide to 한 다음에 go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 어디 가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cide 다음에 to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양한 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뭐 pay 하면 지불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여기는 이사 가기로 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먹기로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동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결정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왜 해당하는 거니까 why. 자, 선생님이 그냥 의문사 뜻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구문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쓰이는 게좀더 자연스럽고 언제 또 어디서 활용도가 높은지 같이 알아두시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10배 정도 공부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가지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말고 아 여기서 문장을 어떻게 바꿔보는 게 좋겠구나 좀더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자, 4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그 지하철역에 갈수 있나요? 어떻게 해당하는 거나 필요하다. 자, 선생님이 아까 방금 설명했어요. 자, 어떻게 어디 어디에 갈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다면 여기서 바로 how에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죠? How can I get to? 같이 쭉 알아두세요. How can I get to? 이거 여러분들이 한세 번,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쭉 계속 말하면 입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그 지하철역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how의 또 다른 뜻이에요. how는요, 방법을 나타내는 뜻 말고도 how's the weather? 날씨 어때요? 어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How is your mom? 엄마 어떤 성격이셔? 뭐 엄마 어떠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How's your sister? 또 여동생이나 또는 언니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 how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순서 뭐예요? 동사가 먼저 온다라고 했죠. Your parents are 이거는 주어가 지금 먼저 왔기 때문에 아, B 안 돼요. 바로 비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는 순서. Are your parents?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원래 일반 동사 사용하면요, 조동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동사 지금. 비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주어 나왔죠. 자, 이렇게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지 같이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고쳐 쓰는 것까지 해볼게요. 첫 번째, why people love soccer? 뭔가 이상해. 자, 뭐가 이상할까요? 뭐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사. 지금 love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love라는 거는 일반 동사, 사랑하다 또는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일반 동사가 사용된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의 어순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어순 첫 번째 의문사 앞으로 나가세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온다? 조동사 나와요. 조동사 다음에 누구 나온다? 바로 주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영어는 왜 이렇게 이러한 동사 원형 또는 뭐 품사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나중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단어가 어렵다고 지금 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의문사 나왔어요. Why?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되냐면, love와 관련된 지금 조동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뒤에 people 붙었어요. 복수명사죠. 그럼 doe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Why? 여기 두 빠졌네. Why do people love soccer?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people아, 너 혼자 나오면 안 돼. People이 너 혼자 나오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나와야 돼? Do people.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순, 여러분들, 별표. 여기 선생님이 여기 왕관도 그려줄게요. 왕관. 자, 왕별이에요, 여러분들. 의문사, 어순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What is the weather there? 그곳의 날씨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떠한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근데 what을 여기서 쓰면 어색해요. 어떠한가요? 우리가 weather 물어볼 때는 what 말고 주로 뭘로 물어봐요? How. 사실 뭐 what으로 물어봐도 얘가 날씨 어떠냐고 묻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at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쓴다? how를 쓸 건데 문장의 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h는 대문자. 그래서 how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3번. 그 새들은 언제 그들의 둥지를 만드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문장 없다라고 생각하고 둥지를 만들다. 어떤 동사 쓸 거예요? make 쓸 거예요? make 말고 선생님이 아, 뭔가를 만들다 할때 어떤 단어? 좀더 아카데믹한 단어. 여러분들 build 쓰면 좋습니다. build their nest. 그들의 둥지를 언제 만드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Where가 나왔죠? Where가 나왔으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둥지를
어디에 맞

되나요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언제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where가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when이죠. 문장 맨 앞에 W 대문자 크게 써주시고요. WHEN이 바로 when, 언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나나요? 어떻게?

나왔으니까. 어어, 하늘을 어떻게 나나요? 동사, a fly. 좋아, 좋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사를 보니까 일단 의문사 틀렸어요. Why가 아니라 우리는 뭘 써야 돼요? How 써야 돼요? 어떻게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how airplanes 하면 뭔가 이상해요. 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선생님 왕별 쳐놓은 거 있죠? 의문사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 fly 있으니까 앞에 뭐 나가야 돼요? 조동사 나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늘을 나나요? airplanes 나왔으니까 복수명사예요. 그러면 do가 나와야 될까요? does가 나와야 될까요? do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How do airplanes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why 너 나와 너 대신에 우리는 뭘쓸 거야? How 그 다음에 뭐쓸 거야? do 요거 쓸 거야. 그래서 How do airplanes fly in the sky?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독해하면서 의문사의 내용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독해한 내용은요, 파자마, 파자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파자마 언제 입어요? 바로 자기 전에. 그쵸? 잠옷으로 입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도 파자마 너무 편해서 자기 전에 잠옷으로 편안하게 헐렁한 옷 입는데요. 자, 이 파자마가 도대체 얘 원래는 잠옷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성격의 옷이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 글을 읽기 전에 밑에 보니까 또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꼭 알고 가야 하는 단어니까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뭐예요? wear. 그쵸? wear. 사실 wear 말고 우리가 또뭘 많이 쓰냐면 put on. 자, put 하고 on이라는 거 같이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입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clothes라고 해서 옷과 의복이죠. 또 우리 몸에 걸치는 거 여러 가지 옷. 그다음에 simple,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거예요. simple.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D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요? difficult. 그다음에 복잡해. 뭐예요? complex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만 알아두지 말고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were, 이건요, 입었다라는 거래요. where, 내가 동사, 입다라는 동사 알면 거기에 대한 과거형도 알고 있어야겠죠? were가 바로 뭐다? 입었다라는 과거형이다. 그 다음에, a long time ago, 오래 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 시작할 때, a long, long time ago.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아이들 읽어주는, 동화책들.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a long time ago. 그 다음에 popular, 뭐 한다? 인기 있는 거죠. popular. 그 다음에 go to bed.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로 왜 가요? 자려고. 그래서, it's time,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go to bed 라고 말해요. It's time to get up 하면은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bed. 뭐예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originally, 원래. 야, 원래는 그거 아니야. 할때 우리가 원래. 그래서 originally. 그 다음에 tie. tie라는 거는 끈이에요. 근데 여기에 넥타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목에다가 하는 끈을 말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매는 이 넥타이 봤을 때, 여러분, 목에다가, 넥이 목이죠?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 매는 끈, 타이. 그래서 같이 결합된 단어. 쉽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디아가 여러분, 인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인도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다 인도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인도가 아니라 뭐예요? 인디아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ose, 헐렁한이라는 거죠. 헐렁한. 그 다음, both,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both 다음에 A and B가 나오면 A랑 B 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oth 둘 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유럽이죠. 그 다음에 became, become이 뭐뭐가 되다니까 became은 과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게
되었다.

편안하다라는 뜻이고요. comfortable, comfortable인데 t 발음이 약화되어서 comfortable라고 하게 될 수도 있어요. comfortable,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소파가 굉장히 푹신해요. 그것도 우리가 comfortable 한다. 그 다음에 의자, 뭐 comfortable chair, comfortable bed, 뭐예요? 편안한 의자나 편안한 침대. 이렇게 아 이거 되게 편안하다라고 할 때 comfortable 사용합니다. Nightwear, 자 밤에 입는 거예요. Nightwear, 그걸 뭐라 그런다? 잠옷, 잠옷을 말하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any of us wear pajamas. 자 그럼 우리인데 누구? 많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뭐예요? 우리들은 wear, 입어요. 뭘 입어요? pajamas, 파자마를 입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굉장히 심플한 지금 문장 구조죠.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주어 동사. 아, 그리고 그래. 입는다. 무엇을 입는데? 목적어 찾아서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when이 나왔습니다. 의문사 나왔네. 일단 when의 뜻은 뭐예요? 언제. 그렇죠. 그럼 언제 do you wear them? 언제 너는 그것을 입니? 그들을 입니? We wear them when we go to bed.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우리는요, 입어요. 뭐를? pajamas. 파자마를 입어요. 그 다음에 언제? 뭐뭐 할 때. 자, when. 어머, 선생님. 지금 when이 여기서는 의문사, 바로 의문문을 만드는데 맨 앞에 튀어나왔는데 여기서는요, 접속사가 된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볼래요? 자, 여기 we, 주어네. go to bed. 여러분, 뭐 이거 뭐예요? 주어 동사 나왔죠. 이야, 이거 뭐야? 바로 여기 있는 절과 앞에 있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데, 여기서 when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할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때 우리는 파자마를 입어요. 라는 거죠. But, 그러나, where?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예요? 어디라는 뜻이죠. 그러면, Where does the word pajamas come from? 자, 그러면 어디에서 come from 왔나요? 뭐가? The word, 그 단어. 어떤 단어? pajamas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 왔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의문사 나왔고요. 조동사 나왔고요. 주어 나왔고, 주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주어. 그리고 여기 동사 원형 come. 근데 from이 붙어서 어디, 어디로부터 오다라고 된 거죠. 자,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만들기 어순. 지금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죠. It comes from. 그건요, comes,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는데? From India. 어디에서 왔대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왔대요. 아, 그렇구나. 파자마가 인도라는 나라에서 왔구나. It means. mean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합니다. 하고 여기 탁 끊어줘요. 뭘 의미하는데요? Clothes. 아, 옷을 의미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옷을 의미하는데요. For the legs. 뭐예요? Leg라는 건 뭐예요? 다리죠, 다리. 이 다리. 다리를 위한 옷이다. 그럼 뭐예요? 그냥 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뭐 감싸기 위한 옷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지라고 말하는 거죠. Pajamas. were originally loose pants with a simple tie. 자, 파자마라는 거는 원래 loose pants라는 거래요. 자, 헐렁한 바지를 뜻한다라는 거죠. with 뭐예요? 이거 전치사 나왔으니까 나 명사 나올 때까지 묶어야지. with a simple tie 여기까지 묶어요. 바지긴 바지인데 지퍼로 올리는 바지가 아니라 어떤 바지다? 바로 아주 간단한 끈으로, 끈이 달려있는 바지다. 그렇죠. 우리 잠옷 같은 거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여기가 헐렁해요. 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끈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입는 바지 있죠. 자, 그런 걸 바로 파자마라고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인도에서. 인도에서 입는 헐렁한 바지를 말했구나. Both 나왔습니다. Both 나오면 우리가 이거 무슨 뜻이다? 둘 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both가 나오면 뒤에 A and B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요. A에 해당하는 게 women, 그리고 men.
여자들이랑 남

남자들이랑 이둘다뭐 했다, were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다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both라는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아 뒤에 뭔가 두 개가 나올 거야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으면 주어가 길어도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 그래 여기까지 주어지 어렵지 않아 해석하는데 아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둘다 입었대 them 그들을 입었대 all the time 무슨 뜻이냐면 항상 자 항상 All the time 그것들을 입었대. 파자마를 입었대. These clothes arrived in Europe a long time ago and became popular. 자, 이러한 옷은요. 주어 찾았고요. Arrived.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냐면 in Europe에 도착했어요. 언제? A long time ago. 같이 봐주는 거죠. A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These clothes became popula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and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나왔습니다. 주어가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묶어준 거예요. became 뭐뭐 하게 됐냐면 인기가 아주 많아졌다라는 거죠. 왜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을까? Why were they popular? 왜? 그들은 왜 파자마는 왜 인기가 많았나요? 선생님 궁금했던 거 지금 바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대답이 나오겠죠? They were 그들은 comfortable 했대요. 뭐예요? 매우 편안했어요. 편안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입어볼래. 나도 입어. 이거 되게 편안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they changed into nightwear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들은 changed 뭐 했다? change는 변화되었다. 그런데 뒤에 into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볼게요. change 다음에 into가 나오면 다른 모양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d into nightwear 뭐가 됐다? 잠옷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잘 때나 입어야지 편안하게. 그래서 잠옷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자마가 잠옷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선생님이 방금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문제 보기 전에 이 글은 어떤 글이었다라고 했어요? 파자마가 어떻게 잠옷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why, 왜? Indians wore pajamas. 왜 인도 사람들이 파자마를 입었는지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오, 맞아요? 아니라고 했죠. 왜? 자, 두 번째, where pajamas came from. 그렇죠. 파자마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죠. 2번 맞고요. 3번, when pajamas became popular. 언제 파자마가 became popular 뭐예요? 인기 있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느냐? 아니죠. 자, 둘다 아니고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건 뭐예요? 파자마가 어떻게 잠옷이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유래. come from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파자마 어디에서 왔대요, 여러분들? 바로 인도라는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파자마는 원래 잠옷이 아니라 바지, 헐렁한 바지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인도의 파자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밤에만 입는 옷이었다. 아니고요. 두 번째, 여자들이 입는 옷 아니었고요. 3번, 헐렁하고 편한 바지였다. 그렇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어떤 거 배웠어요? 자, 여러 가지 의문사 정리해 봤죠? When, where, why, how. 여러분, 어떤 뜻 가지고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오늘로써 여러 가지 문법 공부 많이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잊지 않도록 복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복습을 통해서 이 문법 내용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도록 응원하고 있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어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비동사를 다 끝내고 이제 어떤 동사 배울 차례? 일반 동사 배울 차례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비동사가 조금 쉬웠다면 일반 동사는 좀 더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만 알게 되면 웬만큼 영어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비동사의 평서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가 있었는데 정답이 따로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문제를 푼 소감을 남겨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부터 보고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단어들 중에서 일반 동사만 모두 골라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일반 동사인지 잘 고민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바로 교재 86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반 동사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동사란 주어의 동작,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비동사 배웠죠. 오늘은 무엇을 배울 차례? 일반 동사. 조동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배우진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비동사, 일반 동사만 일단 살펴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 동사는 거의 모두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일반 동사만 잘 배우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들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일반 동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화책을 읽는다. 자, 읽는다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rea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I read comic books. 나는 만화책을 읽는다. 자, 그 다음은요. You, 너희들은 자전거를 탄다. 우리 타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는데요. 타다는 ride라고 합니다. ride.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제주에 산다. 살다라는 동사 live 되겠습니다. We live in 제주. 자, 그래서 read, write, live 다 어떤 주어의 동작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동사다? 일반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나머지 동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강아지는 공을 가지고 논다. 자, 놀다라는 동사 play가 있습니다. play.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설명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냥 play가 아니고 plays입니다. play. so 왜 s가 붙지? 고민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그는 쿠키를 굽는다. 자, 굽는다라는 동사 써보겠습니다. 바로 bake. 우리 뭐 베이킹 클래스 이런 거 들어봤죠? 베이킹이 이 굽다, 베이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이크가 굽다인데요. 여기서도 s, bakes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샌드위치를 먹는다. 우리 먹다라는 동사 eat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s가 붙나요? 아니요,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앞에 나오는 두 문장에는 s가 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they eat sandwiches 여기는 s가 안 붙는지 한번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힌트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 있습니다. 이 주어. 자, 이 세 문장에서 the puppy와 he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3인칭 단수명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he, 그라는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s를 붙여줌으로써 동사 형태를 바꿔주거든요. 대신에 they는요, 3인칭 단수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eat, 동사를 그대로 변형 없이 쓴다. 자, 이 개념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위에 내용 한번 볼게요. 주어의 인칭과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일반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아까 선생님이 뭐 붙였어요? s 뒤에 붙였죠. 자, 주어가 1인칭, 2인칭 및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동사를 변형 없이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사가 아니고 동사 원형.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많이 보게 될 단어거든요. 원형이라고 하면은 변형 없는 원래 형태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변형 없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준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you, they.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입니다. 동사를요, 그대로 원형으로 쓰면 돼요.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자, 좋아한다라는 동사. like입니다. I like strawberries. 자, 그 다음은요. 너는 쿠키를 원한다. 자, 원하다라는 동사. want입니다. want. 자, 마지막으로 they, 그들은 샘을 방문한다. 자, 방문하다라는 동사 써볼게요. visit이요, visit. 자, 이 동사들은요, 다 형태 변화가 없는 어떤 것이다? 동사 원형이다.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태가 바뀌는 경우 한번 볼게요. 주어가 어떤 경우에 3인칭 단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 가면 일반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쓰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뭘 붙일까? 아까 선생님이 동사 뒤에 뭐 붙였어요? s를 붙였죠. 자, 근데 s뿐만 아니고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괄호 쳐주고 es나 s를 붙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she, 그녀, 그리고 Jimmy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동사 한번 써볼게요. 그녀는 문을 연다. 우리 열다라는 동사 open 되겠습니다. open. 자,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s나 es 붙인다 그랬죠? s를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She opens the door. 그녀는 문을 열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immy라는 친구는요, 7시에 일어난다. 우리가 일어나다라고 할때 get up이랍니다. get up. 반드시 일반 동사가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get up. 합쳐서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자, Jimmy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니까 s를 붙여줍니다. gets up이 되는 거죠. Jimmy gets up at 7.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연습 문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나의 동네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글을 읽고 일반 동사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라고 하네요. 자, 우리 좀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I live in a nice neighborhood. 자, 나는요, 좋은 동네에 삽니다. 자, live, 살다라는 동사. I learn, 나는 배웁니다. Many things at school.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자, 우리 지금 live, 살다와 learn, 배우다라는 동사 표시했습니다. My mom buys food. 나의 엄마는 음식을 삽니다.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요. My dad often plays catch with me in the park. 나의 아빠는요, 종종 나와 함께 이 catch라는 걸 한대요. 여러분, 이 catch가 되게 동사처럼 생겼죠? 근데 사실은 그 catchball 아세요? 이렇게 공을 던지고 받는 거? catchball을 우리가 줄여서 보통 c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play catch라고 하면 catchball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plays 하나입니다. 아빠는 나와 종종 캐치를 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요. On weekends, 주말에는요, I read books. 자, 나는 책을 읽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요. And my parents,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drink coffee, 커피를 drink, 마신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커피를 마셔요. At the cafe, 카페에서요. Then, 그러고 나서, we watch movies.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어디에서? At the movie theater together.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자, 우리 지금 일반 동사에 모두 동그라미 쳐봤어요. live, 살다, learn, 배우다, buy, 무언가를 사다, play, play는 하다, 놀다란 뜻인데요. catchball을 하다가 되겠죠. read, 읽다, drink, 마시다, watch, 영화를 보다 되겠습니다. 다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 퍼즐 조각들을 이용하여 빈 칸을 채워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 앞에 나오는 주어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요, 변형 없이 원형으로만 써야 되는 경우만 먼저 볼까요? 자, 보세요. I. 일단, 나라는 1인칭 주어가 있고요. 수호는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they, 그들이라는 복수 주어. 이렇게 두 문장만 우리가 동사를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자, 먼저 I, 나는요, 나의 개를 in the evening, 저녁에 뭐 할까? 개를 산책시키다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산책시키다, walk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walk. 그냥 I walk라고 하면 나는 걷는다란 뜻이에요. walk가 걷다라는 동사인데요. 뒤에 내 개를 walk한다라고 하면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책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다음

그럼 3번에 they, 그들은요,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뭘 할까요? 수영장에선 수영을 해야겠죠. 여기 swim, 수영하다라는 동사 나옵니다. they가 주어니까 동사를 있는 그대로 원형으로 써주는 거죠. They swim in the swimming pool. 자, 근데 나머지 이제 2번, 4번, 5번은요, 다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동사를 변형을 살짝 시켜줄게요. 수호는요, his room every day. 그의 방을 매일 뭐 할까? 방을 쭉 보니까 청소하다라는 동사가 눈에 띄어요. 방을 청소한다라고 써볼까요? clean. 자, 근데 뭘 붙여준다? s를 써준다. 그래서 수호 cleans his room every day. 수호는 매일 방을 청소합니다. 되겠고요. 4번 볼까요? 미나는요, loudly. 크게 뭘 한다? In the music class. 음악 수업에 크게 노래를 한다가 돼야겠죠. 여기 sing, 노래하다라는 동사 있습니다. 자, sing 뒤에 s 붙여볼게요. 미나 sings loudly. 미나는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5번의 진수는요. A bus to school. 학교까지 버스를 타다라는 동사. 바로 tak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진수 take. 근데 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진수 takes a bus to school. 진수는 학교까지 버스를 탑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풀어봤는데요.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직 컨셉트로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 동사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3인칭 단수주어와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 아까 전에 동사 원형이 있었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 원형 뒤에 s나 es가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개념 더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네 가지 동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무슨 뜻일까요? 운동하다입니다. exercise. 운동하다. 자, read books. 책을 읽다. take an art lesson.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take라는 동사 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냐? take a bus. 자,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나요? 버스를 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요. take는 무엇을 타다예요. 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take an art lesson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미술 수업을 타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아, 요 take라는 단어는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an art lesson, 미술 수업이 나오잖아요? 이때는요, 미술 수업을 봤다, 듣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take an art lesson, 여기서는 수업을 봤다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udy math가 나와요. 자, 공부를 한다. 무엇을? 수학 공부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네 가지 동사들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동사들을 문장 안에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요. 동사 뒤에 뭘 붙인다? 네, s나 es를 붙인다. 자, 요 개념 기억하면서 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riend's after school plans. 내 친구들의 방과 후 계획입니다. After school, 방과 후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잭은 운동을 한다. 아까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동사였는데요. 잭은 운동을 한다. Jack exercises. 자, 지금 뒤에 뭐가 붙나요? S가 붙습니다.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서 exercises. 자, 그 다음은요. 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자, 읽다라는 동사 read가 나오는데요. S가 붙습니다. 이유는 벤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니까 벤 reads books. 벤은 책을 읽습니다. At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에서요. 자, 그리고 캐티는 미술 수업을 받는다. 아까 전에 우리 이 take an art lesson 수업을 받다라고 해석했죠. 자, 근데 캐티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옵니다. take라는 동사 뒤에 s가 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파울라. 파울라는 수학을 공부한다. 자, 공부하다 study라는 동사 뒤에
이 S가 붙는데요. 어?

여기 보니까 Y가 I로 바뀌네요. 네, 이것도 나중에 볼 텐데요. 자, 보면은 지금 study라는 동사는요, 다른 동사들처럼 그냥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우리 이따가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인칭 단수 형태 만드는 법인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S를 붙여요. 그래서 보면, drinks, 마시다, runs, 뛰다, 달리다, speaks, 말하다, wears, 입다, comes, 오다, lives, 살다, makes, 만들다, gives,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냥 s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o나 s, ch, sh, x로 끝나는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들은요, es를 붙여줍니다. 어때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도 이런 규칙, 비슷한 규칙 있었죠? 동사도 똑같은 거예요. 자, ES를 붙여주는데요. Does, 무엇을 하다, goes, 가다, passes, 건네주다, watches, 보다, brushes, 빗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fixes, 고치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가 있는데, 아까 우리 study라는 동사 봤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기 때문에 Y를 I로 고쳐주고 ES를 붙입니다. cries, 울다, flies, 날다, tries, 시도하다, 마지막으로 studies, 공부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그냥 s를 붙여줍니다. 자음과 y, 모음과 y 달라요, 규칙이. by, 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bys, plays, 뒤에 운동 종목이 나오면 그 운동을 하다 또는 그냥 쓸때 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ays, 무엇을 말하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동사, have입니다. have, 가지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뒤에 s가 붙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has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have는 좀 예외적으로 그냥 has를 써준다. 이것만 기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영어를 잘한다, 말하다라는 동사를 써주면 돼요. 우리 말하다, speak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가 그녀라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줘서 she speaks English well. 이렇게 써주면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A bird. 새한 마리가 난대요. 우리 날다라는 동사 fly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뭘로 바꿔준다? i로 바꿔주고 이 s를 붙여주죠. 그래서 a bird. 새가 flies. 난다. In the sky. 하늘을 날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민수의 하루 일과표를 보고 보기에 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동사 있는 그대로 안 쓴다. 뭘 봐야 되죠? 주어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가요, 다 민수예요, 민수. 자, 그러면 민수는 3인칭 단수 주어죠. 이것에 맞게 우리가 동사를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민수는요, 일어납니다. 몇 시에? 7시에요. 자, 우리 일어나다라는 동사, get up이에요, get up. 자, 근데 민수에 맞춰서 s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민수 gets up at 7 a.m. 민수는 7시에 일어난다. 자, 2번은요, 민수는요, 학교에서 from 8 a.m. to 4 p.m. 8시부터 4시까지 뭘 한다? 지금 동사들 보니까요, study, 공부하다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한다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공부한다라고 써볼 텐데, 3인칭 단수 형태 어떻게 바꿔주죠? 네, y를 i로 바꿔주죠. 그리고 이 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민수 studies at school. 민수는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3번 볼게요. 민수 exercises. 민수는 운동을 합니다. and 그리고요. 그의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하다 뭐라고 할까요? do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자, 근데 do는요. 오로 끝나는 동사이므로 이 s를 붙여줍니다. 민수 exercises and does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합니다. 몇 시까지?
until 7 p.m. 7시까지.

자, 이어서 민수의 나머지 일과 한번 볼게요. 자, 민수는요, 저녁을 가족들과 먹는데요. 몇 시에? 7시에. 자, 우리 저녁을 먹다. 이거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have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have. 우리가 have dinner. 저녁을 가지다라는 뜻 아니에요. 저녁을 먹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dinner 말고도 그냥 lunch가 나오면 점심을 먹다, have lunch. 또는요,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다. 먹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have의 3인칭 단수 형태는요, 불규칙한 형태로 변했죠? has가 됩니다. has. 민수 has dinner. 민수는 저녁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한번 볼게요. 민수는요, TV를 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자, TV를 보다. watch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ch로 끝나는 동사는요, es 붙이죠. watches TV. 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민수는요, 잠에 든대요. 우리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라고 쓰는데요. o로 끝나는 동사, es 붙입니다. 민수 goes to bed at 10 p.m. 민수는 10시에 잠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복에서 알맞은 동사를 골라 다음 소개글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모든 단어는 한 번씩만 사용한다. 이거 중요하고,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바꿔야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my brother, Mike. 자, 이쪽은 내 남동생, 마이크입니다. He, 그는요, 스포츠를 뭐 할까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요, 뭐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뭘 붙인다?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He likes sports. 자, 그 다음에 그는요, soccer, 축구를 한대요. 자, 우리 축구를 하다 play라는 동사 쓰면 되겠죠. s 붙여줍니다.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는 매일 축구를 합니다. 또한 그는 이것을 잘한대요. 뒤에 힌트를 보면 he always 그는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다닌다.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뭘 할까? 그나마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여기 dance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춤을 잘 추는 민수. 자, 그래서 그는 또한 dance 춤을 춥니다. s 붙여야겠죠. he 그가 주어이니까요. He also dances well. 자, 그는요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를 그와 함께 가지고 다니다. 우리 가지고 다니다 carry라는 동사인데요. 이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y를 i로 바꾸고 es를 쓴다. 자, 그래서 carries라고 써보겠습니다. He always carries his Bluetooth speaker with him. 자, we sometimes 우리들은 서로 가끔 싸웁니다라고 써볼게요. 자, 싸우다 fight인데요. 주어가 we죠.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이번에는 We sometimes fight with each other. 우리는 가끔 싸워요. But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가 돼야겠네요. Love라는 동사 나옵니다. I라는 주어는요, 네,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I love him so much.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요, 위 대화에서 일반 동사를 4개 찾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일반 동사 찾아봅니다. 진수가 말하죠. This cooking club looks fun. 이 쿠킹 클럽은 재밌어 보인다. 자, 보이다라는 동사. 동그라미. Are you good at cooking? 너는 요리를 잘하니? 자, 여기에서는 are이라는 비동사가 있지만 일반 동사는 없습니다. Not really.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니까 잘하지는 않아. 잘하진 않아. I like cooking. 나는 요리를 좋아해. But I need more practice. 나는 연습이 더 필요해. 자, 필요하다. need라는 동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번은요. 문장이 미완성이네요. 마지막. That sounds great. 와, 그거 진짜 멋지게 들린다. sound. 들리다까지 4개의 일반 동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looks.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like, 좋아하다. 그 다음에 need,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ounds, 들리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0: 2번 한번 가볼까요? 그 동아리에서는 요리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문장 우리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일단 in the club 그 동아리에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볼게요. 요리사가 주어가 되겠죠. 요리사 어떻게 쓸까요? A chef라고 나와 있습니다. A chef.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teach라는 동사 쓸게요. 자, 근데 요리사 한 명,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es를 붙여줍니다. A chef teaches. 자, 가르칩니다. 누구를요? 학생들을 가르치죠. Students. In the club. 그 동아리에서는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위 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는요, 쿠킹, 요리하는 것을 뭐 하나요? 자, 여기 보니까요, 진수가 not really. 나는 쿠킹을 좋아하기는 해. 요리를 좋아하지만 잘 못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수는 좋아는 해요. 그쵸? like란 동사를 써주는데, 진수라는 3인칭 단수주에 맞춰서 s 붙여줍니다. 진수 likes cooking, but he is not good at it.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In the cooking club, 요리 동아리에서는요, a chef, 요리사가 학생들을 아까 뭐 한다고 배웠죠? 네, 가르친다라 그랬죠.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teach, 가르치다라는 동사 쓰면 되는데요. A chef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이 s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hef teaches cooking. 요리사가 요리를 가르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반 동사 배웠는데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다르게 무엇을 나타내주죠? 주어가 하는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뭘 붙여주나요? 네, 바로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준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 우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도전해 보실 수 있죠. 아래 단어들 중에서 일반 동사만 모두 골라서 적어 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소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소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소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소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소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소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7강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와 같이 수의 일치, 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 연습, 이제 오늘 읽기로 반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공부할 순서는

저는 수일치와 관련된 문장들을 제가 좀 드렸고요.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하시는 과정에서 수일치의 문법적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신 문장들 반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문장이 이렇게 길면 누구부터 먼저 찾아라? 바로 뼈대부터 먼저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나요? 수식어구들을 다 제끼고 나면 이렇게 동사가 와 있네요. 그러면 writers are encouraged 이렇게 돼 있는데 작가들이 어떻게 된다? 장려를 받게 된다. 격려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 장려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하도록 장려가 됩니까? 바로 to 이하하도록 장려가 되는 것이죠. 수동태 이하의 to 부정사가 왔을 때, 이 아이가 보어냐 아니면 부사적 수식어냐.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어가 이것을 하는 것이면 우리는 보어로 판단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더 쉬운 방법은 encourage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 보어를 to 부정사로 취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뭉치로 알고 있으면 더 쉬운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이 아이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결국 이 문장은 이렇게 필수 성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수식 성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작가인데 어떻습니까? 13살의 나이가 over. 넘어가는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의 작가들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enter 하도록 장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nter는 장소가 목적으로 나오면 어떤 장소에 진입하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어떤 대회 따위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그 대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뜻이죠? 그때는 참가하다의 뜻으로, 참여하다의 뜻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뜻도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nter 이하에 나오는 East India Press. East India Press는 출판사 이름인가 봐요. Press가 누르다의 뜻도 있지만, 눌러서 뭔가를 찍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short story라고 하면 당연히 단편 소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ast India Press의 출판사의 단편 소설 쓰기 대회에 진입하도록 참가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받습니다. 요 정도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시면 성분 분석은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해석도 얼추 여러분들하고 다 꼼꼼하게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복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riters are encourage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작가들이 장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수식어구들이 두 개가 껴져 있었네요. 뭐였습니까? Over the age. 나이가 되겠고요. 어떤 나이예요? Of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enter. 그 다음에 contest만 사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East India Press라고 하는 출판사 이름과 short story writing 이라고 하는 그 컨테스트의 성격 따위는 뭐잘 모르셔도 되겠죠. 그 뒤에 컨테스트가 붙어서 요렇게 지금 문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보기까지 다 마무리했고 확인까지 했으므로 1번은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가 주어인가요? 이 녀석이 주어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동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helps가 되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대목은 뭐죠? 바로 앞쪽에 주어가 동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명사는 이렇게 복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수의일치와 관련된 어법 문제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앞쪽에 learning은 동명사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해서 helps로 받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아무래도 동명사니까 이제 동사 구조가 돼가지고 뒤쪽에 부사고 등등등이 이제 동반될 수 있겠죠. 그 안에 마지막 명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수로 주어서 혼돈을 유발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수의일치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단수의 주어다라고 판단하고 helps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죠?
어쩌고 저쩌고

쪽으로 하는 것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동명사기 때문에 뭐예요? 이 패턴. 자, 이러한 패턴들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자, 이런 패턴들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배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A little better. 조금 더잘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se patterns는 지금 여러분들 이한 문장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요거는 지문에서 뽑아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세요. 그리고 배우시면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성분들 전부 다 나눠봤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바로 주어 부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자, 그리고 동사는 뭘로 써야 되죠? helps. 이렇게 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 자, 누가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helps us. 자, 그 다음에 to understand the world a little bett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help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도 좋지만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자,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어떻습니까? kids. 당연히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수식어구가 잔뜩 등장했습니다. 자, who와 로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동사가 등장하네요. 자, 우리가 리뷰하고, 자,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는 누구한테 일치한다 그랬어요? 바로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복수의 주어 다음에 자, 현재형 동사에 S 붙이지 않습니다.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watch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식어구가 동반된 경우에 자, 주어찾기 게임에서 조심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뒤쪽에 있는 이 아이는 당연히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는 kids이기 때문에 뒤쪽에 동사도 여러분들이 현재형 동사를 has로 쓰시면 안 되고 have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적 포인트 우리가 학습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고 문장을 이렇게 일부러 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자, 주어와 형용사적 수식어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죠? 아,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tendency라고 하는 단어는 tend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tend가 경향이 있다의 뜻이고요. tendency는 경향의 뜻이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러요러한 아이들이 어떤 경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경향이 어떤 경향이에요? 바로 to 이하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 to 부정사는 여러분들이 또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집에서만 오로지 머무르는 경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애들이 하루 종일 TV를 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이접속사가 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get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get은 앞쪽에 to가 생략되어져 있는 자, 그러니까 to stay and to get에서 중복되는 부분까지가 다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get less exercise라고 하면 아, 운동을 좀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더 적은 운동을 얻는다가 직역이고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번역하면 운동을 좀덜 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만 오로지 머물러 있고 운동을 좀덜 하게 되는 경향성을 그런 아이들이 가지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아이도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겠죠? 등이접속사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앞쪽에 있는 MA와 병렬의 시스템으로 자, 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정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어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복기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누구였죠? kids.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설명했네요. 어떤 어린아이들이었습니까? Who watch TV all day long. 하루 종일 TV를 보는 아이들이 어떻대요? Have a
a tendenc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향성을 보인답니다. 그런데 경향성이 두 가지였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To stay only at home. And, 자, to가 생략되고 get little exercis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little이 아니라 get less exercise. 이렇게 돼 있었죠. 더 적은 운동이라고 해서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까지도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자, 요 4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맨 앞에 주어가 안 나와 있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자,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요 단어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ru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규칙의 뜻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ruling이라고 해서 ing가 붙게 되면 물론 동명사도 될 수 있지만 ing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특이 케이스들도 있죠. 아주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게 meeting이 되겠습니다. 자, meeting은 만나기라고 하는 동명사도 되지만 회의라고 하는 순수한 명사로 사용되죠. 이렇게 ing가 순수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마케팅 이런 것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 마찬가지로 ruling도 자, 동사로도 rule이 사용될 수 있는데 ing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판결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통치, 지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룰은 동사로 사용되면 다스리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스리다면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왜?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지만 동사 구조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ruling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런 경우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이 ing가 순수한 명사, 동명사가 아니라 자, 순수한 명사로 전환돼서 사용되는 ing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ruling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판결보다는 예, 그 지배 통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무라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스 ru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 요 왕은요, 왕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전을 만들어서 법을 적용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의, 자, 그런 사람이고요. 자, 이렇게 중동의 왕국의, 자, 왕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지문 안에서 제가 지금 뽑아온 건데요. 그 함무라비, 그러니까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던 그 함무라비의 통치 시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약간 배경 설명 여러분께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various ethnic group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thn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중등용으로는. 자, 이건 고등학교 때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ethnic이라고 하면 민족의, 종족의, 인종의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 이내에 있나요? 바로 within은 범위를 나타내고요. 바빌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알죠? 자, 고대 중동에 있었던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 국가 안에 있었던 다양한 인종 그룹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어요? govern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수식어구가 중간에 낀 경우에는 주어를 조심하라고 했고 얘가 주어인데 조심을 다행히 안 해도 되겠네요. 왜?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자, governed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입니다. government가 정부잖아요.

0: 작전이 없던 시대에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렇게 자, 구문 분석 먼저 해봤고요. 요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뭡니까? Before Hammurabi's ruling, various ethnic groups within Babylonia.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Governed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own custom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덜을 갖다가 살짝 약하게 발음했는데,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 구조가 간단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고등학생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중등용 단어가 아니에요. statistic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는 통계 자료의 뜻도 있고 통계학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통계학이면 당연히 학문은 단수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 점들을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통계 자료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보여준다 무엇무엇인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physics는 학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인기가 없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문의 이름은 다시 한번 S가 붙어 있더라도 단수로 받는다.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죠. 자, these statistics show that 뭘 보여줍니까? Physics is not a popular subject among student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앞에서 배우신 문장들 반복 다시 하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Writers over the age of 13 are encouraged to enter East India Press Short Story Writing Contest.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helps us to understand the world a little better. Kids who watch TV all day long have a tendency to stay only at home and get less exercise.

0: These statistics show that physics is not a popular subject among students.
1: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의 일치와 관련해서 자, 연습하신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단하게 고착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2: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영어를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자신감도 올라가 있고 실력도 올라가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우리 이 공주님이 좋아하는 모험을 좀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인데요. 과연 공주는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유니콘도 어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특이한 시제를 골라서 쓰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쉽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책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읽히겠죠? 음원 들으러 가볼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Later that day, Scarlet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Wow, said Scarlett.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Scarlett overheard the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Scarlett, 딸이죠. 공주가 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Scarlett은 어땠냐면 overheard. overheard라는 거 오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overheard라는 것은 overhear에서 왔습니다. 그거의 과거형이죠.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거예요. 살짝 말씀드리면 hear이 듣다라는 거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over은 어딘가로 넘어서. 그래서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소리가 어딘가로 넘어서 온 거예요. 제 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carlett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바로 왕과 왕비, 즉 부모님의 대화가 되겠죠. 들었고 and felt a little sad. 그리고 약간 슬펐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Why am I different?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지금 이전 대화가 어땠나요? 아, 우리 공주는, 우리 딸은 뭔가 좀 드레스도 입지 않으려고 하고 기사처럼 옷을 입으려고 해.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딸이 우연히 들어버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서 she wondered,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약간 기분도 안 좋고요. 그래서 wonder이라는 것은 궁금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I w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 will be a proper princess. 나는 가질 거야. 무엇을 가지냐면 one more of day of fun. 재미의 하루 더를 가질 거야. 즉 하루 더 재밌는 날을 가지고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그리고 나서 나는 될 거야. 무엇이 되냐면 바로 참된 공주가 될 거야. proper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참된, 적절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된 공주는 어떤 공주를 의미하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샤방샤방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우아한 공주가 될 거야.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공주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 공주가 될 거야. 언제요? 하루만 정말 나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된 공주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The next day, 그 다음날 she wore a dress.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but she didn't really like

0: 박힌. 그러나 그녀는 그걸 꽤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You look so sweet. 누가 했는 말일까요? 제가 이걸 가리고 지금 딱 말씀을 드려도 You look so sweet.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Look은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해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는 너무 sweet, 귀여워 보인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본인이 한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드레스 입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근데 귀여워 보인다 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부모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센터 퀸, 왕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는 엄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뭐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going to play outside, 밖에서 노는 것 대신에, the princess baked cupcakes. 이제, 참된 공주가 된 것입니까? 이 공주는 baked, 구웠습니다. 무엇을 구웠냐면, 컵케이크들을 구웠습니다.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그러나, 그것들, 즉, 컵케이크들은 맛은 좋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she was quite bored. 그녀는 어땠냐면 꽤나 지루했습니다. 아휴, 이런 컵케이크 굽는 거 왜 이렇게 지루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te이라는 것은 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꽤. 그래서 꽤나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그래서 스칼렛, 그 공주님이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그러면 좋겠다. 나는 바란다. I was in the forest. 나는 내가 숲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숲속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스칼렛은 어딨죠? 스칼렛은 컵케이크 굽는 그 성에 있겠죠. 이 공주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 지금 현재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숲에 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가 숲이면 좋겠다. 나는 숲에 있고 싶다. 여기가 숲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소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I wish를 써서 말하는 가정법, 가상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 wish 가정법입니다. 이 가정법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라는 거. 일단 요거 제목부터 보죠. I wish, 나는, wish는 바란다, 소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라거나 소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wish I were a bird.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떤 생명체죠? 저는 새가 아니고요. 곰도 아니고요. 뱀도 아닙니다. 돌도 아니고요. 저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차를 타고 지금 EBS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런 문득 생각하니까 아, 나도 날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우연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새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I wish I were a bird. 아, 내가 새면 좋겠다.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나는 바란다. I were a bird. 나는 내가 새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언제 바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right now, 이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혹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제를 쓰죠. 혹은 현재 진행 시제를 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쓰죠. 밥을 먹었다, 컵케이크를 구웠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와 날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응차 응차 그러면 뒤에 날개가 생깁니까? 아니면은 날개를 파는 집에 가서 아주 값비싼 날개를 붙이면은 날개가 생겨서 제가 날 수가 있나요? 새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저의 소망인 거예요. 가정의 가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문법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wish, 나는 바란다. I am a bird가 아니라 I were a bird로 적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제를 일부러 예전 거를 써버리는 것이죠.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데 이게 가정의 상황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보니 해야 된다 보니 그래서 일부러 시제를 맞지 않게 적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 wish I were a bird는 실제 내용은 현재일지라도 어떻다? 과거 시제를 쓴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상의 상황이다.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데요. 왜 과거라고 부르냐 하면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지금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 wish I was a bird.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눈치채셨습니까? 원래 I는 were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I was, 뭔가 이다, 이었다라고 할 때는 I was라고 쓰죠. 근데 이것도 과거 문법에서는 어땠냐면 정통 문법에서는 이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주어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냥 were를 쓰자. 그러면은 조금 더이 I와 맞지 않는 were를 쓸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조금 더이 문법이 살짝 얼그러 이그러지기 때문에, 즉 현실과 좀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I was가 맞는데 I were를 쓰면은 아 이게 가정이라는 상황이 조금 더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were를 썼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 were 좀 그런 것 같은데 was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현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과거 시제를 썼으면 이게 시제가 안 맞게 썼으면 충분히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were도 괜찮고요. 현대에 와서는 I was도 많이 쓴답니다. 둘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 it were warmer today. 자, 이것도 이제 설명,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It were warmer today.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죠. 아, 오늘 조금만 더 따뜻하면 좋겠다. 아, 좀 추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날이 따뜻해질 순 없잖아요. 가상의 상황,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따뜻한 것을 나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좀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제는 과거를 썼습니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긋나게 일부러 시제를 적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I wish she understood me better.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에게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의 말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참 바란다. 그녀가 나를 조금 더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지금 여기 있는 제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 가정,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과거 시제를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말해야 될때 현재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쓰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가 시제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뭔가 가상의 상황이구나,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를 조금 더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시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Later that day, 그날 조금 더 뒤에, 그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Scarlett went for a walk. Scarlett은 산책을 갔습니다. Suddenly, 갑자기, she saw a flash of white. 그녀는 흰색 섬광, 흰색 빛을 보았습니다. And there before her, 그리고 그녀 앞에 was a unicorn. 무엇이 있었냐면, 유니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니콘이 나오네요. Wow,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Wow. 여기서 said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는 정도가 되겠죠. 유니콘이 나타나고, wow라고 했으니까, Scarlett이 외쳤습니다.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그 유니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It sparkled in the sunshine. 그 유니콘은 sparkle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반짝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sunshine. 햇빛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떤 일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유니콘 나온 거 보니까 딱 스칼렛 스타일 아닙니까? 자, 다음 이야기 기다려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Later that

0: that day, Scarle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1: "Wow," said Scarlet.
0: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2: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Over here. Over here. Scarle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onder. Wonder.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Proper. Proper.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Look. Look.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Sparkle. Sparkle. It sparkled in the sunshine.
2: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overly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over이라는 것은 뭔가를 넘어서 혹은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게 단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overlook이라는 거 있고요. overcome, overhear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look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ome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hear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overly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overlook, 보긴 보는데 넘어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뭔가를 좀 차근차근 자세히 봤는데 봐야 하는데 넘어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게 overlook이 되었습니다. 그럼 overlook이라는 것은 바로 못 보고 넘어가다. 아, 뭔가 좀 자세히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뭔가 넘어서 대충 봐버리니까 못 보고 넘어가다. 혹은 간과하다라는 거 동일한 의미이죠. 대충대충 보고 무심코 그냥 뭔가를 지나치다. 이게 간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overcome.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아이고 여기 너한테 가려니까 효린파파야 너한테 가려니까 이 앞에 장애물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이렇게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 왔으니까 뭐다? 극복하다. 아 고생했다. 극복했구나. 가 되는 것이죠. 제가 또 overhear. hear이라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다라는 의미인데 overhear.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뭔가를 넘어서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누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막 이게 넘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아까 공주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넘어서 막 들리는 거니까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들리는 것이죠.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죠. 자,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이런 이해를 통해서 단어를 많이 접하면 어휘력이 빨리 올라간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참 세상이 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뭐 그렇게 좀 결은 다릅니다만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축구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의 열대우림이죠. 이 열대우림의 산림 파괴가 최근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mass shooting이라고 하면 이건 대량 총기 난사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 남성이 다섯 명, 그리고 중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었고요. 영국에서 발생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id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2: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y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요런 내용들이 참 요즘에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가지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입니다.
1: To take one's own life.
2: To take one's own life.
1: Mass shooting.
2: Mass shooting.
1: Immediate.
2: Immediate.
0: 자살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왔는데요. To take one's own lif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To take one's own life. Take 대신에 and를 써도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commit suicide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Commit suicide.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만 있어야 되겠죠? mass shooting이라고 하는 거죠. mass가 뭐 대량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총기 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mmediate, 즉각적인, 즉시라고 할때 immediat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A 22-year-old man, 22세의 남성입니다. Kill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이 아이는 정확히 3-year-old child예요. 22세의 한 남성이 다섯 명을 살해했는데요. 이 피해자 가운데는 본인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옆집에 살고 있던 3세 여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en took his own life.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First, second. 이럴 때 항상 뭐, 시간을 알려주는 전치사가 나오게 되죠. 영국에서 발생한, 10년 만에 발생한 최초의 총기 난사 사고가 되겠습니다. Police said, 경찰에 따르면, the motive was unclear. 그렇죠?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불명확하다. 아직까지 분명하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 또 기사로 나온 걸 보면,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얘기를 남겼다라고 해요.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mmediate 이란 얘기는 즉각적인 사인은 없다. 이때 사인은 뭘까요? 뭔가 징후, 기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인 이란 얘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당장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정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황일까요?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그렇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범죄가 이것이 테러인지를 보여주는 현재로서의 어떤 정황은

0: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id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2: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y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0: 데이터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원래는 복수로 시작이 되었죠. 데이텀, 단수, 데이터, 복수인데요. 아, 신경 안 쓰고 다 요즘은 단수, 복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third year예요. 금년이 세 번째 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deforestation, 산림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규모로 발생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 해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2: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몇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빈도수도 높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 표현들입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Deforestation.
2: Deforestation.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To take office.
2: To take office.
1: To dismiss.
2: To dismiss.
1: Interference.
2: Interference.
0: 첫 번째 단어는 deforestation이라고 해서 산림 벌채 혹은 파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말 무작위로 베어내는 겁니다. Recklessly cutting down trees.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단어는 consecutive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연속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이은 연속된 consecutive. To take office. 요거는 취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대통령이 취임했다라고 할 때 to take office. To dismiss. 뭔가를 묵살하다, 일축하다.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라고 깔아뭉갤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terference. 간섭 혹은 방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Recent data shows. 최근 자료를 보면 말이죠.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rainforest. 열대 우림에 있어서 산림 벌채, 파괴 행위가 연간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May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Square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평방, 면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자, 연간 이 열대우림의 파괴 수준이 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아 중요합니다. consecutive, 연속적이라는 얘기니까 금년이 3년 연속입니다. 즉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연속으로 1만

0: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President Jair Bolsonaro, 되게 유명한 대통령인데요. 우리말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who took office in 2019. 2019년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 취임했는데 공교롭게도 3년 연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때 오피스에 관사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이라고 해서 덜쓸것 같은데 the office가 되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go to the office라고 하면 출근하다죠. leave the office라고 하면 퇴근하다잖아요. 여기서는 대통령이란 직책이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취임하다라고 할때 take office 추상명사 쓰고요. 혹은 come to office 이렇게 관사 없이 쓴다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ome to office, come into office 둘다 괜찮습니다. 취임하다. 자, 이런 대통령이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blah blah blah. 크게 보면 dismiss A as B. A라고 하는 문제를 B라고 일축하다, 단언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뭐라고 일축했냐면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 쓸데없는 짓이다. 이것이 브라질 내정의 interference, 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소위 나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아마존 파괴와 브라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2: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0: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볼 패턴은 요거예요. 'Interfe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interference'라고 하는 단어, 'use keywords'에서 봤을 때 간섭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방해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Interfere in something'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것처럼 내정에 개입하다, 간섭하다라는 개념으로 어디에 개입하다, 간섭하다가 되겠고요. 'To interfere with'가 나오면 무언가를 방해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방해하다. 중국이 서구권의 이러이러한 내용과 이러이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개입이다라고 할때 interfere in China's internal affairs. 조금 전에 나왔던 거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잠자기 전 운동을 삼갑시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 운동은 하지 마라라고 할 때, don't exercise near bedtime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bedtime이 이제 잠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에 가까이 있을 때, 즉그 전에는 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as exercise raises the body temperature,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and can interfere blank sleep 뭐가 들어갈까요? 잠에 개입하다 간섭하다가 아니고 방해한다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interfere with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nterfere in과 interfere with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도 interfere in the market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요두 가지 조금 거리감을 두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요 문장은 역시 듣고 따라해 봅니다.
1: Don't exercise near bedtime, as exercise raises the body temperature and can interfere with sleep.
2: Don't exercise near bedtime, as exercise raises the body temperature.

0: nature and can interfere with sleep.
1: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Saving Private Ryan 아니고요. 영화 제목이죠. Saving Amazon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막기 위해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초를 아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은 이거네요.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 분초를 아껴야 한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We have to save a minute and a second.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1분 1초를 아끼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요 두 가지 표현 일단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It is a race against time.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It is a race against time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조 작업은 이제 분초를 아낀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할 때 Rescue efforts나 operations are a race against time. 거기 써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급한 문제죠.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urgent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It is urgent to do something. 뭐 형용사를 썼으니까 부사를 써도 되죠. It is extremely urgent. 이렇게 쓰면 정말 1분 1초를 아끼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내용을 볼까요?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There is no time to spare. 아니면 we have no time to spare. There를 쓰면 there is no time to spare. 혹은 사람을 쓰면 we have no time to spare.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급하다, 1분 1초가 급하다라고 하시는 표현인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막다라고 할 때 이때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요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destruction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건져내야죠. 그래서 scientists say there is no time to spare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예, 좋은 문장입니다. 역시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요. 따라해봅니다.
2: Saving Amazon. Scientists say there is no time to spare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0: Saving Amazon. Scientists say there is no time to spare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1: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정리합니다.
2: Deforestation.
0: Deforestation.
2: Consecutive.
0: Consecutive.
2: To take office.
0: To take office.
2: To interfere in.
0: To interfere in.
2: To interfere with.
0: To interfere with.
2: To have no time to spare.
0: To have no time to spare.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사용했던 모든 영어 관련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18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일반 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복습해 본 다음에 총정리 마무리 리뷰 테스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가 뭐더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 그럴 때는 주어에,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 쓸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형에서는요,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규칙 변화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ed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 외에 짜잘한 규칙들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동사가 이로 끝난다. 그러면 d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다.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기도 합니다. 또이 외에도 끝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이는 경우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규칙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ed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불규칙 변화형이죠. 우리 같이 리듬감 있게 외워봤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만 복습해 볼까요? go, 가다, 과거형은 went, 갔다입니다. meet, 만나다고요. 과거형은 met, 만났다예요. buy, 사다, 과거형은 bought, 샀다입니다. drive, 운전하다, 과거형은 drove, 운전했다이고요. build, 짓다, 과거형은 built, 지었다입니다. 우리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한번더 복습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주어진 우리말에 맞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A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다래요. 가지고 있다. 동사 원형은 have죠. 그런데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어떻게 쓴다고 했더라? 보통 3인칭 단수 현재형은 s만 끝에 붙이면 된다, 혹은 es를 붙인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규칙 변화 이외에 불규칙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have예요. have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은 has라고 써줘요.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have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합니다. 역시 had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하다. 하다는 동사 원형 do가 되겠죠. do.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어떻게 쓸까요? do에다가 es를 붙여서 does. does라고 해줍니다.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did가 되죠.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do, does, did.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사용하다. 여러분, 사용하다는 동사 원형은 뭘까요? use죠. 여기에다가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끝나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s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uses. uses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과거형 쓸 때도 규칙에 따르는 동사예요. use, 이로 끝나니까 과거형은 d만 붙여주면 됩니다. used, 사용했다. 다음, 씻다. 씻다의 원형은 뭘까요? 씻다는 wash. wash라고 하죠.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채워줄 건데요. wash 같은 경우에는 sh, 이런 발음으로 끝나요. 그쵸? 그래서 s가 아니라 es를 붙여줍니다. washes, washes. 그리고 과거형 쓸 때는 규칙 변화에 따르는 동사예요. 그래서 ed를 붙여주면 washed. washed가 씻었다입니다. 5번, 걱정하다. 걱정하다의 원형은 worry, worry입니다. 이걸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바꿔볼 건데요. y로 끝나네요. 그리고 그 앞에 r,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y를 뭘로 바꿔요? i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es를 붙여주면 worries, worries.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과거형 만들 때도요, 똑같이 y를 i로 바꾸는데요. 이때는 es가 아니라 ed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과거형은 worried, worried.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걱정했다. 그 다음, 머무르다. 머무르다는 동사 원형 stay. stay라는 단어를 써요. stay의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채워보겠습니다. y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자음이 아니라 뭐예요? 모음입니다. 그래서 y를 i로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y 뒤에 s만 붙여주면 됩니다. stays,
stays가 바로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쓸 때는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ed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stayed, 머물렀다. 그 다음 죽다. 죽다는 원형이 뭘까요? die죠, die. die.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die는 e로 끝나요. e로 끝나는 경우에는 s만 붙여주면 되죠. dies. dies고요. 과거형 쓸 때에는요. 보통 ed를 가장 많이 붙이는데 이미 단어가 e로 끝나고 있으니까 d만 붙여주면 됩니다. died. 죽었다. 규칙 변화하는 단어예요. 움직이다. 움직이다는 동사 원형 move. move를 쓰죠. 우리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써볼게요. e로 끝나네요. 그러면 s만 붙여주면 됩니다. moves, moves. 그리고 과거형 만들 때 역시 규칙 변화하는 단어예요. 이미 e로 끝나고 있으니까 이 뒤에다가 ed를 붙일 필요 없죠. 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moved, 움직였다. 다음은 묵다입니다. 묵다는 영어로 tie. 다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die랑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형이나 과거형도 비슷한 규칙을 따릅니다. tie. 자, 3인칭 단수형 쓸 때는 e로 끝나니까 s만 붙여주면 된다. ties. 그리고 과거형 쓸 때는 d만 붙여주면 된다. 똑같아요. tied. 묶었다입니다. 10번, 나르다. 나르다, 운반하다. 동사 원형 carry입니다. carry. 자, 3인칭 단수 현재형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carry는 앞에 있는 누구랑 조금 닮은 것 같아요? worry랑 좀 닮았죠? rry, 이 부분이요. 역시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뭘로 바꿔요? i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es 붙이는 거예요. carries. carries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과거형도 만들어 볼까요? 과거형 만들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가 아니라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carried, carried 이렇게 쓰면 날랐다, 운반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11번 만나다. 만나다 동사 원형은요, meet이죠, meet.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meet에다가 s만 붙이면 돼요. meets, meets, meets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meet it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ed를 붙여요? 아닙니다. 자, meet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죠? 그래서 과거형은 met, met. 이를 하나 빼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meet, met. 다음은 수영하다입니다. 수영하다는 뭐예요? swim이죠. swim이 동사 원형인데요.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s를 붙여서 swims, swims라고 해주고요. 과거형 만들 때는 불규칙 변화해요. swim, 과거형은 swam, 헤엄쳤다입니다. 그 다음, 보다. 보다는 동사 원형 뭘까요, 여러분? see죠, see.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들 때는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ees, 이렇게 써줘요. 자, 과거형 만들 때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see의 과거형은 so죠, so. see, so.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잠자다. 잠자다는 동사 원형 sleep이죠. sleep.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가보겠습니다. sleep은 s만 붙여주면 돼요. sleeps. 그리고 과거형 만들 때는 불규칙 변화하죠. 어떻게? sleep, slept, slept. slept가 잠잤다. 이렇게 과거형을 가집니다. 그 다음 15번, 사다. 사다는 뭘까요? 원형으로 by를 쓰죠. 3인칭 단수 현재형 쓸 때,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y 앞에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y 앞에 자음이 아닌 모음이에요.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bys. bys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과거형은 역시 불규칙 변화하죠. by, boat. 이렇게 채워주세요. 다음, 입다, 착용하다입니다. 동사 원형은 wear, wear이죠. 3인칭 단수 현재형 어떻게 쓸까요? s만 붙이면 돼요. wears, wears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요.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요. wear, 그 다음 짝꿍, wore이죠. wear 과거형은 wore. 그 다음 17번은 잡다입니다. 잡다 동사 원형은 뭘까요? catch라고 해주면 되죠.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들 건데요. 요런 발음으로 끝나는 경우, 혹은 쉬, 요런 발음으로 끝날 때는 그냥 S 붙이면 발음이 어색해지니까
ES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캐치스가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 과거형 만들 건데요. 캐치는 역시 불규칙 변화예요. 과거형 어떻게? cut이라고 쓰죠. 잡았다입니다. 자라다, 재배하다. 영어로 grow라고 합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 어떻게 써요? s만 붙이면 돼요. grows. 과거형 만들 때는 불규칙 변화해요. grow, grew라고 써주면 자랐다, 재배했다입니다. 가르치다, 동사 원형 teach. 자, teach는요, ch 발음으로 끝나네요. catch와 마찬가지예요. es를 붙여줍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은 teaches. 그 다음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하거든요. teach 과거형 taught, taught입니다. 그 다음 찾다. 찾다는 영어로 볼까요? 찾다는 find라고 하죠. 자, 3인칭 단수 현재형 s만 붙이면 됩니다. finds고요.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서요. found가 돼요. found. 찾았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떠나다, 남기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동사 원형은 leave였죠. 3인칭 단수 현재형 어떻게 쓸까요? s만 붙이면 돼요. 그죠? leaves. 그 다음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였습니다. left가 돼요. left. 떠났다, 남겼다입니다. 22번 가져오다. 가져오다 동사 원형은 bring이죠. 3인칭 단수 현재형은 s만 붙이면 됩니다. brings.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하죠. brought. 가져왔다입니다. 23번 이기다. 우승하다 혹은 무언가를 따다 라고 할 때도 쓰는 동사인데요. 바로 win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은 s만 붙이면 돼요. wins가 되고요.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서 won. won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겼다. 24번 자전거 등을 타다. 타다는 영어로 ride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 쓸 때는 s만 붙이면 돼요. 어떻게? rides. 그죠? 그 다음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요. ride. 짝꿍, rode. 요렇게 같이 우리 리듬감 있게 익혔었죠? ride, rode. rode가 탔다입니다. 자, 25번. 손으로 잡다, 쥐다. 요건 뭘까요? 손으로 이렇게 꼭 잡는 거 hold라고 합니다. 그죠? 3인칭 단수 현재형은 s만 붙이면 돼요. holds. 그리고 과거형은요? 불규칙 변화해서 held가 됩니다. 잡았다, 쥐었다. 26번. 던지다. 던지다는 동사원형? throw라고 하죠. throw. 3인칭 단수 현재형은 s만 붙여주면 돼요. throws. 그리고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합니다. threw. threw라고 하면 던졌다예요. 27번. 입긴 바람 등을 불다. 후 부는 거. 영어는 blow라고 하죠. blow가 동사 원형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들 때는 s만 붙이면 돼요. blows. blows. 그리고 과거형은 역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거든요. 어떻게 돼요? blue, blue라고 하면 불었다가 됩니다. 자, 이제 세 개 남았어요, 여러분. 28번, 선택하다. 선택하다는 동사 원형 뭐 있을까요? choose를 쓰죠, choose.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들 때는 s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chooses가 되고요. 과거형은 역시 불규칙 변화해서 chose가 되죠. 골랐다, 선택했다 라는 뜻입니다. 29번, 잃다. 잃다의 동사 원형은 lose죠. lose. 잃다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써볼까요? s만 붙여주면 돼요. loses.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합니다. lost. lost. 잃었다, 졌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깨뜨리다. 깨뜨리다 동사 원형은 break죠. 깨뜨리다 혹은 부수다 혹은 고장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부터 만들어 볼까요? s 붙이면 되겠다. 그죠? breaks. breaks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만들 때는 불규칙 변화합니다. broke가 돼요. broke. 깨뜨렸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단어 중에서 중요한 것들 복습을 해봤는데요. 3인칭 단수 현재형과 과거형 혹시 여러분이 풀면서 틀린 거 있다면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다음 유형은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입니다. 지금 7개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1번부터 읽어보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번. The bus arrived late every day. The bus. 주어는 그 버스입니다. 자,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동사는 arrive, 도착하다인데요.
지금 매일매일이라고 했으니까 현재형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뭐라고요? The bus예요. The bus, 그 버스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즉 3인칭 단수 주어거든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에 일반 동사 현재형 쓸때 어떻게 해야 돼요? S나 ES를 붙여.

from Angela yesterday. 나는 어제 Angela로부터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 자, 주어는 I, 나고요. 그 다음 어제라고 했으니까 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썼어요. receive 받다라고 하는 뜻의 이 동사는 규칙 변화하거든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준 거 잘 썼습니다. 2번은 이상 없어요. 3번 Mark's family moved to California 2 months ago. Mark의 가족은요. 이사했대요. 이주했대요. 어디로요? 캘리포니아로. 언제? 두 달 전에. 두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동사 과거형으로 써준 거 어때요? 좋아요. 그죠? move, 이사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규칙 변화해요. 이로 끝나니까 D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줬습니다. 이상 없이 잘 썼네요. 4번 My mother watched TV after breakfast every morning. 자, 우리 엄마는요, TV를 보신대요. 언제요? After breakfast니까 아침 식사 이후에.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자, 주어가 my mother이에요. 나의 엄마. 우리 엄마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동사 자리에 지금 watch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현재형, 일반 동사의 현재형 쓸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나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watch가 아니라 watches 이렇게 고쳐줘야겠어요. 하나 더 찾았네요. My mother watches TV after breakfast every morning.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5번 Jim teaches history in a middle school last year. 자, 이번에는 주어가 Jim이고요. 동사는 teaches라고 되어 있어요. teach에다가 es가 붙었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es를 붙여서 현재형으로 써줬습니다. 즉, Jim은 가르친다. 무엇을? 역사를. 어디에서? In a middle school이니까 중학교에서요. 그런데 맨 끝에 뭐래요? Last year. 작년에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형을 썼으니까 동사를 과거형으로 고쳐줘야겠습니다. teach는 불규칙 변화하니까요. 과거형 taught 이렇게 고쳐주세요. Jim taught history in a middle school last year. 6번 I pushed the door open. 이번에는 주어는 I 그리고 동사는 pushed 밀었다입니다. 나는 밀었다. 무엇을? The door. 그래서 문이 열리게 했다래요. I pushed the door open 하면 나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push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준 거 이상 없죠? 잘 썼습니다. 자, 우리 3개 찾았는데요. 4개 더 찾으러 가볼게요. 7번 Jeffrey and Helen stayed in France for a week. Jeffrey와 헬렌은 어디에 있었다? 프랑스에 머물렀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프랑스에 머물렀다 과거형으로 써줬습니다. 어때요? stay 같은 경우엔 y로 끝나지만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든 거 좋습니다. y를 i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8번. Everyone in my family loves sports. 여러분, 8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별표 하나 달아줄게요. 여기서의 주어는 everyone in my family인데요. 이때 everyone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영어에서 every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그 모두라는 뜻 안에 하나하나 모두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즉, 요 every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하나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돼서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의미가 모두니까 왠지 복수로 써야 할 것 같은데 항상 every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즉, everyone in my family라고 했을 때도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가족 모두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동사도 love가 아니라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어떻게요? loves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love가 아니라 loves라고 써주세요. Everyone in my family loves sports. 우리 가족에 있는 모두가 전부 다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9번 She usually go to bed before 10 o'clock. 그녀는 보통 10시 전에 잠자리에 듭니다. 주어는 she죠. 그리고 빈도부사 usually가 들어가 있고요. 동사는 go, 일반 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일반 동사 현재형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go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죠?
goes라고.

해야 되죠. 자, she usually goes to bed before 10 o'clock. 이렇게 고쳐줘야겠습니다. 10번, the child growed 6 cm last year. 그 아이는 자랐다. 6cm 작년에.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동사 과거형으로 쓴 건 좋은데 grow의 과거형이 틀렸습니다. grow는 규칙 변화하지 않고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grew라고 바꿔야겠죠? The child grew 6 cm last year. 이렇게요. 11번, he drove dangerously on the expressway last night. 그는 운전했어요. 위험하게. 어디서? The expressway 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 어젯밤 위험하게 운전했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rive. 어젯밤이니까 과거형을 쓴 건 좋은데 drive의 과거형이 틀렸습니다. drive는 규칙 변화하지 않고요. 불규칙 변화해서 drove라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 네 개 더 다 찾았습니다. 12번은 맞는 문장인지 확인해 볼까요? My father caught a big fish last weekend. 주어는 my father, 동사는 caught. 무엇을? 큰 물고기를 지난 주말에. 우리 아버지는 큰 물고기를 지난 주말에 잡으셨다랍니다. 자, 지난 주말이니까 동사 과거형으로 써준 거 좋죠? 동사 원형은 catch인데 불규칙 변화 과거형 잘 써줬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전부 다 찾았네요.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 꼭 올바르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C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Matthew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래요. 자, 주어인 Matthew 잘 써줬고요. 일어난다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를 써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돼요? 일어나다 get up. 요 동사를 활용하면 되겠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get에 s를 붙여서 Matthew gets up at 7 every morning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2번 우리는 매년 세계여행을 한다. 역시 주어는 우리, we라고 잘 써줬고요. 세계여행을 한다. 요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뒷부분을 봤더니 around the world every yea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very year이 매년이고요. around the world 하면은 세계를 이런 뜻이니까 우리 여행을 한다라는 동사만 채워주면 되겠죠? 여행하다는 travel. 이때 주어는 we. 1인칭 복수네요. 자, 1인칭 복수 주어에 대해서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적어주면 그게 현재형이죠.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현재형으로 travel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e travel around the world every year. 3번, Benjamin은 가끔 그의 점심을 나와 나누어 먹는다래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Benjamin. 그리고 동사는 나누어 먹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끔이라는 빈도 부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무엇을? 그의 점심을 나와 함께. 그러면 우리 나누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알아야겠죠. 나누다는 share인데요. 이때 주어가 벤자민입니다. 벤자민은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면 share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share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적어줘야겠습니다. Benjamin sometimes shares his lunch with me. 이렇게 채우면 완성. 4번. 나는 지난달에 새 차를 샀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I이고요. 샀다 라고 했어요. 원래 사다는 buy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난달에 샀다 과거에 일어난 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야죠. buy는 불규칙 변화해서요. bought이라고 합니다. I bought a new car last month. 이렇게 채우면 완성이에요. 5번 그는 회의에서 영어로 말했다. 주어는 he 그리고 말했다를 채워야 되는데요. 말하다는 speak이죠. 그런데 말했다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spoke이라고 해줘야겠네요. He spoke English in the meeting. 그래서 speak에 불규칙 변화하는 과거형 동사 챙겨 드시고요. 이제 6번 넘어갈게요. 나는 지난 여름에 백두산에 올라갔다. 주어는 I. 그리고 올라갔다 동사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올라가다는 climb인데요. 올라갔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죠. climb은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줍니다. 어디를? 백두산을 올라갔대요. 그러면 I climbed 그리고 백두산 써주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I climbed Baekdu Mountain last summer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7번. 그녀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녀는 she. 입는다를 우리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옷을 입는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 이 부분이요. 항상은 always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where, 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채워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서 wears가 되고요. 그 뒤에 화려한 옷을 colorful clothes. 요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8번. 한 노인이 무거운 상자들을 등에 지고 날랐다래요. 자, 주어는 한 노인이니까 an old man 이렇게 잘 써줬고요. 동사 부분 봤더니 등에 지고 날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르다, 운반하다는 영어로 carry 동사를 쓰죠. 그런데 날랐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arry는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과거형 어떻게 만들어요? y를 i로 바꾸고 거기에 ed를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arried 요 동사 써줄 거예요. 무엇을? 무거운 상자들을. 그래서 an old man carried heavy boxes on his back.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9번. 그 아이들은 새로운 컴퓨터 게임 하나를 시험 삼아 해보았다. 자, 주어는 the children 잘 써줬고요. 동사 자리 봤더니 시험 삼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삼아 무언가를 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는 바로 try죠. try. 그런데 시험 삼아 해보았다. 과거형으로 써야 되네요. try의 과거형은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꾼 후에 ed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tried. 자, 요 동사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컴퓨터 게임 하나를 The children tried a new computer game. 요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이요. 윌리엄은 그의 자전거를 나무에 묶었다. 주어는 William.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묶었다죠. 묶다는 영어로 tie. tie인데요. 묶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어요. tie는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로 끝나요? 그럼 D만 붙이면 되죠. Tied his bike to a tree.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동사 전부 다 복습해봤고요. 오늘의 퀴즈 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나는 어제 엄마와 함께 쇼핑을 갔다. I blank shopping with my mom yesterday. 자, 갔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이거든요. 여기에 알맞은 일반 동사 과거형,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패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야, 20강을 이제 훌쩍 넘어서 21강으로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일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정말 관건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선생님 18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목적 찾기 문제 쉽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몇 개 단어 조합해 가지고 풀면 되지. 그러다가 한 문제 틀리면 걔도 몇 점? 걔도 2점. 그죠? 듣기 평가도 2점 아니면 3점이지만 쉬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배점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2점 아니면 다 3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빈칸추론이나 순서찾기 문제도 2점짜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시간을 열심히 보내도 이런 문제에서 하나 틀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8문제 가져왔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냥 쭉쭉 풀면서 오류만, 이제 함정에만 빠지지 않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준비해왔거든요. Strive for progress. Progress, 진전, 발전이라는 뜻이죠. 발전을 위해서 strive, 그 부분 다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언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진짜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함이 선생님은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단어 특히. 그죠? 영어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매일매일 그 단어를 봐야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이 강까지 왔다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스킵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정말 성공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똑똑 유형으로 한번 문제 유형 다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 그리고 안내문 일치 불일치. 불일치밖에 없는데 일치 문제도 있어요. 네, 일치 문항은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도 여기서 실수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어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걸 고르라고 한 줄 알고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걸 고르라고 한 줄 알고 그냥 1번을 체크하고 야, 급해. 이런 문제에 내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모의고사였는데 다행히 수능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틀린 적이 있어요. 안내문을 그때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내 발등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자, 정보가 글의 정보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내지를 전부 다 읽지 않아도 되고 위에서부터 선택지의 우리말부터 보시면서 특징적인 선택지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말 선택지들이. 걔가 바로 뭐 숫자, 고유 명사, 딱 봐도 바꿀 수 없는 단어들, 뭐 학교, 전 시간에 우리 학교종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school bell. 이런 단어들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위로 본문으로 올라가시면 답이 해당하는 부분, 선택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주 쉽게 보인다. 답이 보통 오는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오늘도 안내문 할 텐데, 실용문 할 텐데 이게 긍정 내용을 부정으로 선택지를 바꿔놓거나 부정의 내용인데 못한다, 안 준다 이런 내용인데 준다, 된다 이런 의미로 바꿔놓는 경우, 그 다음에 도표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교 부분이나 최상급 부분, 비교 more, less, 아니면 the least, 아니면 most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전 시간에도 우리 답으로 됐던 게 the second highest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가장 높은데 말이야. 그죠? 이런 표현들에서 보통 답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와 감소, increase, decrease, 뭐 rise up, 아니면 뭐 skyrocket, 굉장히 급상승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막 drop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차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뭐와 뭐의 차이 비율을 뺐을 때, 그 수를 뺐을 때, 이럴 때 gap이라는 단어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difference라는 단어도 심심찮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챙겨두시고, same, 같지 않은데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부터? 네, 3번부터 쭉쭉 가볼게요. 3번은 안내문이었죠? 보시면 뭐가? ball heaven이라는
뭐 지금 보니까 지점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어떤 가게명, 상호명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호명이 이그 가게가 일부 지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한거 보니까 이 Bowl Heaven이라는 게 뭔가 이그 패스 같은 게 되지 않을까? 뭐 회원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지점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정보는 일치하는 정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사용 제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요. Fall bowling season pass. 아, 재미있게 볼링을 치는 시즌 패스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홍보글이 되겠죠? If you love bowling, 여러분들 볼링 좋아하시면 don't miss out. 놓치지 마세요. On the best deal. 최상의 거래를요. 가장 좋은 이그 가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Of the season. 이 시즌에요. You can have fun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가족이나 친구와 가족과 재미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볼링하면서 보내세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죠? 자, where to use.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자, 방금 전에 우리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사용 가능? All branches of Bowl Season, Bowl Heaven. Bowl Heaven이라는 곳의 모든 지점에서요. Branch가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해. 이 가지. 그런데 어떤 그 체인이 있는 상점인 경우에는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본사에서 뻗어나온 가지다. 이래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땡. 자, 나머지 정보도 보겠습니다. When to use,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 정보는 아니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탠다드 패스로는 신발 대여가 할인된다. 우리 거기 나온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패스권이 종류가 있네요. 스탠다드가 있고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고 딱 봐도 골드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가장 많겠죠. 일단 우리는 스탠다드를 봐야 돼요. 스탠다드 패스로는 신발 대여가 할인된다. 신발 빌려. 볼링 칠때 신발 대여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할인을 해준다. 신발 봤더니 슈 렌틀스. 여기에 뭐가 있어? 디스카운트가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있는지 없는지 긍정 정보 부정 정보 이런 데 보통 답이 숨어 있다고 얘기했죠. 자, 대여가 할인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뭐야?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얘는 잘못됐어. 1번과 2번 다 아웃이에요. 그죠? 골드 패스로는 하루에 5번 무료 게임을 한다. 골드 방금 전에 본거 같은데 여기 있어. 그죠? 자, 그다음에 뭐야? 하루에 5번 무료. 자, 그러면 봤더니 4 free games a day. 하루에 4번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횟수 땡, 잘못됐구나. 3번도 아웃입니다. 온라인 구매만 가능하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패스의 종류 한번 앞에 있는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다드권인 경우에는 여기 가격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 스탠다드권인 경우에는 하루에 2번 무료 게임이 되겠고, 그리고 신발 대여에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실버로 가보시면 하루에 3번 무료 게임이 되고, 신발 대여가 50%예요. 가장 비싼 회원권인 골드인 경우에는 하루에 4번 무료 게임이 가능하고, 오, 신발 렌탈이 대여가 무료입니다. 그다음 봤더니 all passes include a 20% food and beverage discount. 20%다이 회원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들이 식품과 음료에 20% 할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 4번 온라인 구매. 아, online purchase. 온라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purchase 그리고 온라인 둘다 들어와 있네요. 자, purchase details. 구매 세부사항이에요. 그 패스는요. can be purchased Only online,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몇번 정보, 그렇지, 4번 정보가 맞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야, 양도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그죠? 하지만 괜찮아.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죠? 얘는 후반 정보니까. 자, purchases are limited. 구매는 제한이 됩니다. To only one person, 오직 한 명의 사람, 사람당 한 개. 한 명이 두개 이상 살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the pass is not transferable. transfer라는 단어가 뭐 이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ransferable. 이라고 하면 이동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동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즉,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5번은 양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거짓 정보가 되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방문하세요. 라고.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도표. 도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정보, 비슷한 표현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목들을 먼저 찾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나이대가 또 나옵니다. 나이대와 항목을 같이 빠르게 그 부분만 보시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전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타이틀의 부분이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에 소개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1번 번호 문장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첫 문장부터 쭉 읽으시면서 타이틀 없이 안 보고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보여줍니다. The percentage of US shoppers, 미국 구매자들의 비율을 보여줘요. 뭐한 비율? Read online reviews, 온라인 리뷰를 읽은 구매자들입니다. 온라인 리뷰를 언제 읽었지? Before making purchases, 구매를 하기 전에, 구매 전에 사람들의 리뷰를 먼저 보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품별로, 제품 목록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보시면 18살에서 34살이 바로 노란색이 되겠고, 35, 54, 파란.

하얀색, 55세 이상 예,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항목 좀 볼게요. Electronics, 전자제품입니다. Cars, 자동차. Household appliances가 뭘까요? 그치, 얘는 가전이에요. 가전, 여러분. 가전제품, 그리고 clothes, 옷, 의류 보겠습니다. Of all the above categories, 위에 있는 모든 그 항목 중에서 people from each age group, 각각의 age group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그룹은 tended to read online reviews the most. 최상급, 비교급 조심하라 얘기했죠? 가장 높은 리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비율로요. 뭐 하기 전에? 이 electronics를 사기 전에요. 전자제품을 사기 전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항목은 뭐야? 전자제품, 그리고 각각의 나이 그룹, 모든 그룹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항목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항목들을 갖고 있는 건 이 부분인데 electronics,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어때요? 맞아요. 그죠? 네. 물론 1번이 답인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걸로 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하나씩 항목을 먼저 찾아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age group list. 가장 적은 가장 적게 그 나이 그룹이 뭐할 그룹 가장 적게 읽었대요. 그죠? 온라인 리뷰를요. 뭐 하기 전에 자동차를 사기 전에요. 자, 그러면 지금 쭉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율은 의류인데 뭐야? 2번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봤더니 13세에서 34세. 아, 그럼 13세에서 34세라는 연령대가 되겠구나. 가장 적은 이 자동차를 사기 전에 온라인 리뷰를 거의 읽을 것 같지 않은 연령대는 이란 얘기죠. 연령의 그룹은, 연령의 집단은 바로 몇 세? 그렇지, 가장 적은 47%를 가지고 있는 18살에서 34살의 이 그룹입니다. 에이지 그룹이요. 그러니까 맞는 정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35 to 54 age group. 35세에서 54세의 연령대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뭘 사용하는? 온라인 리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구입하기 전에요?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전에요. 가전제품?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35세에서 54세는 파란색입니다. 57이 됩니다. 자, 57%의 비율은 was more than, 더 높았어요. 그것도 twice, 두 배 더 높았어요. 그럼 뒤에 것에 곱하기 2보다 얘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 57이 더 높았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자, that are people in the same age group. 동일한 연령대야. 동일한 연령대 몇 세인데? 35세에서 54세입니다. 그럼 이제 항목이 달라지겠죠. 뭐 하는데? 의류를 구입하는데요. 의류 구입하는데 25입니다. 25, 그거의 몇 배? 두 배. 그럼 얼마? 50. 50보다도 더 많았어요. 자, 57이 50보다 더 많아. 더 커요, 작아요? 그쵸, 더 커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습니다. 몇 번 정보도? 3번 정보도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자, for people who read online reviews before purchasing household appliances, 가전제품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가전제품 구입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연령대로 가야 되겠죠? 35에서 54, 방금 전에 봤던 57입니다. 57이라는 비율은요, was higher, 더 높아요, than that of those age 18 to 34. 18세에서 34세의 연령대보다 더 높습니다. 맞죠? 42보다 57이 더 높은 거 맞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And lower than, 뭐보다는 낮아요? Than that of those aged 55. 55세 이상. 55세 이상보다는 lower, 더 낮은 거 맞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보다는 얘가 많고 얘보다는 얘가 적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그렇지, 5번으로 갑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reading online reviews before buying clothes. Clothes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의류 구입에서 less than 30% for each of the three age groups. 세 개의 그 집단인데 연령대의 그 그룹 모두 각각이 30%보다 적습니다. 즉 30%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지 그룹에 다 30% 미만으로 되어야 되니까 30보다 낮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래요? 아니지. 연령대가 얘가 있잖아요. 그죠? 33%는 33보다 30%보다 더 more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그룹.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죠. 그죠? 여기 있는 뭐 35세, 54세, 55세 이상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분무정을 하거나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부분정보 여기 더 적다, 더 많다. 특히 이런 비교급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니까 정답으로 나오니까 주의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 5번으로 갑니다. 자, 워벳 정글 요가에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1번 봤더니 많은 여행자들이 매년 다시 참여한다. 뭐 여행자들이란 뭐 travelers, tourists 이런 표현을 써 찾으셔도 되겠지만 매년 해마다 뭐 each year, every year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participants가 나왔었으니까 participate 이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워벳 정글 요가라는 프로그램 명인 것 같아요. And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you can rediscover, 여러분들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뭐를? Forgotten rhythms of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에 잊혀졌던 리듬을요. 뭐 하면서 이거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While experiencing both yoga and the jungle. 요가와 정글을 둘다 경험하면서요. 아, 요가도 하고 뭐 정글을 만들어 놨나 봐요. 그죠? 정글을 둘다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리듬을 잊혀진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요. Join us again. 우리랑 다시 함께 합니다. 다시 참여를 해 주세요. Year after year. Year after year가 뭘까요? 얘가 매년이란 뜻이에요. 해 그다음 또 해. 이런 뜻이니까 매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보 괜찮은데요? 답입니까? 아니요,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바로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맞네 이러고선 체크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2번 볼게요. 정글에서의 조류 관찰이 포함된다. 조류, 나는 birds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Observation 이런 단어 찾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쉬운, 딱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irds 찾아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bird. 자, 조류 관찰. 우리가 observation이라는 단어 딱 생각했었는데 아니잖아요. Bird watching이 바로 조류 관찰이에요. 어디에서의 조류 관찰? 정글에서 새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조류 관찰 포함된다? 포함된 거? 맞나요? 무엇을 하는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류 관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한다는 정보도 맞는 정보. 답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보 좀 볼까요? 자, 어디에서? 바로 이 정글 요가 센터에서요. 이 장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이렇게 좀이 요가들이 센터가 있나 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Doing yoga on the dock outside. 바깥쪽에 있는 데크에서 요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데크를 놓고 야외에서 정말 inner peace 하면서 야외에서 평화롭게 이제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의 활동이 있고, 그다음 정글에서 조류 관찰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뭐야? Hiking in the jungle with a guide. 가이드랑 같이 정글을 하이킹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번도 2번까지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3번. 방갈로 안에 개인 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갈로 안에 개인 화장실? 방갈로를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 그러면 여기 화장실은 그럼 뭐야? 뭐 restroom 이런 것들, toilet 이런 단어들이 나와 주겠죠. 자, 그러면 3번 찾아보겠습니다. restroom이 나왔네요. 개인 화장실 어디에? 벙갈로 안에 개인 화장실. 진짜 벙갈로라고 읽히네요. 그죠? 자, 개인 화장실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잘못됐어요? 있다라고. 부정 정보를 긍정 정보로, 긍정 정보를 부정 정보로 바꾸는 게 답이 된다고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4번과 5번도 마저 해석하고 찾아볼게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된다. 신청서가 뭐예요? 뭐, 일단 신청에 관련된 표현은 application, applicants,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지원자, 신청자. 혹은 신청서, application form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종이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돼. 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lodging이라고 하면 얘는 숙박이에요. 숙박. 예, 숙소. 근데 특히 임시 숙소 같은 것들이 이제 lodging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숙소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방갈로인데, 근데 그 방갈로 안에는 개인 화장실이 없어요. 방갈로 안에는. 그럼 어디에 화장실이 있지? But common restrooms easily accessible. 공용 화장실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공동 화장실이 정말 찾기 쉽게 있다. 이렇게 그곳을 이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봤던 신청서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Application 나와 있죠? Visit our website. 우리 이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그리고는 fill out. 뭔가를 채우다. 특히 신청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fill out form. Fill out application form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online. 온라인상으로 작성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번도, 네, 4번도 맞는 정보. 우리 이미 답은 찾은 거 알지? 그치? 긍정정보, 부정정보를 긍정정보로 바꿔놨어.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교통편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뭐야? Transportation. 아니면 뭐 cars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공항에서 요가센터까지, 공항, airport 아니면 요가센터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transportation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교통은요. It is offered, 제공이 됩니다. From 어디에서? The airport, 공항에서요. To the yoga center, 요가센터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가는 안 나왔지만, 선택지에도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제공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금액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 정보도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3번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자, 6번도 역시 안내문, 실용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니까 under the sea, 바다 아래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바닷속의 마스코트네요. Sea mascot 이니까요. 바다 마스코트, 바다 아래서의 마스코트 컨테스트. 뭐 해양생물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나 봐요. 그죠? 네, 바닷속에 사는 해양생물의 그 마스코트를 만들어내는 경연대회, 공모전 같은 거 같습니다. 자, 일단 뭐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왔습니다. 9월 15일, September, October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심사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날짜는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9월 15에서 10월 15까지. 근데 다른 기간일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든 방문 기간이든 심사 기간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 모든 정보들이 다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우리 타이틀은 봤고요. 디자인, 설계해 보세요. 디자인해 보세요. A unique marine animal mascot. 독특한 해양 동물의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 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여주는? Reflecting the theme of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해양 생태계의 보존. Conservation, 보존이란 뜻이죠. 보존을, 보존에 대한 주제로,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바다생물. 근데 그 동물의, 동물을 이용한 마스코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수상도 주어지겠죠. 컨테스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케줄,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미션이 뭐였어?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똑똑복화로 넣어드렸는데요. 맞아요. 제출이라는 뜻입니다. submit라는 동사도 있고 submission이라는 명사도 많이 나와요. 자, 이 제출 기간은 9월 15일에서 10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있었는데? 1번 맞나? 아니지. 왜? 얘는 제출 기간이지 뭐가 아니야? 심사 기간이 아니야. 심사 기간은 뭔데? judging period가 심사 기간입니다. 심사 기간이 같은 거? 다르잖아. 그죠? 제출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는 땡. 우리는 맞는 정보 찾는 겁니다. 2등은 두 명 선발된다. 자, 그러면 1등, 2등, 3등 수상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자, 수상자의 발표는 바로 10월 21일 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prizes 상으로 가겠습니다. 수상을 봤더니 1등상, 2등상, 3등상 이렇게 있네요. 1등상 이제 각각 한 명씩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등상이 되겠습니다. 2등상 보니까 금액이 나왔어요. 몇 명이야? 한 명이네. 자, 그러면 2등은 2명 선발된다. 땡. 자, 다 완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볼만한 게 없죠? 자, 그다음 참가비가 있다. Participation fee. 이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Guidelines. 안내 사항이에요. There is no participation fee. 아, 그러면 참가비가 없는데 참가비가 있다? 이것도 틀린 정보. 답이 아닙니다. 자, the design must be in JPG format. JPG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최대 파일의 크기는 이 정도를 준수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참가자는 마스코트 디자인을 2개 이상 제출해야 된다. 아, 제출이라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Submit, submission. Submit는 동사, submission은 명사였어요. 자, 그러면 봤더니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여자는요, must submit
제출해야 됩니다. One mascot design.

개의 마스코트 디자인을요. 자, 그러면 두개 이상 얘도 땡이야. 자, 끝까지 왔습니다. 1, 2, 3, 4번 다 어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바로 5번으로 가볼게요. 평가 기준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 그러면 창의성 평가 기준 마지막에 나와 있죠? assessment라는 단어가 평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좀 알아주세요. assess라는 단어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ment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고요. access랑은 달라요. access는 접근,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랑 헷갈리지 않게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criteria, 기준에 대해서 보세요. 자,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relevance to theme, 주제의 연관성도 보고 attractiveness, 매력도도 봅니다. 그리고 각각 퍼센트가 다 합한 100%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처음 평가 기준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50%로 가장 높은 비율?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치, 얘가 여기 숨어 있었어. 정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마지막에는 뭐,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네, 7번은, 우리가 이건 봤고, 네, 7번 도표 문제입니다.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trends,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어디에? In adult participation, 성인 참가에 있어서의 경향, 추세를 보여줘요. 성인들이 어디 참가했는데?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과 훈련에 참가했어요. In five OECD countries in 2016 and 2022. 2016년과 2022년. 자, 16년은 파란색 bar이고요. 그 다음 2022년이 바로 붉은색 ba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성인들이 교육과 훈련에 보니까 국가들이 또 나왔습니다. OECD에 다섯 개국이 나왔죠. 보통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분석한다고? 위에서 아래로 혹은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이렇게 보통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번은 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덜란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among these countries, 이 국가들 가운데서 the percentage of adult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성인의 비율. 근데 이 네덜란드의 성인이 어떤 성이냐?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보세요, 이 내용이 반복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시면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어느 나라 사람들, 성인들의 비율이냐? 이걸 찾아야 되겠고, 그게 어느 정도이냐? 이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highest in each year listed in the graph.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목록화되어 있는 각각의 해. 각 해는 두해 모두가 되겠습니다. Each year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가장 높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연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게 바로 네덜란드의 성인의 교육과 훈련의 참여 비율이 되겠어요. 1번 정보 어때? 맞는 정보예요. 그죠? 네. 그래서 1번 좋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n Germany, 독일로 갈게요. 봐봐. 이거 끝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 2번 정보,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정보로 넘어가잖아요. 자, 독일에서는요,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2022. 2022년입니다. 그러면 붉은색 bar로 가시면 돼요. 그럼 독일의 붉은색은 60입니다. 자, 60이라는 요 비율이 was higher than, 뭐보다 더 높아요? That in 2016. 2016보다 더 높습니다. 2016년에 그것.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의 표현에서 뒤에 that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that은요, 앞에 있는 명사 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굴 받느냐?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16년에 그들, 그러니까 52의 비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percentage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2016년의 비율, 그래서 52가 60보다 어때? 더 크죠. 그러니까 2번 정보도 좋아, 좋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자, 2022년으로 갑니다. 2022년, 어딨어? 여기 있는 붉은색 그래프죠. 붉은색 봐죠. 2022년도에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여기 앞에는 다 똑같으니까 특색 있는 건 2022년만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was lower in Spain than in Germany. 국가별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독일보다 스페인이 더 낮습니다. 독일보다 스페인에서 낮습니다. 독일은 그럼 얼만데? 2022 붉은색이 60이에요. 독일이 맞죠? 네, 독일이 60. 그 다음에 스페인은 49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

60보다 스페인에서 더 낮습니다. 60보다 49가 낮은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번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In Italy.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바로 밑에 또 있죠. 그죠? 이탈리아에서는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2016. 파란색 바입니다. 파란색 바 42가 되겠어요. 42. 이것이 was lower than that in 2022. 2022년도 36이라는 비율보다 더 낮습니다. 42가 36보다 더 낮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죠? 얘가 더 높습니다가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higher로 고쳐주셔야 되겠어. 정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In each year listed, 위에 목록화된 각 해. 그러면 각 해, 2016, 2022다 포함입니다. The percentage of adults in Greece. 그리스에서. 여긴 지금 그리스의 각 해. 17, 17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똑같은데? Same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봤더니 was less than 20%. 20%보다 적습니다. 17이 20보다 적은 거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Same이라고 안 하고, 뭐, identical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less than 20%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몇 번을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보시면 뭐야? 더 높냐? 더, 낮냐? 이 비교급에서 보통 문제가 정답이 갈린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갈까? 네. 5번 정보 했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한옥이에요, 한옥. 네, 한옥 inspired cultural product contest.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 제품. 문화 작품? 그죠? 문화적인 작품의 컨테스트입니다. 경연 대회예요. 자, 그럼 한옥에서 영감을 받아서 문화적인 어떤 제품 혹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컨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연대를 진행하는 안내글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한옥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theme을 가봐야 되겠죠? 자,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적인 작품의 경연대회. Explore, 무슨 뜻이에요? 탐험하다, 탐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탐험하세요. 여러분들의 바로 창의력을 탐험해 보세요. By designing practical products, 실용적인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한번 탐색해 보세요. 자, theme 뭐라고요? 주제라고요. 주제는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움 주제 맞는 정보입니다. 자,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응모할 수 있다라는 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Participate 아니면 아까 참가자, participants 그죠? 네, 여기 봤더니 applicants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참가하다, apply라는 동사가 apply for 하면 어디에 대해 지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원자들은요, 예술가 그리고 사회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2번 정보도 좋아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 찾는 겁니다. 선정된 작품은 한옥마을 기념품점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념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맞아요. Souvenir라는 단어입니다. 선정된 작품. 좀 어렵잖아요. 선정되다. 골라지는 겁니다. 선택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Select라는 단어를 연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팔릴 거예요. 판매가 될 거예요. 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Selected Benefits가 나와요. 이점이 나오죠. 이거에서 만약에 수상을 받거나 아니면 참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 Benefit이 주어진다. Selected Products. 선정된 제품은요, will be sold, 판매가 될 겁니다. In Hanok Village Souvenir Shops. 한옥 마을의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도, 네, 3번 정보도 OK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응모 신청서. 아까 우리 참가 신청서가 뭐였지? Application or application form. 그죠? Applic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신청. 이란 의미가 되겠고, 신청서가 바로 application form이었습니다. 응모 신청서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야 된다. 웹사이트 찾으시면 되겠죠, 뭐. 그죠? 아니면 다운로드를 찾으셔도 관계없겠지만,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chedule. 일정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일정이 날짜가 나와 있고요.
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들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은요? 이때 하면 된다. 그럼 지원은 응모 신청이 되겠죠? 자, 이거는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모자는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 나머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product submission, 제품 제출. 제품이 아니라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디자인에서, 그 다음에 한옥, 여기 한옥 맞죠? 예. 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적인 작품을 만든 다음에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bring the product in person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라는 뜻이죠. 혹은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네. 직접 그 제품, 그 작품을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 우리 사무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는 답이 없었단 말이야. 다 맞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and do not send it. 그것을 뭘로 보내진 마세요. 그렇지. By post. 우편으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우편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정보로 바뀌어야 되겠죠. 역시 부정 정보를 긍정으로 만들어 놔서 답이 되는 몇 번이?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 근데 더 많은 정보가 그냥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좀 있네요. 뭘 포함한? Selection methods. 선발 방식, 선발 방법을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로 오십시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까요? 9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 꼭잘 봐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자, 2025 과학, gamification, 발음이 좀 어렵네. 게임과 다른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건데, 게임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게임화 challenge. 뭐, 여기서는 이제 도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경연대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치하지, 일치하는 문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어떤 대회인지 한번 먼저 보고, 시간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2025 과학 게임화 도전. 혹은 이 게임화 도전 대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earn 배우세요. Science 과학을 배우십시오. Through games 게임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gam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과학 park, science park인데 여기 지금 보면 Avernville Science Pa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얘는 고유 명사가 되겠죠? 자, 이 파크에서 공원에서 게임을 통해서 과학을 학습해 보세요. 재밌은 과학을 활용한 게임을 활용한 과학 학습에 관련된 어떤 challenge, 도전 대회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무슨 행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참가자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8세에서 13세가 나오고요. 우리가 찾고 있었던 건 시간 부분이었죠. Date and time, 일시에 대해서 보세요. 6월 7일이 되겠고, 아까 몇 시간이라고 얘기했지? 3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전인데요. 얘는 몇 시간이에요? 일단 2시간은 넘겼지만 2시간 30분이죠. 그죠? 그래서 12시가 아니라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1번은 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정문에서 시작한다. 정문이란 단어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첫 번째 미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guidelines가 나와요. 안내에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자, download the game map. 오, 일단은 이 게임을 통해서 과학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게임의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래요. 웹사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나 보죠? 거기에는 게임의 지도를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던 정보 나왔습니다. The first mission 이라고 나오네요.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세요. 아까 어디에서? 정문에서. 문이니까 게이트는 맞고, 정문은 바로 the main g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2번도 괜찮은 것 같아. 온라인으로 예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온라인 예약이란 단어가, 뭐, 북이라는 표현도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맞아. reservation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온라인 예약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약사항만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예약사항, reservation, 여기 있네요. Online reservation is required. require 얘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니까 필요되어진다, 요구되어진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정보, 답은 아닙니다.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비가 뭐죠? participation fee가 되겠고, 점심은 점심만 찾아도 되겠네요. lunch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 볼까요? participation fee. 20달러에
lunch.

Not included. 점심은 포함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포함되어 있다. 역시 부정정보. 긍정정보를 부정정보로 바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5번 볼까요? 모든 참가자는 메달을 받을 것이다. 모든 참가자 메달. 메달만 찾아도 될것 같은데 봤더니 First Participation Receive a Med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참가자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몇 번도 네, 몇 번은 5번은 맞는 정보가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정보는 일치하는 정보는 첫 번째 미션을 정문에서 시작한다라는 앞부분에서의 정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하지 않은 앞부분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는 우리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내사항. 다운로드 게임 맵, 게임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문에서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가 정문이야. 정문에서 미션 start,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하나 미션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내 지침이 바로 이 지침을 보면서 참가자들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과학을 배우는 거겠죠. Complete each mission 보세요. 각각의 미션을 완수하십시오. 뭘 이용해서? Using your knowledge of science. 과학의 여러분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뭐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미션을 완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go back to the main gate. 그럼 이게 몇 개의 미션이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Go back to. 다시 돌아가래요. The main gate. 뭐였더라? 그렇지. 정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뭐한 후에? After you complete all five missions. 모든 다섯 개의 미션을 다 complete.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completed. 라는 PP 형태 썼었잖아요. finish your ai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섯 개의 미션을 완수한 후에는 정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션까지 하고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Reservation. 방금 전에 봤지만. 자, 예약은 online reservation is required. 온라인 예약이 필요되어집니다. 다른 현장 예약 같은 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Participation fee는 바로 점심이 포함되지 않은 2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e. 주목해야 되는 사항, 유의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사항은 바로 only the first participant. 오직 최초의 참가자만이. 어떤 참가자야? Who? 한 참가자입니다. Completes. All five missions. 모든 다섯 개의 미션을 완수한 최초의 참가자만이 will receive a medal. 메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한 명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답을 5번도 틀린 정보라고 얘기했죠. 2번이 맞는 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시면 이곳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계속 안내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Participation 이란 단어 많이 나오죠? Participate, participate. 이게 동사가 되겠고, participate는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보통 in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명사 형태는 여기에 나와 있는 participation.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도 사람을 나타내려면 participant. 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참가자라는 의미를 만들려면 S를 많이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articipant, 참가자라는 사람을 썼고, 오직 한 명의 참가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참가비, 참가비용. 뭐 fee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내는 수수료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회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참가하려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비용을 내야 되죠. 그럴 때 보통 fee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역시 도표 문제 활용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타이틀 1번 첫 번째 문장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서 풀어놓은 게첫 번째 문장이니까. 자, 보시면 percentage of women,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어떤 여성들이야? employed, 고용을 한 여성들의 비율이 아니라 고용이 된 여성들의 비율이라고 PP 형태를 썼죠. 자, 어디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되는데요. Behind the scenes라고 되어 있어요. Behind the scene이라고 하면 직역을 하면 그 어떤 장면의 뒤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는 현장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현장에서 현장에 고용된 여성들의 비율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어디 현장일까? 자, top 100 US films입니다. 아, 그러면 미국 상위 100편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았던 미국의 100개의 상위 100개의 영화에서 각 역할별로 각 해가 2020, 2021, 2022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고용이 되었던 여성들이에요. 자, 그럼 현장 여성의 역할이 각각 있겠죠. 그래서 밑에 표를 봤더니 director 뭐야? 맞아, 감독이란 뜻이죠. Writer, 작가, editor, 편집자입니다. 그 다음에 편집가고 producer, 제작자요. 근데 이 각각의 역할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되겠고, 그리고 각 해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 우리가 방금 읽긴 했지만 타이틀을 좀 설명해 놓은 거 볼게요.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shows the percentage of women, 여성들의 비율을 보여주죠. Employed behind the scenes. 뭐라고요? 그렇지. 현장에서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용이 된 여성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On the top 100 US films. 상위 100편의 미국의 영화에서요. By role.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보여준다. 2020, 2021, 2022년도 각 3개의 연도에서 보겠습니다.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분석을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아니면 수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가볼게요. For each of the 3 years, 각각의 3개 해 맞죠? 그죠? 자, 각 3개 해에 대해서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producer. 자, 누구에 대한 역할이야? 제작자 역할입니다. 오, 뭐야? 맨 오른쪽부터 가나? 그치, 수치가 가장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제작자로 고용이 된 여성들의 비율. 자, 그러면 3개 연도는 이렇게 되겠죠? 28, 24, 28. 이렇게 됩니다. 이 3개 연도의 그 비율은, was the highest.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등하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맞는 정보지, 뒤에 것도 보셔야 되겠죠? As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해서라는 뜻입니다. The percentages of each of the other three roles. 다른 세 개의 역할, 각각의 역할의 비율에 있어서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러면 다른 역할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지금 높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던 정보, 앞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번 정보는 괜찮다, 아주 좋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2번 볼게요.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directors. 이번엔 누구로 갈까? 그렇지, 감독으로 합니다. 자, 봐봐. 가장 높은 수치에서 이제 어디로 가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on the top 100 US films in 2021. 2021년 갑니다. 2021년 초록색, director 12라는 비율입니다. 자, 이 비율, 12라는 비율은요, was lower than, 뭐보다 더 낮았어요? in 2020, but higher than in 2022. 아, 연도를 비교했네. 2020년도에 그 비율은 얼마였는데? 바로 앞이니까 16이죠. 이것보다는 낮았는데, 12가 16보다 낮은 건 맞고, but higher than, 그치만 높았습니다. 언제보다? 11보다는 높았죠? 그러니까 11보다 높은. 자, 1의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높다 낮다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2번 정보도 어때? 괜찮지. 여러 개의 정보가 지금 2개 이상의 정보가 있는 거죠? 2개 이상 다 맞아야 됩니다. 안내문도 그렇고, 실용문도 그렇고. 자, 한번 가볼게요.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writers. 작가로 고용된 여성들입니다. 자, 작가로 고용된 여성들의 비율이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By 4 percentage point. percentage point라는 건 이제 4% 포인트만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연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적어도. 자, from 2022 to 2021. 2020에서 2021년도 사이에. 자, 그러면 봤을 때 작가였죠? 작가. 2022 얼마고? 12죠. 12.
그 다음에 2021은

16. 이걸 어떻게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에서 1을 빼면 그 차이는 4 percentage points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정보는 괜찮아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도 확인해야 되겠죠? And, 그리고요, by 1 percentage point from 2021 and 2022. 2021에서 2022.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16이라고 찾았고, 2022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1%로 증가했다. 자, 지금 보세요. 4% 증가한 거 맞고요. 그 다음 1% 증가한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4라는 수치로 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고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다행히 얘는 지금 쭉 연도별로 계속 이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둘다 increase라는 표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확인하지 말고 얘가 확실하게 다음 해에 증가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3번 정보는 그래서 어때요? 맞는 정보. 둘다 뒤에 있는 정보 두개다 괜찮고, 그리고 이두 개가 모두 증가하는 거다 괜찮으니까 3번은 잘 여러분들이 선별하신 거예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4번 가볼게요.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editors.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편집자로 갑니다. 왜 여러분들 그 영상 편집하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보면 대부분은 그 앱을 이용해서 많이 그 무료 앱이나 아니면 그앱그 편집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하는데도 뭐 이렇게 그 튜토리얼 이런 거 보고선 굉장히 잘하더라고. 자, 어쨌든 이그 편집자로서의 고용이 된그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치가 각각 나와 있네요. 근데 얘와 얘는 어때? 동일하네요. 그죠? 몇 년도와 몇 년도? 2020과 2022년도는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 보시면 이 비율이 was less than 뭐보다 더 낮았으니까 20% in each of the 3 years. 세개해 모두 각각. 그러면 각각의 세개 모두가 20% 한대 묶었습니다. 그럼 다 해당이 돼야 되겠죠? 20%보다 더 적었대요. 앞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지? 그지? 자, 누구는 20보다 커? 2021년도는 더 커. 그러니까 얘한 묶음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자리에 다른 단어를 대체하기가 어렵죠. 뭐, 2020년도와 2022년도에는 더 낮았지만, 2021년도에는 더 많다. 이렇게 수치를 봤을 때, 뭐보다 크고 적고를 비교를 각각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수치와 적은 수치를 각각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 마지막 정보 가보겠습니다. 2022년도니까 파란색 bar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에서 여성들의 비율인데 어떤 역할을 했던 제작자와 처음에 가장 높아요라고 했던 이 항목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제작자로서 높았던 이 비율, 2022년도니까 28입니다. 이 비율은요, was the same as 뒤에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의 비율과 동일해요. 2020년도도 28이 되겠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동일한 수치가 되니까 same이라는 표현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지침으로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Passcity 카드에 관련된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지금 보시면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그 카드가 대중교통 카드예요. 누구를 위한? 관광객.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카드입니다. 교통카드입니다. 맞는 정보죠? 1번 좋습니다. 우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 시티투어 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보시면 여기에 서비스 레인지 범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반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이 허가증을 받은 버스만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 카드는 어디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시티투어 버스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몇 번? 2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도 2번도 답이 되지 않죠. 5일 패스 카드 가볼까요? 봤더니 1일, 3일, 5일 이렇게 되어 있고 10% off. 근데 5일 카드가 40달러입니다. 10% 입장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죠. 주요 이 tourist attractions, 관광 명소예요. 카드 타입에 따른 다 할인이 되는 거 나오고요. 카드에만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할인이 제공된다. 아니지. 지금 모두 다 제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4번이
3번이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카드는 구입일로부터 30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 자, 30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30일 있습니다. 자, 사용되지 않은 카드는요, refundable. 어때? refund가 환불하다 이 뜻이니까 환불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요. 어디에서? 그 구입한 날짜에 30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맞는 정보야. 4번도 답은 아니지. 우린 답을 이미 골랐지. 모바일 카드는 A-Transit 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처. 자, 이 구입에 대한 정보는 physical cards라는 건 물리적인 카드, 실물 카드예요. 실물 카드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지하철역에서요. 그리고 모바일 카드는 구입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앱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에 관련된 거였고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5번 정보도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3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패스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선생님 이거 앞에서 이거 단어 꼭 알아줘야 돼요. 라고 정리해드렸던 단어 나왔습니다. assess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assess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습니다. 평가나 평가액이란 뜻이 되겠고요. 선생님 이 단어 조심하라고 옆에 써드렸죠. access라는 단어는 접근, 접근하다. 명사도 두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로 쓰일 때 보통 have access to 이렇게 많이 쓰여서 전치사까지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 정보 확인 문제, 도표 문제 갈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정보 확인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스킬 한번 다시 다져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팔을 건드리다니.
1: 오.
0: 라는 제목으로요.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찍먹.
1: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0: 그렇습니다.
1: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에.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다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렇게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오.
0: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하다니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 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하?
1: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What's the problem?
1: 너구나.
2: What?
1: 이거 마이 그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2: 탕수육,
1: 탕탕탕탕
2: yeah,
1: 탕수육?
2: 탕수육, delicious.
1: Yes,
2: You
1: delicious.
2: ordered, we ordered.
1: Yeah, I love it.
2: Yeah, me
1: But
2: too.
1: you pour the sauce? You?
2: I did.
1: 어?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나는 찍는 게 좋아.
2: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어?
2: What's wrong?
1: This is my order.
2: Yeah?
1: You?
2: Help you.
1: No. Without asking me.
2: Oh.
1: Just. No!
2: Listen.
1: 다시 시켜.
2: No, just give it a try.
1: 어?
2: You'll love it.
1: 뭐?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1: 진짜.
0: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1: 네.
0: 영어 때문이 아니라
1: 탕수육
0: 탕수육 때문에
1: 때문에.
0: 분노를 했습니다.
1: 저 역시 그래요.
0: 네.
1: 예.
0: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 먹는 거, 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1: 오.
0: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요.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1: 네.
0: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거잖아.
1: 양옆에서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0: 아,
1: 느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오케이. 일단은
1: 어.
0: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누가?
1: 누가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0: 좋아요.
1: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0: 네.
1: 위에 그렇게 되겠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 누가
0: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0: Pour, P-O-U-R.
1: O-U-R.
0: 스펠링 확실합니까?
1: 왜?
0: 오케이. Okay.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예.
0: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ED 붙여줘야
1: 아,
0: 돼서. 네,
1: 부었으니까.
0: pour 하면 야, 요즘에 누가 부어? 이런 뜻으로
1: 아,
0: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 이상하네요.
0: 예,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때 pour이라는 단어 POOR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1: 네.
0: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사우스.
0: 사우스요.
1: 티라노사우스.
0: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1: 예.
0: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모양을 벌려준다. 이 느낌.
1: 아.
0: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소스. 소스.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한번 더. There you go. Okay? So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1: 네.
0: 너무 소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소스라고 하는 거. 오케이? Okay?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1: 네.
0: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붓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붓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붓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So,
0: on the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1: 누가 부었어죠?
0: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네.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1: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who가.
0: Yes. 마치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1: 예.
0: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1: broke.
0: 그러면 누가 이 글라스 깼어? 누가 이 글라스 깼니?
1: Who broke this glass?
0: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살아?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1: 와.
0: 누가니까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1: 예.
0: live도 아니라 lives라고 lives. 썼어요.
1: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0: 너무 좋은 거예요.
1: 약간 오토매틱으로.
0: 오토매틱? 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번에 또 틀릴 수 있다 하는 거.
1: 자, 자만하지 말기.
0: 그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s가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0: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맞는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형을 쓸 때는 꼭 s를 붙여주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who lives here?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0: Wow, who lives here?
1: Who lives here?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탕수육.
0: 탕수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 예.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1: 오.
0: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0: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1: 그렇게 하는 게.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
0: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It tastes way. 근데. 그게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뒤에 그렇게 하는
0: 이런
1: 게
0: 이런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Sorry.
1: 예.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볼게요.
1: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0: 오!
1: Yeah, like that way.
0: 오, ok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거. 굳이. 슬기는 꼭 뭔가.
1: 아니 왜 잘했다는 식으로 리액션을
0: 하세요? 약간 화가
1: 하세요.
0: 확 나가지고 아니다.
1: 아, 정말.
0: 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예.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예.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이렇게 조금 응용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안 들어봤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 때 I'm
1: 예.
0: faster, right? 그런데 내가 훨씬 더 빨라. 어떻게 할까요? I am
1: way better.

0: better. 아,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I am way faster.
1: 그렇죠.
0: 아.
1: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이런
0: 오.
1: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0: 그죠?
1: Right?
0: 응.
1: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0: She is way taller.
1: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돼
0: 오,
1: 버려요.
0: 그야말로 좀 있어
1: 있어
0: 보이겠네요.
1: 보입니다.
0: 예.
1: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0: I am way faster.
1: Oh, she is way taller.
0: She's way
1: 네.
0: taller.
1: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 있죠.
0: 그런가 봐요.
1: 아주 훨씬이랑 큰
0: 오.
1: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0: 네.
1: 그래서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0: 오.
1: You know? 그렇죠. 그래서 much도 써보시고, 난 조금 쿨하게 way 써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3: 아이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Alright,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근데 저는 이렇게
0: 아오.
1: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건 좋은데,
0: 네.
1: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0: 어.
1: 챙겨둘 텐데.
0: 그치.
1: 그냥 바로 묻는 건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같이 간 사람의 취향을 잘 모른다면
1: 그렇죠.
0: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1: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1: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0: 그죠?
1: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0: Dare가
1: 헷갈릴
0: 약간
1: 겁니다.
0: 곰 친구인가? Bear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1: 아무리 그래도.
0: 그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Without 앞에 좋습니다.
0: 에. 에. 근데 이게 만약에 Dare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1: 오케이.
0: 그쵸?
1: 그러면
0: 일단
1: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0: 허락하다.
1: 오면서 허락.
0: 허락하다 그거잖아요.
1: 네.
0: allow.
1: 오.
0: 예. 그러면은 허락은 allowance겠죠. allowance.
1: 심지어
0: 웃음 많이 봤는데.
1: 심지어 스펠링도 그렇습니다. 자,
0: allow.
1: 일단 볼게요.
0: 아니에요, 이거?
1: 괜찮아요.
0: 예.
1: AN입니다. AN.
0: 아, 그래요?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0: 예.
1: 어차피 다른 단어입니다. 네. 정답.
0: Permission. 아,
1: permission? 들어는 봤지 않아요?
0: 그럼요.
1: Right, right.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0: 알죠.
1: Yes. P-E-R-M-I-T.
0: T.
1: permit 하는 것이 이제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명사니까 바로 그게 바로
0: permission.
1: permission, right? So 내가 permit을 하지도 않았는데 permission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how can you or how could you 이런 걸쓸 수가
0: 아,
1: 있어요.
0: 가운데
1: 네.
0: K랑
1: 근데 오늘은 조금 더 dramatic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0: 예.
1: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은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0: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딱 그건데
0: 네.
1: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0: 그런 톤까지는
1: 옛날 톤이 아닙니다.
0: 예.
1: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을 하는 걸 보시게
0: 맞아요.
1: 될 겁니다.
0: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1: 맞아요.
0: dare 막할
1: Oh,
0: 때.
1: dare.
0: 예.
1: 그래서 이거 격앙될 만하잖아요.
0: 그쵸.
1: 할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끊는 거 제대로 끊는 거예요.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0: 네.
1: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

0: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1: me.
0: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와, how dare you lie to me?
0: How dare you lie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1: Yeah.
0: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1: Run away.
0: Run away. 오케이?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1: How dare you run away.
0: That's it. How dare you run away.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법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마치 how can you, how could you 이거랑 비슷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 연기를 좀 더 가미를 해줘야겠네요.
0: Oh, yes.
1: Yes.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 볼게요.
1: 네.
0: How dare you lie to me?
1: How dare you lie to me?
0: Oh, how dare you run away?
1: How dare you run away?
0: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탕수육에 소스를 부탁해.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Exactly.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1: Yeah.
0: 진짜 마음에 들 거야.
1: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0: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1: 그럼요.
0: 아, 먹어야죠.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0: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1: 맞아요.
0: 왕수고에서.
1: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할게요.
0: You love it.
1: Yeah.
0: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정답? 맞으니까요.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하지만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1: 참 사랑이 많으셔요.
0: 맞아요.
1: 다들.
0: 그래서, 그래서 아,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choice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1: Yes.
0: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번 정도는 해봐라라는
1: 그래.
0: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1: 맥락상
0: yes, 알게 네.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0: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1: 아우, 저 좋아해요.
0: 아, 좋아. 아,
1: 너무
0: 정말.
1: 좋아요.
0: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1: 아우, 그건
0: 오케이.
1: 안 돼.
0: 자, 삭힌 홍어인데.
1: 죄송해요.
0: 저도 못 먹어요. 저도
1: 예,
0: 못 먹는데
1: 예, 예, 예.
0: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1: 예.
0: 자,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랬는데 나 못 먹어. 이런 거예요.
1: 안 돼, 안 돼.
0: 자,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봐.
1: 그거
0: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Just give it a try. Okay. It's not bad.
0: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라고 했는데
1: it's not so bad.
0: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1: Gave.
0: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1: 아우. I am.
0: 이미가 뭐죠?
1: I already.
0: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1: I already gave it a try.
0: 그렇죠. Give가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왔죠?
1: Yeah.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0: I already gave it a try.
1: I already gave it a tr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바로
1: 알아둬야 되는
0: 이런 식입니다.
1: 아이고야, 많이 있네요.
0: 몇 개 더 있어요. 네,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1: 오.
0: Alright, 그리고 give it a go.
1: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0: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이
1: 맞아요.
0: 있고요. 한번 가는 것 좀 해봐. 다 느낌이 괜찮죠?
1: 네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빈도 제일 높은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1: 그죠.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2: 네.
1: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2: Who lives here?
1: 그렇죠. 3인칭 나왔으니까 lives.
2: Mm-hmm.
1: 누가 이 유리를 깼니? 과거형이에요.
2: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자, 다음은요. 아, 이거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2: 그죠.
1: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2: 네.
1: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2: How dare you lie to me?
1: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2: How dare you run away?
1: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5: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4: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5: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미션 해결할까요?
2: 슬기롭게 미션
6: 해결!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I did.
2: Huh?
0: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2: No.
0: It's much nicer.
2: 아이, 나 찍는 게 좋은데.
0: See?
2: Yeah.
0: See?
2: Oh, good.
1: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1: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2: 네.
1: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2: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하나 겟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벌써부터 보람된 right. 느낌이에요. Yes.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1: 트렌드입니다.
0: 네, 트렌드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 huge trend follower.
0: 네, follower 하는 것은 이제 follower라고 말하면 mm-hmm.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I'm a huge trend follower니까 저는 유행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Mm-hmm.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huge trend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냐
1: or a big person who follows the trends.
0: Nobody would think that. But huge trend가 팔로우의 대상인지 아니면 uh-huh. 트렌드가 팔로우의 대상인데 huge 큰 mm-hmm. 정도로 팔로우하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yep.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유행을 따르는데 많이 따르는 거예요. Mm-hmm. Alright. Yeah.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right.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누구죠?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0: 네, 그냥 huge가 아니고 super huge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All right.

0: 익숙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I think you get to think that more people than in reality are actually following that trend because just because you see it more often.
1: That's true.
0: Yeah. Anyway,
1: they trick you. 네, Don't buy into it.
0: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video and study everything line by line.
1: Sounds great.
2: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thinking,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Now, I will say that I'm selective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1: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thinking,
0: 네, 이 문장, 이 부분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s much as 이 부분이에요. As much as라고 하면 I have as much time as she does 하면 이렇게 동등한 양을 말해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as much as I would like to believe라고 하면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도 이만큼 있어요.
1: Yeah. So, 네. you want to believe this, but you also have this.
0: 네, 그래서 so, 저는 I am different, 남들과 다르고, yeah. and original thinking 하다고 믿고 싶긴 한데, 이 믿고 싶은 마음만큼 또 어떤 마음도 있는지가 뒤에 나올 건데요. 그 전에 original thinking 이야기 잠깐 해보죠.
1: Original thinking. So, you don't follow trends, you come up with your own trends on your own.
0: 네, 그래서 원래 요약 문장에서는 그냥 original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것도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original, like if you just say original, you're original with general, like everything in general. 근데 original thinking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국한시켜가지고 생각을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1: Yes.
0: 이런 형태의 이제 형용사가 있고 hyphen 붙인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영어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clear sounding,
1: oh, yeah.
0: 소리가 잘 맑게 들리는 거죠.
1: Yeah, I hope that our audio is clear sounding.
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네.
1: It's hard to come up with on the fly, right?
0: 갑자기 지금 생각하기엔 힘들지만 이런 형용사 hyphen 동사 ing 형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쓰였습니다. Original thinking 한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게 사실이냐면
1: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0: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남과 다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으나 I'm actually 사실은 a huge trend follower. 트렌드를 정말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1: And she says next, Now, I will say that I'm selective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0: Now, 물론 앞에서 이제 huge trend follower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유행 있다고 하면 다 따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I will say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 am
1: selective. Selective.
0: 네, 선택적인 까다로운 selective when it comes to something. Selective with something. You can be selective about something too.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유행들은 그래도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래요.
1: That's good,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1: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0: 네, 그래서 selective 하기 때문에 and I will look at something, 어떤 것을 보고 and think about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대요. If라는 것은 만약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래서 if it really interests me, 그게 나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존재인지 아니면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유는 it's trending right now. 요즘 유행하기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생각을 해본대요. 이 문장 전체를 다른 단어를 써서 한번 paraphrase 해본다면 문장을 바꿔본다면 이런 거겠죠. Do I really want it? Or do I want it because everybody else has one? 네,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지 진짜로 필요한 건지 이런 그 질문을

0: 한다는 이야기죠.
1: Perfect. Great summary of that sentence. Mm-hmm. And next she says,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0: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
1: right.
0: 그 기준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Mm-hmm.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Mm-hmm. With social media라고 하면 보통 with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1: yeah.
0: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with는 그게 아니고
1: because of
0: yeah. social media.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 Yeah.
0: 굳이 이제 with 다음에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붙이자면 with social media being so popular, with social media being everywhere
1: yeah.
0: 그런 형태 정황상의 어떤 with죠.
1: Yes.
0: 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 mm-hmm.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졌대요.
1: Right.
0: 그 이유는?
1: She says,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0: 네, throughout the week 일주일에 mm-hmm. 일주일을 쭉 살면서 mm-hmm. 뭘 볼 수 있냐면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Mm-hmm. Dozen 원래 그냥 a dozen 하면 12개잖아요.
1: Yeah, that's 12.
0: 네, 그런데 tens라고 해도 되지만 dozens도
1: dozens.
0: 그럼 tens보다 dozens가 더 많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1: Yeah, yeah. that's the same. Yeah. I mean, yeah. There's a lot.
0: 네, 수십 개의 different trends, 서로 다른 다양한 트렌드들. Mm-hmm. Hundreds, 수백 개.
1: Wow.
0: Even, 심지어 수백 개까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Interesting.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1: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0: 그리고 어떤 것이 something may라는 것은 보통 mm-hmm. 허락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죠. You okay. may do this. You
1: may, may I not. Take your cards?
0: May I? 이렇게 No, you may not.
1: 아.
0: 이럴 때 이제 허락인데요. Mm-hmm.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락은 아니고 가능성을 말해요.
1: Yeah, 그래서, so I may or may not go.
0: 그렇죠.
1: 그래서, I don't know.
0: 네. 이 may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maybe. 원래는 may하고 be가 두 단어였는데 합쳐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1: yeah.
0: 합쳐져서 아마도라는 단어가 된 것처럼 maybe처럼 어쩌면 그래서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어떤 것이 이제 처음 봤을 때는 may not interest me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 Mm-hmm.
0: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1: mm-hmm.
0: 내가 처음 봤을 땐 이게 뭐야? So second time you see it I've seen it before but what is it? You know
1: yeah.
0: Why is it popular?
1: I don't care about that.
0: 처음 한두 번 봤을 때는 흥미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1: mm-hmm.
0: 그런데.
1: But after some time passes, she says,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0: So this is what social media does
1: this
0: to you.
1: This is what they do.
0: Yeah.
1: They show you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until
0: exactly.
1: you start to like it.
0: 그렇죠.
1: And then 10 years later, everyone says, why did we like that?
0: Because everybody had one. 그래서 처음 한두 번과 대조되는 숫자로 25 times, 사실 그냥 아무런 무작위의 숫자를 고른 거지만
1: mm-hmm.
0: 강조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mm-hmm. 25번 넘게 그게 보이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다 보여요.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1: Mm-hmm.
0: 근데 그 이유는 just because it's
1: familiar.
0: 네.
1: Familiar.
0: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that I like it. 그게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1: Yeah, it just comes in. She didn't make any effort, but she saw it.
0: 어.
1: And her brain said, you like it.
0: Like, 그렇죠.
1: I like it.
0: 네.
1: I want to buy it.
0: 그렇죠. 갑자기 많이 봤더니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1: Mm-hmm.
0: 그 이유는 just because it's familiar.
1: Mm-hmm.
0: 네,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1: Mm-hmm.
0: 많이 본 얼굴도 mm-hmm. 익숙하니까 또 반가운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죠.
1: That's true.
0: 그리고
1: Lastly, she says,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0: 네,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이 두 개 있는데요. And I think that's caused me라고 했습니다. That's는 줄임말인데 that has caused me. 그것이 저를 이렇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That has caused me to follow a lot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코너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te to admit it,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I'll jump in line right behind you if you're right.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All right. Mehmet says.
0: So I hate to admit it.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Social networking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셜 미디어죠.
1: 소셜 미디어.
0: 네, 새로 생긴 소셜 미디어가 또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1: right.
0: 네, 계속 생겨요. 그래서 mm-hmm.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한번 여기도 가입해보고, 저기도 가입해서 써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이고요.
1: Sounds fun. Mm-hmm. Daniel says,
0: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Mm-hmm.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predictor, 예측하는 사람은 yep. 아니다.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대요.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Mm-hmm. 투자 이야기니까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지 다른 mm-hmm. 투자든지 가장 가치가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를 top, or botto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 Mm-hmm.
0: 그래서 가장 비쌀 때나 가장 쌀 때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거를 못한대요. Mm. 그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I'll jump in line, 줄을 설 겁니다. Right behind you, 바로 당신 mm-hmm. 뒤에 if you're right. Mm-hmm. 당신 말이 맞는 걸로 뭔가 결과가 나오면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Mm-hmm. Hawk는 매죠.
1: Yeah.
0: 매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먹잇감을
2: They're
0: 지금.
2: waiting to crack.
0: 그렇죠.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예측까지는 못하니까
1: right.
0: 따라는 간다는 말입니다.
1: Hmm. Okay. Right.
0: That's I think sort of playing safe too.
1: Yeah, keeping yeah. it safe. Mm-hmm. Not bad. Good for you, Daniel. Well,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요, 바로 이 사람 헬렌 켈러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한데요. 자, 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자, 과연 이 문장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요 either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 either를 평소에 많이 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이라는 의미로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James doesn't have a plan for tonight and I don't either 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임스는 doesn't have a plan. plan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다. 우리나라 말로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for tonight. 오늘 밤에, 오늘 밤을 위한 약속이니까 오늘 밤에 특별한 뭐 그런 계획, 약속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I don't either. 나 또한 그렇다. 나 또한 약속이 없다. 란 뜻으로서 여기 either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라고 말할 때 me too 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되는 too, to와 같은 뜻이나 me too

할때그 to는 긍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either는 부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근데 둘다 뜻은 또 한으로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either로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쓰임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둘중 어느 하나란 뜻으로도 요 either가 쓰일 수가 있어요. 이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원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죠. 뭐 커피나 주스 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Would you like coffee or juice? 물어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커피 주세요, 주스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Either will do. 여기 사용된 요 either는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라는 뜻으로서, 자, will do 여기 사용된 두가 상당히 재밌는데, do라는 동사 우리가 그냥 하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ither will do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 뭐 아무거나 골라서 주셔도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의 뜻이 된다는 걸또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용된 either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either의 쓰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요 either는 조금 그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either A or B. 이렇게 접속사 or가 중간에 사용된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뜻은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A 아니면 B, A 또는 B, 요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쓰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역시나 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lunch set comes with either a soup or a salad. 런치 세트 그 메뉴가 comes with 무엇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런치 세트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데 제공이 되는 거죠? Either a soup or a salad. 요둘 중에 하나만. 수프나 또는 샐러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요럴 때 요렇게 either A or B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ll go to either Busan or Jeju Island for my vacation. I'll go. 나는 갈 거라는 거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 either A or B. 부산 아니면 제주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부산 아니면 제주도. 여기에 for my vacation. 내 휴가로 내가 거기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ither A or B, A 아니면 B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뭐였죠?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이었죠. 자, 보이세요? Either A or B 활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life 삶이라는 것은요, is 이랍니다. 뭐랍니까? Either, 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 daring adventure. 대담한 어떤 그런 모험이거나 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삶이란 것은 굉장히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at all은 nothing at all. 함께 가는 겁니다. nothing도 아무것도 아닌데 at all이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정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도의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헬렌 켈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삶이란 거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뜻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 either A or B 활용해서 이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보죠.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해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이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 recommend. 근데 뭘 추천하는 겁니까?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거죠. 뭐뭐 중에 하나? either 써주는 거잖아요. either swimming or jogging. Either swimming or jogging.
뭘 위해서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요렇게 for getting in shape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Get in shape 이라는 것이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력 관리를 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표현 되겠어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I recommend either swimming or jogging for getting in shape. 둘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swimming 수영하는 거 아니면 조깅, 조깅하는 거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라는 거요 뉘앙스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저를 기다리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내가 이제 막 어디를 가는데 누가 날 찾아서 왔대요. 그럼 급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기다리셔도 되고 제 금방 올게요. 아니면 그냥 편할 때 나중에 오셔도 되거든요. 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어떻게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 자, 감정이입하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기다려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여기서 주어를 이제 먼저 you로 잡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You can. 당신은 할수 있다는 거죠. 뭘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either가 먼저 나옵니다. You can either, 자, 기다려도 되고요. Wait for me here.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여기까지가 이제 A 파트인 거예요. Wait for me here가 A 파트죠? Or 아니면 come back later.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자,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or come back later.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헬렌 켈러의 오늘의 메시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네, 아까 전에 제가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직역하면은 말이 조금 이상한데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너는 원하지 않아. 세게 잡아당기기를. 조금 이상하죠? You want to 아니면 You don't want to. 이 뜻은 직역하면 너는 원해. 너는 원하지 않아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You want to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은 You don't want to 이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추천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You want to gently add weight to the head just to help a little 이랬는데 You want to 그냥 살짝 도움만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보러 갈게요.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Of course, Mom. You want to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I told you I'm ready. Don't worry, I'll nail it. 네, 대화문 봤습니다.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그랬어요. 너 준비됐니? 내일 인터뷰인데 준비됐어? 그랬더니, 당연하잖아. Of course, Mom. 당연하대요. You wanna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You wanna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re fully prepared. 완전히 준비됐기를. 그런 뜻이죠? I told you I'm ready.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I am ready. I told you I'm ready. 내가 준비됐다고 말했잖아요. Don't worry.

정하지 마세요. I'll nail it. Nail, 못질하다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완전 잘할 거예요. 정말 초토화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don't worry, I'll nail it.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Oh my gosh, I think he is. He doesn't want to do that. It's too dangerous.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Somebody should help.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좀 위험한 상황이죠? Oh,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Is he really doing that?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설마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정말 깊은 저 수영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Oh my gosh. 어머나. 그런 것 같아. I think he is. 그런 것 같아. Oh, he doesn't want to do that. 여기서 오늘의 표현 또 나왔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그는 거기를 들어가질 얻기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었죠. 쟤 저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의미였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저러면 안 되지. It'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해.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Thinking straight, 제대로, 제정신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내 생각에는 쟤 지금 제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Somebody should help.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누가 좀 끌어내야 될 것 같아.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대화문 다 잘 봤고요. 여러 번 읽고 소리 내서 읽으셔야지 내 거 되니까 자주자주 읽어주셔야 합니다. Yay! We got to stretch out our neck today. I promised you,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to do even more stretches. We're going to stretch out our arms and our wrists that are very important. Okay? 네, 오늘 우리 목을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TV 보실 때나 무료하실 때 자주자주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벌써 목이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 표현은 you want to 그리고 you don't want to 이렇게 배워봤어요. 넌 원해, 넌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니까요. 자주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which is tomorrow, okay? I'll see you. Bye!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신혜 김의 Go Girl,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제이네 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rose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1: It is rose.
2: Uh-huh. I like it a lot.
1: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did you get it? Good job. 여러 개의 섬인데요.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우로를 형성합니다. 라는 의미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주세요. Born and raised here.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의미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2.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갈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섬을 가리키죠. 이슨요? 이것은 스페인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한 그 호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4: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루벤의 부모는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 갈대섬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속에 거의 80% 정도를 다 여기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어볼 때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Uros.
2: Uh-huh.
5: I like it a lot.
1: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제가 또박또박 발음했거든요. 자, 여기서 고르세요. 내용어, people settled down here. 네, 이 관계대명사 who 역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The people settled down, 거의 who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포인트는 settled 하셔도 되지만 settled, settled, to 사운드 자체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되고 settled의 d, down의 d, 겹자음이죠. 이런 경우 첫 번째 자음 소리 탈락. 그래서 발음하기 편하게 settled down 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Google listening 2.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Good job. Google listening 3.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4: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한 번 더.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orn and raised here. 자, 본 아니고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orn. R 소리 발음하실 때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접속사 and는 약하게 born and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발음하셔도 되고 raised. R 소리로 시작하는 소리 내실 때는 입모양을 우 하시면서 raised.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 조심. Alright, Google listening 1. Born and raised here. Good. Google listening 2. Born and raised here.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Born and raised her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One more tim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2: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0: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1: 2.
0: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2: Ready to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lright, let's get started. It is Wuros. 이것은 우로스입니다. Blinkan made of reed came Blinkan to form your Uros.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ultiple of small islands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섬들은 작은 섬들인데 multiple 했어요. 다수의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죠. 작은 섬들이 made a reed, 갈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들이 came blank to form Uros. 두 번째 빈칸에 one by one. 자, 하나하나씩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to form, 형성하는 거죠. 우로스를요. Alright? It is continued. 이런 이 갈대로 만들어진 섬들이요. It is continued. 계속 이어집니다. From the people. 자, 누구로부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settled down here.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곳은 어떤 곳? On the blank away from the Spanish army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sacred lake. 신성한 호수에 네. 이곳, 신성한 호수인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성한 호수는 away from the Spanish army. Spanish army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루벤의 그 부모님들은요, are the owners, 주인이에요. 이 갈대 섬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곳에서 born and blank, 빈칸에 raised. 네, 키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네, 키워진 거죠. Raise, raised, raised.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3: It is Uros.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2: 어떠셨어요? 잘 캐치캐치 하셨죠?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무한 반복 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한번 이런 중요한 어떤 fact, some important facts you have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correct. So you have to check it. But we also have other expressions such as this. 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 I send it. 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 I send it. 네, 보내기 전에 전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를 영어로 간단하게 double check. So you all know, I'll check it. 제가 확인할게요. I'll double check. 그러면은 다시 두 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표현이에요. 영어에서는 I'll double check it. Okay, I'll double check everything. So you're going to look at it again, right? After you've done it. Before I send it. 이메일 같은 경우도 정말 그냥 send button 하기 전에 you should always double check everything. Okay, so great, 좋아요.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So, 여지가 없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Here we go. There is no room for errors. There is no room for errors. 자, errors는 실수죠. 여기에서는 뭐 no room for mistakes도 괜찮아요. Mistake, errors, it really is the same thing. The key point is the expression no room for. So, if you have no room for, 그러면은 room은 뭐 방이잖아요. 뭐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딱 이렇게 막혔어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It's unacceptable. You cannot have it. Okay? So, there is no room for errors. We cannot make any errors. It is unacceptable. Okay. Of course, I'll triple check if necessary. Of course, I'll triple check if necessary. 물론이죠. 필요하다면 세 번 확인하겠습니다. So, 물론이죠. Of course, triple check, double check. 그래서 double check, triple check은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해서 정말 확인을 갖다가 몇 번 했다 그러면은 triple check도 쓸 수 있어요. Okay, so 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 I send it. Great, there is no room for errors. Of course, I'll triple check everything or I'll triple check if necessary. 필요하다면은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So the expression double check or triple check is the expression. Double check, triple check. You can choose either one. 재확인하다. So double check is 재확인, 그야말로. But triple check means that you are going to really, really check. 막 한 네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는 거예요. Okay, let's look at our sentence. Could you double check your lette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letter? 편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Alright, could you double check your letter? 여기에서는 그냥 patter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ould you double check this? Could you double check this report? Could you double check, you know, my email? 네, whatever you want double checked, you can put there. Okay, let's look at the next sentence. I triple checked the 2020 report. I triple checked the 2020 report. 여기에서는 체크를 강조하는 거죠. So, I triple checked. 정말 정말 확인한 거죠. 나는 2020년 보고서를 세 번 확인했다. 근데 그 느낌은 세 번도 세 번이지만 정말 정말 많이 확인했다. So, I really, really checked. Okay? I triple checked the 2020 report. 그래서 누구한테 안심을 뭔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으면은 oh yeah, don't worry. I'll triple check it. 그러면 아, 정말 정말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All right. Next. No room for something. No room for. 여지가 없다. Okay. Let's look at our sentence. There is no room for laziness in this office. There is no room for laziness in this office. 자, 이 사무실에는 게으름을 피울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boss, 상사가 이제 말하는 거죠. 아, 여기 there's no room for laziness in this office. Come on, let's get to work. 막 이런 식이죠.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Rotate versus spin. Rotate versus spin.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otate 그리고 spin 둘 다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rotate부터 시작할게요. 네, 회전하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R로 시작합니다. 네, R하고 L 소리는 확실하게 구별해 드려야 돼요. R 발음은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고요. 절대로 혀가 천장을 닿지 않아요. 닿는 순간에 L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rotate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Rotate. Rotate. 이거는 하루만에 고쳐지지 않아요.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듣고 연습하고 듣고 연습하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안 된다고 막 섭섭해하지 마세요. Okay, rotate. Very good. 회전하다. 네, 뜻은 내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Okay? So, rotat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going around, but with like a center, there's always a center in which it is turning around. Okay? So, 그게 rotate라는 단어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회전하다. Rot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네, 이 문장은 rotate하고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그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혜성들이 태양, 태양이 중심이죠? 거기에서 이제 도는데 이제 그 해에 태양에 이제 회전을 하니까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골프에는 회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You need to 해야 한다. Rotate 회전하다. 뭐요? 당신의 어깨. Your shoulders.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당신은 어깨를 돌려야만 해요.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네, 핸들은 자동차 안에 있는 핸들은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로는 wheel or steering wheel라고 합니다. Rotate the wheel. wheel 아니에요. H는 묵음입니다. Rotate the wheel.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다음은 spin입니다. 네, spin은 돌다이지만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I 발음입니다. 이거는 에, 에 이런 소리 나와야 돼요. spin, spin.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spin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spin, spin. Spin, very good. Okay, spin은 반복적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거나 도는 거예요. Okay, 그래서 포인트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로 매우 빠르게.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wheels were spinning. My head was spinning. The car spun out of control. Spin. 빙빙 돌다. Spi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wheels were spinning. Okay? 여기서는 바퀴들, wheels라고 합니다. The wheels were spinning. 그래서 여기에 뉘앙스는 뭔가 되게 빨리 빙빙 도는 느낌이죠.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head was spinning.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는 머리가 진짜로 도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이거보다는 머릿속에 너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 뭔가 진짜 빙빙 도는 느낌으로 영어로도 똑같아요. My head was spinning. My head was spinning. 내 머리가 빙빙 돌았어. My head was spinning. 해볼게요. My head was spinning.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그 차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out of control입니다. 회전했어. 그래서 이거는 회전하는 건데 뭔가 정말 빠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과거 형태로 spun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e car spun out of control. The car spun out of control.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otate. 이거는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중심에서 계속 여기에서만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ot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pin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중심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도 되고요. 막 움직이면서 대신 핵심은 빙빙 돌고 주로 빨리 뭔가 회전할 때 sp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주식과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내용을 영어로 영작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좀 해볼까 하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거래를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동학개미니, 성악개미니 이런 이제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생겼을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동학은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제 여러 그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악개미는 약간 미국 주식 같은 데 투자하거나 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주로 부르는 그런 말로 정착을 한것 같고요. 자, 동학개미를 부르는 딱그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미국 증권가를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도 소액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이런 동학개미나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를 부르는 말을 대체해서 영어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라는 말이 영어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돼요. 투자자는 아시죠? invest가 투자하는 거고, investor 하면 투자자죠? 그 앞에다가 individual investors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복수 형태 붙여서 여러 명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수형으로 연습할게요. individual investors. 한번 더. individual investor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소액 투자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나 펀드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소액이죠. 자,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소액 투자자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그 소매업 할때 쓰는 단어 있죠. retail이라는 단어 씁니다. retail investors. 이러면 딱 우리 느낌에 소액 투자자 느낌이 나요.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retail investors. 이렇게 해서 retail. 읽어보세요. retail. 이게 소액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이게 소매. retail stores 하면 소매점. 소매 상점을 말하죠. wholesale. 도매의 반대로 쓰이는데 이것은 투자 앞에 붙였을 때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쓸때 쓰시고, 그 다음에 경제기사 같은 거 접하실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됐죠? 자, 그럼 이두 가지는 많이 쓰는데, 과연 이 동학개미 투자자처럼 뭔가 좀 별명이나 별칭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분들을 부르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도 있어요. 동학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0: Robinhood Investors. 자,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주식의 공매도 사태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면서 뭘 많이 이용했습니까? 로빈후드라고 하는 주식 거래 앱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그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앱 이름인데, Robinhood Investors라고 해서 서양권에서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소위 우리 느낌상 약간 동학 개미 투자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obinhood Investors 들어보세요.
1: Robinhood Investors. Robinhood Investors.
0: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 숫자가 증가세에 있다. 우리나라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로빈후드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자, 그럼 소액 투자자는 그냥 뭐 아까 리테일 인베스터스 그거 단어 한번 써볼까요? 숫자가 증가를 꾸준하게 해왔다. 자, the number 숫자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안에 has been increasing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has been increasing. 자, has는 여기 number가 주어니까 has가 와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0: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좋네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요. 단타는 뭡니까? 샀다 팔았다를 좀 짧은 기간에 하는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있죠. 주식 투자 목록 같은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건 잠시 만나보고요. 공격적으로는요, 약간 aggressively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트레이드는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거래를 말하죠.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항상 여기다 줄게요. aggressively trade stocks. 주식 거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One more time.
1: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trade stocks.
0: 됐죠? 공격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단타 거래는, 영어로 da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이 day가 뭘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장이 오픈할 때 아침에 샀다가 저녁 때장 닫기 전에 판다든가, 반대로 아침에 팔고 저녁 때 다시 살 수도 있고, 이게 day trading. 그 하루 동안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단타, 즉, 사고 파는 걸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그런 투자 기법을 da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1: Day trading. Day trading.
0: 장기 투자 방식은 아니죠. 네, 한 회사의 어떤 장기 성장 잠재성을 보고 5년, 1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타 거래. 자, 주식 투자 목록을 아까 portfolio라고 하죠. 앞에 stock 붙여볼까요? portfolio. 자, 이거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방송 많이 보시니까 주식 관련 방송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근데 뭐 영어권 방송에서도 portfolio, stock portfolio 그러면 주식 투자한 목록, 즉그 리스트를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Stock portfolio. Stock portfolio.
0: 문제 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오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aggressively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줄을 잡을게요.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해왔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공격적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반면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반대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펀드라든가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신탁 운용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자, 기관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하는 김에 같이 좀 할게요, 이거요. 그죠? 개인 기관 투자자 항상 같이 나오니까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0: 많지만 대표적으로 증권사, 투자은행, stock brokerages. 증권사를 뭐라고 그래요?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그 다음에 investment banks. 이건 투자은행이죠. investment banks. 들어보세요.
1: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Investment banks. Investment banks.
0: 그 다음에 다양한 펀드가 있잖아요. 그죠? 펀드, hedge funds. 가장 대표적으로 hedge funds. hedge의 또 용어의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깊게는 주식으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hedge funds 정도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니까 들어보세요.
1: Hedge fudges. Hedge fudges.

0: 모예예요? Institutional investors의 예가 되겠죠? 자, 문장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 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죠?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약간 저점을 한 1년 전에 치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세계 뭐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주식시장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해를 뭐 수익이 잘 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Have a good year가 뭘까요? 주식에서 have a good year 한다는 얘기는 올해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죠.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뭐뭐 있어서. In terms of profits. In terms of profits. 이건 뭐뭐 있어서거든요.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 면에서 올한 해가 좀 괜찮다. 지난 1년이. 들어보세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0: 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개인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 investors. One more time,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자, 소액의 의미로 retail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Retai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관 붙이면 institutional investors. 한번 더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0: 좋습니다. 나름 정리가 됐네요.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 동학, 개미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국 주식에 또 투자하는 그런 서학 개미들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언제든지 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으면 나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어디 가고 있는 중이세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이거든요.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물어볼 때는요, Where are you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거. 여러분이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특정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I am ing라고 얘기를 해서 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거. 그쵸, 바로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장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될까요? 그쵸, 바로 where 넣으셔요.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장소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where are you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Are you going?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외워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는 거를요,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급하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rush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이랑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막 급하게 막 갈 때는 Where are you rushing to?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의미 차이 구분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rushing 혹은 running to 둘 다 사용을 해도 되니까 이번엔 running to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어디를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건가요? Where are you running to? 라는 문장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come이라는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돼서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는 질문을 Where are you coming from?으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거를 바로 cal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call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are you calling from?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어디서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는 coming from이고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겁니까? calling from이니까 요거 두 개의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where are you?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라는 그룹이 돼서 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Where are you going? 에서 그쵸, 여러분이 Where are we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here am I going?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we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we going? 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 그래서 어디 가고 계시는 거냐?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running to?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라고 과거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are 대신에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쵸, 바로 were가 됩니다. 그래서 where were you runn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running to? 그래서 where were you?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디서 그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Where were you running to?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라고 얘기를 해서 Where were you ing? 라는 표현도 같이 응용을 한번 해봤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거에서 그 장소, 어디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Where are you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이근철입니다. 다시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try again이고요. 누구든 매일매일 10분 동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영어 잘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6개월 동안은 고통인 거잖아요. 1년 동안은 고통인 거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그냥 10분 동안 행복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그게 정답을 내가 막 기다리다가 그 정답 잡아봐야 사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더 즐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오늘도요. 미션이 있죠? 미션도 즐겁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보고 빨리 답 나와라 이러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제일 좋은 거는 저 내용을 보고 정말 내가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핵심 부분이 뭐예요? 뭐뭐 할지도 몰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확정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도 몰라. 이거에 어감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 어감은 영어로 m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I migh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달랑 외우시는 분들은 가벼워 보이지만 짧아 보이지만 얘가 제일 위험.

만 방식이고요. 예를 통해서 한 서너 개만 기억하시면 실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 come in up, try it out. 스텝 1. 자, 어감은 뭐라고요? 내가 100% 할 거야. 이거 아니고요.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할지도 몰라. 우리말에 똑같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반인 거죠. 느낌은 내일 늦잠을 잘지도 몰라. 그런데 일찍 일어나도 할 말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ight을 쓰시면 돼요. I might. 그렇죠? 늦잠을 자다는 sleep late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불 속에 계속 sleep 하고 in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해졌어요. I might sleep in tomorrow. sleep in 발음이 sleep in처럼 들려요. sleep in 연결돼서. 그래서 I might sleep in tomorrow.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그러면 늦는 건 뭐예요? late죠. late. 그래서 she might be late. she might be late. 이거 be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막 안 되잖아요, 말이요. 그녀는 할지도 몰라 늦은. 그러면 늦을지도 그렇게 뭐뭐 이다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비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대할지도 몰라. 예, 그거는 뭐예요? 반대하다. 그렇죠? not agree. 그럼 might not agree 써도 되지만 한 단어가 있습니다. disagree. 그래서 he might disagree 됐고요. 취소할지도 몰라. 쉽죠? cancel. 근데 대상이 있으면 예, 누가요? 그들이. They might cancel it. 됐죠? They might cancel it.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M-I-G-H-T의 발음을 might 하고 을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는 을라는 소리가 없어요. 한국어의 을 소리는 되게 음가가 강하거든요. 영어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듯한 을하고는 음가가 달라요. 사운드 밸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might, sleep in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might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might 하고 옆구리 치는 것처럼 might sleep in tomorrow. 자, 갑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네 가지 네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졸려 나. 내일 아침 늦잠 잘지도 몰라. Your turn. 네, I might sleep in tomorrow.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여자가 뭐 일찍은 출발했을 텐데 늦을지도 몰라. 자, 그러면은 Your turn. 네. She might be l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할지도 몰라. Your turn. 네. He might disagree. 근데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장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걸 취소할지도 몰라. 네. 취소하다는 얘기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They might cancel it. 네. cance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cancel. 발음이 cancel 이렇게 안 들리고요. cancel.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c-a-n-c-e-r. 그거는요. cancer. 그거는 er 발음을 하시면은 암이란 뜻이고요. cancel. ul 발음을 하시면은 취소하단 뜻이에요. 자, 취소하단 cancel. 자, 암은 cancer.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step 2. 정말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피곤하다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I'm really tired. 그래서 그래서니까 so 내가 졸지도 몰라 I might sleep이죠. 근데 일부러 대놓고 자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고개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fall asleep 해서 얘가 asleep이 잠든 이란 뜻이에요. 잠든 상태로 떨어지다 해서 fall asleep이 잠깐 조는 거죠. 잠깐 졸지도 몰라. 언제요? During the talk. 강연도 여러분 lecture란 단어가 있지만 talk이란 단어가 제일 흔한 단어 중에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에도요. summit talks라고 해요. S-U-M-M-I-T 다음에 talk하고 S 붙이시면 정상회담 여러 번 할 테니까 summit talks처럼요. 그래서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during the tal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막히지는 않는데 내가 늦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 The traffic is not bad. The traffic is not heavy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늦을지도 몰라. But she might be late. 내가 늦으면 I might be late. 그녀가 늦으면 she might be late. 자,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너에게 반대할지도 몰라.
가능성은 possibility예요.

The possibility is low. High가 아니라 low죠. The possibility is low. 그가 너한테 반대할지도 몰라. He might disagree with you. 그래서 with you까지 붙이시면 정리가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중요한 문장 하나만 갖고 어감 잡으러 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자,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쉬어. 오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그쵸? During the talk.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쉬라니까 take a rest instead of coming. 오는 대신에 그 다음에 그냥 쉬라고. 됐죠? 자, fall asleep 같은 단어는요, 다른 단어로 nod off라고 합니다. N-O-D에서요, 고개를 떨구는 듯한 느낌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실 땐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2화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무슨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인지 한번 이야기 속에서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Luckily, they're building the house today. The reed that R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Well, did you get the answer? 그래요. 여러분 잘 캐치하셨네요. 일주일 내내 분류한 갈대, 그것이 바로 주재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갈대섬과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sort it all week. 일주일 내내 분류됐다. Sort it, sort. 분류하다거든요. ED 붙여서 분류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2. The reed that Reuben's

0: his father sawed it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awed it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1: 네, 잘 들리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음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갈대성과 많이 닮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Okay.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루벤의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분류한 갈대가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들렸구나 확인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3: Sí. Listo para levantar la casa.
4: Pero un poco seca, ¿no? Hay que secar.
2: Luckily, they're building the house today.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자, 여기서 look lot reed island 내용이죠. 여기에 좀 더 힘을 줘서 네, look a lot 발음하실 때 look a lot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Like the reed island. S가 보이지만 묵음인 거 아시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발음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네. Google listening 2.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끝까지 발음하신다고 해서 read 하시면 안 돼요. Google listening 3.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한 번 더.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orted all week.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sorted all week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때 RT 보시면 이 소리 자체가 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이런 경우에 R 소리로 전환이 됩니다. 플립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sorted, sorted. 그리고 D 사운드로 끝났지만 뒤에 이어지는 에, I mean all, all라는 모음의 소리로 연결되다 보니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Sorted all week.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다 내용어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Sort it all week. Okay. Google listening 2. Sort it all week. Google listening 3. Sort it all week.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try it.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One more time.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르지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0: Go, go listening.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2.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people,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Who can wait,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look, like 하게 되면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a lot 들어갔어요. 그러면 look alike, like.

0: 하게 되면 많이 같아 보인다는 거죠. 뭐와 같아 보인대요? The Reed Island, 갈대성과 같아 보입니다. That blank all this time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Hold up, 뭔가를 버텨오다, 지탱하다라는 의미인데 시제가 has been ing죠.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견뎌오고 있는, 버텨오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텨오고 있는 그 갈대성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Luckily, 운 좋게도 they are building the house today. 그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늘 집을 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 building, 지금 막 하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a building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The Reed, 갈대는 갈대인데 that Reuben's father, 루벤의 아버지가 모한 a week. 자, 캐치하셨죠, 여러분? 여기 들어갈 단어 sorted인데 발음하실 때 sorted. sort가 분류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때 동사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변하죠. sort, sorted, sorted.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루벤의 아버지가 분류한 갈대를 얘기하죠. 그것이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뭐? 이거였어요. ingredient, 재료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모두 캐치하셨는데 한번더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100% 도전해 보시고요. Give a shot.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Luckily, they're building the house today.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 안 들린다고요? 네,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과 함께 시청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청취 연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습해 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ind versus search. Find versus searc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ind 그리고 search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find. find는 뜻은 우연히 찾다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F 발음입니다.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F, F, 윗니 하고 밑에 입술만 닿는 거예요. find, find. Okay. 그리고 마지막 소리가 D 소리로 끝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으 소리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find가 아니고 find. find. Very good. Okay. find의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find는 우연히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찾은 결과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the word find is used when we not intentionally find something. Okay, so when we unintentionally find something, and also we use the word find for

경우처럼 뭔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찾았다. 그럴 때 I found my car keys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찾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 I am looking for my car keys. 그래서 find보다 look for, 찾고 있다. look for를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I found my car keys. 또 하나 볼게요. I can't find my phone. 내 전화기를 못 찾겠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찾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찾지 못한 상태라서 결과에 가깝죠.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라고 표현합니다.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여기 can't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can 하고 can't를 구별해 주셔야죠. 완전 반대의 말이니까 can't 같은 경우는 조금 모음을 더 길게 해주세요. I can't find my phon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found her earring. 그녀는 귀걸이를 찾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찾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시 결과 찾았다라는 말이니까 she found her earring.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She found her earring. She found her earring. 다음 단어는 search입니다. 네, search는 주의 깊게 찾아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search 발음해 볼게요. 네, search. 오케이, 여기서는 R 발음 힘을 주시고 마지막 CH 발음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earch 아니에요. 네, 이거는 외래어고 영어식 발음은 search. Search. 여기 EA가 U라고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Search. Very good. Okay. Search는 주의 깊게 찾아보다, 검색하다. 네, 온라인에서 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수색하다. Okay. 그리고 결과보다 찾는 과정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find하고 많이 다르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a cure.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I'm searching for the truth. Search. 주의 깊게 찾아보다. Searc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a cure. 네, 이거는 정말 뭔가 깊게 뭐를 찾아보는 거니까 search라는 단어가 맞죠. 아무래도 search는 find보다 훨씬 더 진지한 내용에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외는 그냥 뭐 온라인에 뭐를 검색할 때는 search라는 단어를 쓰지만 근데 그 외에서는 되게 진지한 내용들은 search 많이 사용해요. The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a cure. 두 번째는요.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경찰은 그 건물을 수색했어. 네, 수색하다도 search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진실을 찾고 있어. 네, 이것도 진지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I'm searching for the truth. 뭔가 그냥 가볍게 우연히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정말 집중을 하면서 깊이 찾는 거예요. I'm searching for the truth.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searching for the truth. I'm searching for the truth.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find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찾을 때 find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find는 특이한 게 주로 뭐를 찾은 결과 혹은 못 찾은 결과에 주로 find
혹은 didn't I found it 아니면 I didn't find it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리고 search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뭐를 찾아볼 때 search라는 단어를 써서 좀 더 진지하게 뭐를 찾아볼 때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 관련된 주제를 소주제로 나눠서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이렇게 별칭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잖아요. 자, 반면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 말도 있습니다. 자, 서학개미란 말이 당연히 영어권에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단어는 없겠죠? 어쨌든 외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렇게 그냥 풀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거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 뭐 하락과 더불어 반등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ndividual investors라든가 retail investors, 자,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특히 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서학개미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투자하다, 동사로 invest죠. 거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어디 안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in을 항상 붙입니다.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자, 이렇게 대문자 두개 붙으면 강세는 뒤에다 줘요. US stock market. US stock market. 이렇게 강세 주의하세요. 들어보세요.
1: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0: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Individual investors wh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하면 서학개미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 주로 뭘 많이 이용합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요즘 많아, 뭐 거의 다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 앱 많이 이용하는데, 웬만한 증권사 모두 앱 형태로 많이 사용하죠. Stock trading app. Stock trading app. 즉, 주식 거래용 앱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Stock trading apps. Stock trading apps.
0: Most investors use stock trading apps. 그래서 주식 거래도 상당히 편해졌어요. 핸드폰으로 그냥 쭉쭉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펀드에서 간접 투자 방식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식 방송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다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ETF란 게 있죠. 요거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많이 저기 투자하십니다. 여기도요. Exchange Traded Fund. 요거 약자거든요. 이게 Exchange가 지수라는 얘기고요.

0: traded 요거 상장 지수, 즉 지수에 연계해서 지수에 맞게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끔 설계한 그런 펀드를 ETF라고 그러죠. 이제 그 테마가 많겠죠. 어떤 뭐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혁신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환경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자, ETF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시면 되고, 이게 아, 펀드구나. 지수 연계형 펀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 ETF, ETF, Exchange Traded Fund, Exchange Traded Fund.
0: 뭐의 약자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I invest in US stocks 해야 되고, I invest in ETFs 그러면 나는 ETF에 투자한다. Invest in ETFs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작년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서학개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학개미는 딱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 중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작년부터, from last year. 물론 그전부터 많이 하셨죠. 근데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많은 서학개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강세 뒤에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from last year. 강세 보다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from last year.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from last year.
0: 불확실성 들어보신 단어 있으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걸 뭐라 그래요? certain이라고 하죠. 확실하지 않은 건 uncertain. 그것의 명사형은 uncertainty. uncertainty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불확실성, uncertainty. 들어보세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패닉 상태에 빠지다. 패닉은 영어 단어니까. 주식시장에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투매에 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막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폭락하면 뭔가 좀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뭐 그런 조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패닉 상태. Fall into a panic. Fall, 빠지다. Fall into a panic. 이건 좀 알아둘게요. 주식시장 관련해서 뭔가 패닉 상태에 빠지다. 너무 주가가 한꺼번에 내려가면 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진다든가. 투자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Fall into a panic. 들어보세요.
1: Fall into a panic. Fall into a panic.
0: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장 폭락 사태를 crash라고 표현을 해요. crash. 충돌이죠. 충돌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는 걸 market crash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market crash.
1: Market crash. Market crash.
0: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좀 폭락하는 그런 주식 시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격이 됐었죠. 그게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서 패닉 상태에 빠졌던 마켓 크래시.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불확실성이 높은 탓에 주식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 정확히 1년 전 사태.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높아서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자, 문장 조금 여기까지 잘라보세요.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과거 동사. fall의 과거 fell. 자, 문장 이해되시죠? 들어볼게요.
1: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0: Very good.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점을 치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서 거의 폭락 사태를 겪었다가 바닥을 치고 이제 아주 급격한 경사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됐죠. 많은 주식이 그래서 회복을 하고 뭐 7, 8배, 10배 오른 주식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 반등 쪽 단어들을 오늘 정리하면서 유의미하게 좀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리바운드. 농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공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잡는 것도 리바운드지만 동사로 쓰면 바닥을 치고 튕기는 거예요. Swiftly 하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치고 찍고 올라가는 걸 리바운드라고 하죠. Rebound swiftly. 빠른 속도로 반등하다. 들어보세요.
1: Rebound swiftly. Rebound swiftly.
0: 듣고 이해도 해야 되고 내가 쓸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반등을 rally라고도 합니다. 이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Stock market rally 이러면 반등이에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를 rally라고 합니다. Stock market rally. 들어보세요.
1: Stock market rally. Stock market rally.
0: Very good. 자, 그다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다, 최고치를 경신하다. 자, 이런 말들 뭐 지수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가 그런 경우도 있고, break its

0: previous high.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요거 연습할게요. high가 여기선 명사예요. high가 최고치란 뜻입니다. break는 깼다라는 얘기죠. previous는 그 이전. 이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즉, 최고치를 경신했다. break its previous high. break its previous high. 들어보세요.
1: break its previous high. break its previous high.
0: 자, 그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지난 1년간 빠르게 반등해왔다. 반등세를 보여왔다. 자, 약간 완료시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stock markets.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1년간 rebound swiftly. 그거 아까 배운 거 써볼까요?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have rebounded. 그죠? have rebounded swiftly. 빠른 반등을 보여왔다. Over the last year. Over the last year. 이건 기간에 걸쳐서죠. 지난 1년에 걸쳐 아주 빠른 반등세로 회복을 해왔다. 그죠? 자, 들어볼게요.
1: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has rebounded swiftly over the last year.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has rebounded swiftly over the last year.
0: 좋습니다. 자, 서학개미를 설명하려면 꼭 필요한 문구부터 복습을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서학김을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1: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0: 자, 주식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클 때는 주가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반등의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 rebound swiftly. 이것도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One more time.
1: Rebound swiftly. Rebound swiftly.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마무리가 됐네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 이전 방송 놓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예요, 혹은 뭐 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핵심 패턴은요, 바로 It is a good day for 무엇입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기에, 그걸 하기에 와,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씨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요,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나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씨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바로 It is a good day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It is a good day for 무엇,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하기에 좋다라는 거를 떠나서요, 일단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It is a good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명사 자리에 여러분이 지칭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요, 오늘 뭐 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을, day를 여러분이 넣으면요, It is a good day,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day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thing 위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쓰면은 어떤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오늘 날씨 좋네, 혹은 뭐하기 좋네 라는 얘기만 될 수가 있으니까 특정 행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or 명사를

0: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뭘 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돼서 이 일자리에 여러분이 이제 뭘 하기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for 일, 요 자리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뭐 하기에 좋은 날이다라는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오늘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씨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산책이란 명사를요, 바로 walk라는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it is a good day for a wal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산책하기에, 정말 오늘 날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It is a good day for a walk.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walk.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walk. 아, 오늘 산책하기에 정말 날 좋네요. 라는 표현. It is a good day for a walk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게 공기도 좋고 세차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차하는 거를요, car was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오늘 세차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입니다.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세차하기 정말 날씨 좋다. 혹은, 와, 오늘 세차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소풍 가기에 정말 알맞은 날이네요. 혹은, 소풍 가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씨네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풍은 여러분이 단어 잘 아시잖아요. 그쵸? 피크닉을 넣으세요. It is a good day for a picnic.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바로, 와, 오늘 소풍 가기에 정말 날씨 좋네요. 혹은, 와, 오늘 소풍 가기에 좋은 날이네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picnic.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picnic.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들이 가기에 정말 오늘 날씨 좋네요. 혹은, 와, 오늘 나들이 가기에 정말 최적의 날입니다. 이런 얘기들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소풍을 피크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풍보다 조금 더큰 개념으로 나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들이는요, 바로 아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의 개념, 피크닉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이 그냥 나들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나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날씨네요. 좋은 날이네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날이다.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다. 혹은 좋은 날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t is a good day for 어떠한 일로 얘기를 하는 거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good day for a walk. It's a good day for a walk. It's a good day for a car wash. It's a good day for a car wash. It's a good day for a picnic. It's a good day for a picnic. It's a good day for an outing. It's a good day for an out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요, 약간 응용을 해서 변형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와, 오늘 산책하기에 정말 날씨 좋네요. 혹은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는 거를 It is a good day for a walk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요, 정말 산책하기 좋았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좋은 날이었어요.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is a good day for 이래서 It was a good day for 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거 하기에 정말 날씨 좋았어요. 날이 정말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라는 걸로 It was a good day for a walk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한 번만 더. 시작!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라고 얘기를 해서 It was a good day for 일로도 과거로도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세차하기에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 오늘 세차하기에 좋은 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t is not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그거 하기에 지금 날이 좋지 않아, 날씨가 좋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It is not a good day for 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차하기에 별로 날이 좋지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not a good day for a car wash.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t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기에 좋다, 좋은 날씨다, 좋은 날이다 라는 거를 그쵸? 바로 It is a good day for 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즐겁게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 You can build up your happiness and confidence at the same time. 자, 행복과 자신감 함께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무엇이든 요 10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요 10분 덕분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주 뿌듯한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앞에 나온 내용의 핵심 부분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리법과 요리 재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언제까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핵심은 언제까지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언제까지 해야 하죠? 이게 핵심인 거죠. 영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When이 들어갈 텐데 그 앞에 by가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세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핵심은 언제까지라고 할 때는 그냥 by when. 그 다음에 뒤에 should I, 해야 될까요? should I,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by when should I, 자 발음은 by when should I가 맞고요. 이걸 열심히 지금 외워봐야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얘가 중요하니까 얘를 찾아

그래서 실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You get to learn the rules about this phrase, right? 언제까지 공통적이고요. 확정해야 하나요, 하나요도 다 공통적이고 확정, 반환, 끝내다, 여기에 있다. 이거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언제까지란 느낌에 by를 붙이면 바로 말이 되는데요. By when? Should I? 그러면 확정에 현혹되지 말고 얘는 confirm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Confirm. 그래서 by when? Should I confirm it?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질문. by가 없다면 어떤 뜻일까요? When should I confirm it? 그죠? When should I confirm it? 이러면은 이거 언제 확정해야 되지? 기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이 궁금할 때 그런 거고요. 얘는 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전에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얘를 확정해야 될까? 언제까지 그걸 반납해야 될까? 반납 돌려주는 거죠. Retur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By when should I return it? 됐고요. 언제 끝내야 되나요? 그거를 언제까지니까 By when should I finish it?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By when should I stay he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것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요거 오른쪽 걸 보지 마세요. 사실은 눈이 가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좀 도움을 살짝 더 드리고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아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ready? Your turn. 언제까지 그걸 확정해야 하나요? Alright. 맞습니다. By when should I confirm it? 됐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걸 반환해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요. Ready? Your turn. 네, by when should I return it? 됐죠? 마음 편하게 보셔도 돼요. 자, 언제까지 그걸 끝내야 하나요? Alright, your chance. 네, by when should I finish it?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 your turn. 맞습니다. By when should I stay here?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Step 2. 자, 바로 언제까지 제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이거 앞에 나왔던 거 by when should I? 까지는 되게 쉽잖아요. By when, 언제까지 should I confirm? 됐고요. 뒤에 아까 it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바로 my reservation. 됐죠? 그래서 발음 reservation 아니고요. reserve가 동사지만 이렇게 예약이라고 할 때는 reservation처럼 발음이 r로 바뀝니다. reservation. 자, 그 다음에 차를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나요? 외국에 나가서 렌트를 했었을 때, 그죠? 그래서 rental car service를 이용하시면 다 써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궁금할 때 뭐 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by when, 그렇죠? Should I return? 간단하고요. 뭘요? 정해진 차량이면 the car. 여러분 차라고 생각한다면 my car 이렇게 지칭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로 하면은 here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By when should I return the car here?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기말 보고서를 끝내야 할까요? 자, 끝내다라고 하는 표현 아까 finish 나왔죠? 예, 글자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 by when, 언제까지 기한이에요, 그죠? The deadline. 일종의 마감 날짜까지 있으니까 by when, 그 다음에 should I, 그 다음에 끝내다 finish.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기말보고서니까 final paper, final report 다 좋습니다. The final paper. 주로 이러면 학생의 느낌인 거죠, 그죠? 예, paper 이렇게 쓰면 됐죠? 연결 다 됐고요. 아, 이 중에서 다 기억하실 필요조차 없고 다 기억하려는 것도 과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열심히 하면 신기하게 또 다른 게 기억이 나요. 응용도 되고.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Try it

Why did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가 언제까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무리 늦어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렇죠.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요 단어 대신에 my, 뭐, 예를 들면, plane tickets. 뭐, 비행기 항공권을, 그렇죠?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티켓이니까. 반응은 뭐예요? 금요일까지니까 역시 by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의 옆에란 뜻의 by가 시간에도 그때를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y Friday, 그렇죠? 예, 그다음에 at the latest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late가 늦은 건데 later 더 늦은, latest 가장 늦은 at 그 시점까지.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란 표현이 at the latest. 빨리 하면 at the latest. 어렵지 않죠? 네, 반대 표현은 at the earlies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자, 그러면 이거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ebsa.co.kr.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건강한, 그래서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또는 남이 뭘 하든 그냥 내가 정말 그냥 관심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의 바로 이 문장 활용해서 나 진짜 신경 안 쓰거든 이라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문장 만나보죠.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분명히 굉장히나 많이 쓰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은요, 있는 그대로, 통째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문장 자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자체가 내가 이제 원할 때 툭툭 내뱉을 수 있도록 입에 익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 사용된 동사 care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뭔가 이렇게 신경 쓰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우리가 사용하죠. 이런 예문글에서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ohn deeply cares about how he looks. John deeply cares about how he looks. 존은 deeply, 깊게 cares,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근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까? About how he looks. How he looks,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 즉, 존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care, 신경 쓰다의 뜻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는요, 이 care가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혹시나 읽어볼게요. I took a day off because I needed to care for my brother. I took a day off는 내가 하루 휴가를 내고 쉬었다는 거예요. Take a day off가 하루 쉬다라는 뜻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보시되, 자, 왜 그랬답니까? Because 설명을 하는 거죠. I needed to care for. Care for는 병간호하다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I needed to care for my brother. 내 동생이 또는 뭐 형이 아팠나 보죠. 그래서 그네 동생 또는 형을 간호하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좀 하루 썼어. 라는 의미로써 이 문장 해석이 됩니다. Care, 신경 쓰다 또는 뭐 care for. 이때는 이제 for와 항상 함께 가요. 그러면 병간호하다라는 뜻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건데, 근데 요런 어떤 그 care이란 동사의 뜻만을 가지고서는요, 오늘의 문장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I couldn't care less. 뜻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는 진짜 신경 안 써. 난 정말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뜻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이제 위트 있게 의역을 해보자면, 아, 내가 알 게 뭐야. 무슨,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걸 한번 해석해보세요. I couldn't care. Care는 뭐 이제 신경 쓰다니까. I couldn't care. 나는 신경 쓸 수 없었다. Less는 덜이라는 뜻이잖아요. 덜. 그러니까 나는 덜 신경 쓸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왜 이게 내가 알 게 뭐야 라고까지 활용된다는 거죠.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뽕뽕뽕뽕 생겨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오늘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가정법 과거랑 조금의 우리가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워낙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두 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법 과거는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형태로 쓰여 있으나 그 뜻을 우리가 현재로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I couldn't care less. Couldn't, 과거 시제가 쓰였지만 그냥 뜻은 현재로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었다. 뭐 이제 과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신경을 쓸 수 없다. 마치 can't가 쓰여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과거로 적혀 있지만 의미는 현재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괄호 치고 even if I wanted to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even if I wanted to 과거 시제로 적혀 있지만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어떤 그 현재 의미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맥락이 되냐면요. 자,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덜 신경 쓸 수 없어란 맥락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도 신경을 이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신경을 썼어야지 내가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는데 신경을 원체 안 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신경을 쓴 정도가 이미 0이야. 없어요. 그러면 더 신경 쓸 수는 있지만 덜 신경 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I couldn't care less가 난 지금도 신경 하나도 안 써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볼게요.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couldn't care less about sports. I couldn't care less about sports.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는 스포츠에 그냥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신경을 영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난 그냥 신경 안 써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친구가 말을 하는 겁니다. I got the highest score on the test. 내가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약간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B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I couldn't care less. 무슨 뜻이 됩니까? A가 막 자랑한 거에 대해서 B가 야, 내가 알 게 뭐냐. 네가 점수 받은 거 뭐 내가 그거 뭐 신경 안 써. 야, 내 점수나 신경 쓰는데 바빠 나는 정도의 뜻으로 I couldn't care less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있는 그대로 외웠다가 활용하기 너무 좋다는 거죠. 해서 뭐 내가 알 게 뭐야, 난 신경 안 써 라는 뜻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I don't care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되 한 가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I couldn't care less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I could care less로 쓰기도 한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맥락상으로는 틀린 표현이나 원어민들도 그냥 I could care less. 내가 덜 신경 쓸 수도 있어. 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거니까. 잘못된 표현이네, 표현이지만 이렇게 쓸 때도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나는 당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없는 거죠? I couldn't care less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about 하고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How much money you make? 당신이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드는지 버는지에 난 관심 없어요. 라는 뜻이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care less about how much money you make. 자, 이 문장은 어떨까요? 조금 길어졌어요. 별 3개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질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사실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라는 문장. 와, 진짜 긴데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생각한 거예요. 그쵸? She though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뭘 생각한 거예요? I would be jealous. 내가 질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 질투한 겁니까? Of her new boyfriend.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질투할 거라고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지만 근데 사실 but actually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I couldn't care less.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 couldn't care less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요거 평소에 쉽게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입에 익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네, 제가 아까 이 동작 설명할 때 please don't pull for your life 그랬어요. Don't pull for your life. For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좀 이상하죠? 죽기 살기로라는 뜻이에요. 아, 안간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게 for your life. 또는 for dear life. For dear life는 아까 제가 이 동작 할 때 don't push for dear life 그랬죠? 그래서 for your life, for dear life, 아니면 for her life, his life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거니까요. 그럼 대화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1: Did you just hear that?
2: No.
1: I mean, yes.
2: What was it?
1: It's right behind you. Run for your life.
0: 네, 첫 번째 대화문 봤는데요.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인가 봐요.
1: Oh, did you just hear that?
0: 이럽니다. 방 들었어? 저 소리?
1: Did you just hear that?
0: 그 소리 들었니?
1: No. I mean, yes.
0: 아니? 그리고 번복하죠.
1: I mean, 내 말은 yes.
0: 듣긴 들었어.
1: What was it?
0: 왜? 뭐였는데? 왜? 빨리 해봐. 해봐. 네.
1: It's right behind you. Run for your life.
0: 이래요. 네 바로 뒤에 있어. It's right behind you. 네 뒤에 있어. Run for your life. 빨리 도망가. 죽기 살기로.
1: For your life. Run for your life.
0: 달려. 죽기 살기로. 이런 뜻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3: How did you survive in the fridge for an entire day?
2: We clutched each other for dear life.
3: How did you feel?
2: Desperate but hopeful.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봤는데요. 조금 이상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3: How did you survive in the fridge for an entire day? How did you survive?
0: 어떻게 생존했죠?
3: In the fridge.
0: 냉장고 안에서.
3: For an entire day.
0: 하루 종일. Entire day.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냉장고 속에 갇히는.
3: We clutched each other for dear life. Clutch.
0: 막 이렇게 부여잡다라는 뜻이에요.
3: Clutch. We clutched each other.
0: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대요. 혹은 부여잡고 있었대요.

0: for dear life. 정말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다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대요. Well, how did you feel? 어떤 기분이었죠? Well, how did you feel? Oh, desperate. 절실했죠. But hopeful. 그렇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희망적이었어요. 이런 뜻이었죠. 네,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자주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귀에 익습니다. 그리고 내 거가 되죠. 그러니까 자주자주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1: Yes, hi again. We got to stretch out our wrists and our arms today. How did that feel? Really good, right? Next time, we are going to move downward, and we're going to stretch our ankles and our legs. So, behold.
0: 오늘 우리 손목하고 팔 좀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발목이랑 다리 풀어볼 거니까요.
1: Stay with me.
0: 그러면 영어 표현은 우리 for dear life, 그리고 for your life 표현 배워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주자주 복습하시고 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볼 때까지 내일 봐요. 안녕! Bye! See you tomorr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유용한 영어 표현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trends. 네. 유행입니다.
0: 네, 유행 트렌드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know what the trends are now.
0: 네, I don't know what the trends are now.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유행인지 저는 몰라요 라는 의미죠. Mm-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Oh, it's Richard.
0: 네.
1: I kind of expected that.
0: 네,
1: Richard.
0: 왜죠?
1: He's our friend. You know?
0: Okay,
1: He's so not very trendy.
0: Yeah, so you know him. You know him really well. Uh-huh. 그래서 리차드 씨가 유행에 대해서 유행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Mm-hmm. 먼저 요약 문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0: 네, 뭐가 인기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장들 두 문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0: 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표현 있잖아요. I a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Mm-hmm. 이거는 다른 말로 영어로 바꾸면 I am not someone who follows trends. Mm-hmm. 그거예요. Yeah. 그래서 one이라는 것은 someone, one person,
1: one person.
0: For who likes
1: to do something.
0: Yeah. That.
1: I'm not one for late night snacks.
0: Mm-hmm.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Yeah. I am not one for

0: care about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care for 좋아하는 건데 you are for that idea or against the idea.
1: Yeah.
0: 어떤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for냐 against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for는 찬성하고 그쪽으로 기우는 mm-hmm. 쪽이잖아요. 그래서 mm-hmm. I'm not much for following trends 하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뜻으로 mm-hmm. 저는 유행을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1: Right. Great. And next he say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these days.
0: 그래서 사실 in fact 어떠냐면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these days. 요즘 뭐가 인기가 있는지 I have no idea. 전혀 몰라요. I have no clue. What's
1: not
0: popular.
1: At all.
0: 그리고 이 I have no idea 한 다음에 what's popular, I have no idea who it is, who she is 이렇게 해도 되는데
1: yeah.
0: I have no idea as to를 붙이기도 해요.
1: Oh yeah, I have no idea as to the whereabouts of someone.
0: 네, 뒤에 그렇게 명사를 쓸 수도 있고
1: yes.
0: I have no idea as to what's popular right now 이렇게도
1: oh, yeah.
0: 할 수 있고요.
1: Do you want to use the same sentence?
0: 네, as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같은 의미인데요.
1: Mm-hmm.
0: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기억에 남을 거예요. Mm-hmm. 그다음.
1: He says, So I went on the internet and searched newest trends 2019 and the top link that popped up I clicked on.
0: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the top link that popped up and I clicked on mm-hmm. said was 뭔가 나올 right?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끝났어요. Mm. 뭔가 몇 가지 생략을 하면서 그냥 끝냈는데
1: uh-huh.
0: So I w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uh-huh. and searched 검색을 했습니다. 뭘 타이핑을 했냐면 newest trends 2019 uh-huh. 2019년 최신 트렌드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Uh-huh. 워낙 모르니까
1: Yeah, he doesn't know.
0: And the top link that popped up 맨 위에 이제 그 링크가 떴겠죠. 그거를 I clicked on it의 uh-huh.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1: Yeah, I clicked on it.
0: Yeah.
1: Okay.
0: 열어봤습니다.
1: So what happens when you clicked on it? What was it? Let's find out.
2: And it said that bamboo handbags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Is that really true?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1: And it said that bamboo handbags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0: 그리고 그 클릭해서 링크 따라가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1: mm-hmm.
0: It said 그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Mm-hmm.
0: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That bamboo handbags,
1: mm-hmm.
0: 대나무로 만든 핸드백들이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1: Mm-hmm.
0: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의 newest trends 중에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1: Mm-hmm.
0: 일단 그 bamboo handbags니까 지금 그 대나무 핸드백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some of도라고 받은 것 같은데 만약에 대나무 핸드백을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bamboo handbags are one of라고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1: Right, for
0: both,
1: sure.
0: I think both.
1: Because we don't really know how many types there are or anything, but
0: 맞아요, 맞아요.
1: It would have worked.
0: 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로 생각하고 명확하게 말했다면 one of the newest trends라고 할 수
1: mm-hmm.
0: 있겠죠?
1: For sure. He says next, is that really true?
0: 네, 정말인가요? 지금 리차드 씨는 이 트렌드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1: Yeah, yeah, it's like a bamboo handbag.
0: I would have said the same thing.
1: I'm saying the same thing 네. and I know trends.
0: 네, 저도
1: where
0: 잘 몰랐거든요.
1: Where are these bags?
0: 그러니까 where? In the US or in another country?
1: Yeah, what country is it?
0: Is that really true? 그거 정말인가요? 하고 약간 쉬면서
1: uh-huh.
0: 네,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1: Uh-huh.
0: 네, 그리고
1: He says next,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0: I can't believe 하면 믿을 수 없다.
1: Yeah.
0: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 can't believe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을 하면 매번 믿을 수 없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정말 뭐뭐하다.
1: Mm-hmm.
0: 그냥 강조하고 있어요.
1: Yeah.
0: I can't believe how busy I am these days 하면은
1: yeah.
0: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말로 못 믿겠다, 신뢰를 못하겠다가
1: yeah.
0: 아니고요. 정말 너무 바쁘다.
1: Of course. You're just really, really busy.
0: 네, 그래서
1: yeah.
0: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Out of the loop이라는 것은 이 loop, 이런 고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1: yeah.
0: 뭔가 사정을 모르겠죠.
1: Yeah, because you're not in the circle, you don't know what's happening.
0: Yeah.
1: Right?
0: 그래서 요즘 상황, 요즘 인기 있는 거, 트렌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1: But was that always the case? Let's find out.
2: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When I was in middle school,

0: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1: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2: 그렇지만 지금 out of the loop, 지금 요즘 상황, mm-hmm. 현재 진행 상황을 모르는 이 형태가 mm-hmm. 항상 the case. Mm.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It's not the case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3: It's not
2: true 하고 똑같은데.
3: Not true, right?
2: That wasn't or I wasn't always like that.
3: That.
2: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Mm-hmm. 예전엔 달랐어요.
3: Yes, he was 언제? Different before mm-hmm. when... Mm-hmm.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2: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생 때는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여기서 절망적으로, 필사적으로.
3: Desperately. Desperately.
2: 여기서는 이제 절망적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진짜 필사적으로. 그거 없으면 mm-hmm. 정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mm-hmm. 필사적으로. 그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다 갖고 싶어 했대요. Mm-hmm. At least for clothing. Mm-hmm. 적어도 옷에 관해서는. Mm-hmm. Clothing, of course, it includes shoes.
3: Yes, including shoes
2: 네.
3: as well. Right.
2: 그래서 신발까지 포함해서.
3: Mm-hmm. Why? He says,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2: 또래나 친구들?
3: Peers. Peers.
2: 네, 그래서 peers는 보통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의 친구들.
3: The people who are the same grade as you.
2: 네, 아니면 뭐 한두 살 위아래 정도까지도 peers.
3: Oh yeah, they
2: 네.
3: could all be your peers, 네. right? As long as you're similar in age
2: and
3: or status,
2: exactly.
3: whatever you're doing.
2: And you consider each other friends.
3: Friends.
2: Yeah. yeah. So,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deathly라는 것은 진짜 죽을 정도로라는 건데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과장해서 정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두려웠거든요. Mm-hmm. 그 뒤에 이제 조건이 붙어요. 만약 이러이러하지 못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가 두려웠대요.
3: That's right. Let's find out.
0: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like for instance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3: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2: 네, 중간에 이제 hip 하는 것이 나오는데 hip 자체가 보통 유행과 관련이 있어요. 유행을 잘 알고 있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Yeah, it's hip. Yeah, hip하다라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최신 유행을 잘 알고 mm-hmm. 있는 사람도 he's hip. She's hip 할 수 있고 아니면 that thing is hip. It's
3: the
2: popular.
3: The thing is hip. 네. Wow. These shoes are hip.
2: 네. 그래서 if I didn't have the coolest, 가장 멋지고 hippest, 가장 유행을 따르고 newest, 새로운 트렌드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3: Yeah.
2: Would they tease me?
3: They would say something, tease you or 네. think less of you, right?
2: 놀리거나 무시할까 봐
3: right?
2: 걱정을 했던 거예요. Mm-hmm. 예를 들어서
3: For example, like for instance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2: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거요. 아까 clothing이라고 했는데 운동화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Yes.
2: 신발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봐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여도 mm-hmm. 혼자서 걱정을 했고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 말은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유행을 안 따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3: Right.
2: 이런 말이죠.
3: So it means what took me from A to B. Mm-hmm. I cared, but now I don't care.
2: 어떻게 해서 I don't know what changed me.
3: Yeah, that's a good one.
2: 나를 어떻게 무엇이 바꿔줬는지.
3: Uh-huh. And he says it's his guess, right?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2: 점차 사라지다.
3: Fade away.
2: 네. Fade 하면 뒤에 전치사들이 이제 뭐 fade in.
3: Oh yeah.
2: Fade.
3: You can fade in.
2: 네.
3: Fade out,
2: fade away 이런 것들이 mm-hmm. 나오는데요. 꼭 전치사만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fade 그 in 하면은 점차 어떤 소리 같은 게 fade mm-hmm. in 영상 효과 같은 것들이 점차
3: right.
2: 들어오는 거죠. Fade out 하면 갑자기 뚝 끊기는 것이 아니고 점점
3: no.
2: 어두워지면서 빠져나가는 거.
3: Yes.
2: Fade away니까 이것도 갑자기 어느 날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3: no.
2: 조금씩
3: Slowly.
2: 조금씩 사라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3: Slowly.
2: 네.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3: Mm-hmm.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be not much for 동사 ing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탄산음료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말은요 I wasn't much for drinking soda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wasn't much for drinking soda. I wasn't much for drinking soda.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one.
0: 그녀는 원피스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첫 번째 문장은 과거형이었는데 이번엔 현재형이네요. 그래서 she is 또는 she's not much for wearing dresses. 발음 연습이요.
1: She's not much for wearing dresses. She's not much for wearing dresse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cannot believe how, can't believe how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그는 그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라워해요. 그가 감탄하고 있죠. He can't believe how nice they are. 정말 놀라운 거죠. 못 믿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1: He can't believe how nice they are. He can't believe how nice they ar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우리는 그게 너무 오래 걸려서 놀랐어요. We couldn't believe how long it took.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이런 의미죠. 같이 읽어볼까요?
1: We couldn't believe how long it took. We couldn't believe how long it took. All right,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를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개 준비했거든요.
1: Let's take a look. If only I were hip enoug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I don't even know what the trends are anymore. I can't keep up.
0: 다시 한번 볼까요?
1: Tyler says,
0: If only I were hip enoug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If only 하고 사실은 only if 하고는 달라요.
1: Oh, for sure.
0: 네. So only if 하면은 if인데 only가 앞에 조건을 더 한정 지어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1: Yeah. I'll do this only if you pay me.
0: 그건 이제 그거고 if only 이렇게 하면 뒤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서 if only I were 하면은 이건 거의 I wish I were.
1: Yeah, it's like I wish I were. 네. If only I were 3 inches taller.
0: 네, 이럴 수만 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지금과는 반대되는 바람이나 소원 같은 걸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If only I were hip enough, hip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행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거고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그러니까 아, 요즘 트렌드가 뭔지 좀 안다면 좋을 텐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고요.
1: You can do an internet search like Richard did.
0: Yeah.
1: Lauren says,
0: I don't even know what the trends are anymore. 트렌드 요즘 유행이 뭔지 더 이상 모르겠다. Mm-hmm. I can't keep up. Mm-hmm. Keep up 하면 뭐죠?
1: Keep up means you can't follow. There's too many things. It's constantly changing.
0: Yeah. 그래서 keep up with the trend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Keep up with your friends.
1: Yeah.
0: For example, your friends are doing all these things and you don't know what they're doing.
1: What they're doing. Like, I can't keep up with them, right? I have no idea what they're doing.
0: 네. 그래서 keep up with라는 이 전치사와 다른 내용이 살짝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요즘 유행이 뭔지도 모르겠고 따라가기 힘들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 For sure. All right, perfect. So thos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so,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valuable. Ta, valuable is our second word. And this means 귀중한, 뭐 소중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보물이 귀중하고 어떤 보물은 보물이 아니고 귀중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의 뼈 아니면 뭐 천, 옷 이런 것도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페이지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오래된 거, 오래된 물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Alright, 자, gold stays shiny. 자, 금은 항상 반짝반짝 그래요. 은은 silver turns purple gray and may break. 보라 회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iron turns into rusty lumps. 자, iron은 쇠죠. 여기 검, it's a sword. 근데 오래되면은 rusty, 녹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녹슬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좀 흠, 이렇게 그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지죠. Alright, alright. 자, 여기 copper, 네, 구리하고 청동, bronze, 녹색으로. 바뀌어요. Alright. 자, bones. 야, 뼈는 may crumble. 네, 바스러져요. Cloth, 천이나 옷은 아주 뜨겁고 아니면 아주 추운 아니면은 아주 습한, 네, 그런 데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nyone can find buried treasure, but you need an archaeologist to tell you more about it. Archaeologists study the past using objects that have been dug up. Buried treasure may tell us what happened in the past, when it happened, and sometimes why. An archaeologist's toolkit. On the dig. Trowel. Sieve. Brush. Pegs. String. Recording the treasure. Bag. Label, box, camera, notebook. 네, 보물을 오래된 아주 보물을 찾았는데 이게 보물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네,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So, it says here, archaeologists study the past using objects that have been dug up. 네,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to dig up. 캐내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이게 직업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캐낸 이런 물건들, 보물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Alright. 자, 우리 이쪽 옆에 페이지를 보면은 이 고고학자들이 필요한 물건들. So you need a trowel. 자, 모종삽이죠. 자, sieve는 채예요. 자, pegs는 못. 네, 거기다 딱. 딱 이렇게 이제 네,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를 또 기록을 해야 되죠. Recording the treasure. 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Flint hand axe. This piece of flint was found buried on a beach in England. It's a hand axe and it's 500,000 years old. You can tell it's a hand axe by looking at the shape of the stone and the sharp point at the top. It was made at a time when people made tools out of stone, not metal. Sharp edge for cutting. Axe held at this end. Flint tools were sharp enough to cut down trees. Alright, 자, 여기에서 친구들 flint란 단어가 나오는데 flint라는 거는 굉장히 딱딱한 돌이에요. 이 돌로 만든 손도끼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친구들. 이 끝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끝이 있고 그리고 axe held at this end. 그거로 또 잡은 이렇게 손으로 잡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axe냐면요. 500,000 years old. It's so very old, right? 이 시대는 모든 거를 이제 이런 도구를
1: 돌로 만들었어요.
0: Okay, so friends, we learned so much about

0: buried treasure. 자, 이런 보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죠. All right, very good. I hope you enjoyed it, and we will continue the book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 항상 제가 선택하는 책들이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바로 출발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공주님이 모험을 좋아하는데 과연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표지 그림상으로는 뭔가 떠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떠나긴 떠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헷갈렸다면 오늘 many, much,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오늘 싹 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것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Scarlet stroked the unicorn.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carlet smiled. I'd love to help.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Scarlet laughed with joy as they whizzed past an angry-looking troll.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Carefully, she moved one just out of the way, then whistled to wake the dragon.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carlet stroked the unicorn. Scarlet, 이 공주였죠. 우리 이전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공주는 어떤 공주냐면 제멋대로 하는 모험을 좋아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즉 왕과 왕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주의 엄마 아빠

0: 거니까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아, 우리 공주는 너무 제멋대로야. 조금 와일드한 것 같아. 라고 약간 좀 거칠다. 이런 표현들도 이전 이야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생각하죠. 오늘은 나 마음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려는 찰나에 유니콘을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렛 스트로크 더 유니콘. 그래서 스칼렛이 이 공주님이 스트로크는 이렇게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제 앞에 유니콘이 보이시죠?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stroke,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뭐를요? The unicorn. 유니콘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그런데 유니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I need your help, princess. 공주님, 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칼렛은 뭔가 이런 익사이팅한, 맞죠? 뭔가 이런 탐험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왠지 신이 날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제 친구인 왕자 한 명이 has been locked. 갇혔어요. lock이라고 하면은 잠그다, 가두어 넣다 라는 것인데 has been locked에서 여기 보니까 BPP가 보이시죠? 그래서 잠겨졌다, 가두어졌다가 되겠죠. in a tower. 어떤 탑에 가두어졌대요. 한마디로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그런데 용한 마리가 is guarding the way. 그 길을 guard. guard라는 것은 못 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키다, 막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용한 마리가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이 말이겠죠. Will you help me rescue him? 공주님, 당신이 저를 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연 공주는 yes or no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yes라고 하겠죠. Scarlet smile. 이렇게 웃으면서요. I love to help. 아, 물론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그리고 나서 올라탔습니다. 어디에 올라탔냐면 유니콘의 등에다가 슝 올라탔습니다. Quick as a flash. 빛처럼 빠르게. Flash라는 것은 우리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처럼 빠르게.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set off라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숲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왕자님을 구하러 떠나겠죠. Scarlet left with joy. Scarlet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웃었냐면 with joy. 기쁨. joy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겨워서 막 웃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As they wheezed past an angry looking troll. 뭐 하면서요? 그들이 wheeze라고 하면 슉 하고 지나가다, wing 하면서 지나가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겠죠. 잽싸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잽싸게 지나가면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니콘과 바로 스칼렛 그 공주님이겠죠. 그래서 이 둘이 잽싸게 지나가면서 무엇을 지나간다요? 바로 an angry looking troll. 화난 모습을 한 troll. troll이라는 것은 아주 뭔가 좀이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심술궂은 거인일 수도 있고, 약간 귀여운 이런 난쟁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화난 모습의 트롤을 슉 하고 잽싸게 지나가면서 기쁨에 겨워서 막 웃었습니다. 아, 너무나 지금 기쁜 것이죠. 탐험을 좋아하는데 탐험을 할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어떻게 그 왕자님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볼까요?
1: Scarlet stroked the unicorn.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carlet smiled. I'd love to help.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Scarlet laughed with joy as they whizzed past an angry-looking troll.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곧 They came across. 그들은 그 유니콘과 스칼렛 공주님은 came across. 제가 일부러 뜻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come across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 come이라는 게 뭐예요? 오다죠. 오다. 어딘가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across는 뭔가 교차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요. 저쪽에서 B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저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come 둘 다 쭉 오는데 딱 교

교차하는 거죠. 아, 뭐죠? 마주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me across라는 것은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across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주쳤습니다. 무엇을 마주쳤냐면 아까 전에 용한 마리가 길을 지키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용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근데 뭔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much room, 많은 방이 없었습니다. 지나갈 많은 방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 방이 아니잖아요. 길에 용이 있는데 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much라는 것은 많은,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는, 아, room이 좀더 다른 의미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방인데 여기서는 공간이 됩니다. 여유 공간. 그래서 지나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 이제 길을 너무 꽉 막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스칼렛과 유니콘이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수 있었냐 하면은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거리 혹은 먼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타워, 그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much처럼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그각 단어 다음에 어떤 명사들이 올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다, 많은 어떤 게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many가 되겠죠. many랑 much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A lot of,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many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many는 어떤 물건 혹은 어떤 명사 앞에 쓸수 있을까요? 바로 many friends 혹은 아래에 있는 many cars 이렇게 되어 있죠. 즉, many라는 것은 many friends, friends에 보니까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셀수 있다.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riends, s가 붙어 있는 그런 명사들 중에서 많다는 걸 표현할 때는 many friends visited her house.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되겠죠. 두 번째, many cars. 차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앞에 many가 붙어 있습니다. many cars are parked outside. 많은 자동차들이 밖에 주차가 되어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many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셀수 있는 명사. 그런데 여러 개일 때그 앞에 many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much. much는 셀수 없는 것. much time. 시간 셀수 있습니까? 시간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없잖아요. 그래서 much time. 많은 시간이 has been wasted. waste는 낭비하다. 근데 낭비가 되어졌다.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제가 다시 써두었죠. 자, 그래서 there wasn't much room. 여기서 room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방 하나, 방두 개였다면 rooms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rooms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공간이 됩니다. 공간 한 개, 공간 두 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요만큼이 하나의 공간인지, 이만큼이 하나의 공간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갈 많은 공간이, 지나갈 많은 공간이 없다. 못 지나가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많은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A lot of food was prepared for the party. Lots of people are attending the concert. Plenty of information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a lot of, lots of, plenty of의 공통점은 이세개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도 나오고 셀수 없는 명사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lot of food. 음식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나인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A lot of food was prepared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 많은 음식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Lots of people. 사람들은 셀 수가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셀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are attending the concert. 콘서트에 참석하는 중이다. 참석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people은 셀수 있는 복수 명사였습니다. 여러 개니까요. 여러 명이니까요. Plenty of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많은 정보, plenty of도 많은이라는 의미거든요. 정보, 정보 하나, 둘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information에 s가 붙어 있지 않고요. Plenty of information is available. 많은 정보가 is available.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바로 뒤에 셀수 있는 명사도 올수 있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several 하면

0: 몇몇이 여럿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Several books were stolen from the library. 여러 책들이 were stolen. 어떻게 되었다고요? 훔쳐졌다. 누가 훔쳐갔다는 거겠죠? From the library. 도서관으로부터 여러 책들이 도난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everal 같은 경우는 여러 개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books라고 셀 수 있는 명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veral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무조건 a lot of 다음에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딱딱딱 외우기보다는 예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진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한번 볼까요? If I move, 내가 move, 움직인다면 one of her eggs. 여기서 her이 누구냐면 바로 그 dragon, 용입니다. 용의 알 중에 하나를 내가 움직인다면 whispered Scarlet. Scarlet 공주님이 말씀하시죠. 아, 내가 저기 용 옆에 있는 저 알을 하나 움직이면 she'll leave the path. 아마 길을 떠날 거야. To save it. 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알이니까 용이. 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 길을 좀 비키지 않을까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Carefully she moved one. 그래서 조심스럽게 Scarlett이 하나를 치웠습니다. Just out of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길 밖으로 살짝 치웠다는 거죠. Then whistled. 그리고 나서 whistled.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To wake the dragon. 그 용을 깨우기 위해서 들렸습니까? 네. 휘파람 소리가 잘 안 났죠? 아, 이렇게 휘파람 불었습니다. 용을 깨우기 위해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The dragon heard. 아, 용이 들었습니다. 내 알. 이렇게 되겠죠. And rushed. 그리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To collect her egg. 그 스칼렛 공주님이 치운 그 알을 다시 collect는 모으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길을 비켜줬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바로 스칼렛 공주니까 유니콘이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Scarlet과 unicorn은 dash라는 것은 딩동댕 바로 서둘러 갔습니다. Behind her.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이 저기 내 알! 이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 뒤로 이 뒤에 이제 길이 있었겠죠. 길을 막고 있었는데 용이 이렇게 내 알이라고 할 때 이 뒤를 샤샤샥 지나간다는 거겠죠. 스칼렛과 유니콘이요. 그래서 용 뒤로 샤샤샥 지나갔습니다. 서둘러서 갔습니다. And ran to the tower. 그리고 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흥미진진하죠. 다음 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복습하고 단어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Carefully, she moved one just out of the way, then whistled to wake the dragon.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볼까요?
2: Stroke, stroke. Scarlet stroked the unicorn. Guard, guard.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et off. Set off.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Distance. Distance.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Collect. Collect.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앉아서 뭔가를 외우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습을 하거나 영어를 좀 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방식을 활용하면 참 좋을까요?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방법은 바로 독서인데요. 그 독서를 할 때 음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오늘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박진감도 넘치고 뭔가 좀 재밌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EBS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가시면은 지금 이 책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음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서 다시 음원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것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동 중이다. 맞죠? 이동 중이다. 혹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 그럴 때 음원만 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읽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고, 소리로 다시 그 글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강의 내용도 다시 생각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음원을 활용해서 들어보는 것, 영어를 들어보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입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0: 언제 일어나서
1: 제가 6시 클래스라
0: 오케이.
1: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 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음흠.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에.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에.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0: 안 돼.
1: 예. 맨날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옷도 없어요.
0: 없는데
1: 예, 막 잡았다
0: 그냥 무조건 잡는
1: 나네요.
0: 거.
1: 에.
0: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저 진짜 그렇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0: 네.
1: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0: 어허.
1: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0: 그렇죠,
1: 분들은, 저도
0: 그렇죠.
1: 처음엔 그랬거든요.
0: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1: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0: right.
1: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와, 이것도 무섭죠?
1: 먹으면 나중에
0: 아,
1: 화장실에서 다
0: 그렇군요.
1: 배출하시면 됩니다.
0: 배부른 거군요.
1: 예,
0: 그냥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1: 물 드시는 거죠, 뭐.
0: Alright.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예,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What's wrong?
1: Who are you?
0: I'm your swimming teacher.
1: 아, swimming teacher?
0: Yes.
1: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In English? English swimming
1: English, English. 아,
0: teacher,
1: English
0: yes.
1: swimming teacher?
0: Yes.
1: 아, 처음 뵙네. 아, 오케이, 오케이. My
0: Yep.
1: head and...